예수 더 알기 원한 애로 오늘 사랑의 드란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드란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안다고 생각해서 배우기를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가르침을 받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는 평생 학생이었죠. 어쩌면 신앙의 성숙은 많이 아는 것보다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성장도 멈추지 않아요. 들으려는 사람에게는 들을 말씀이 있고 배우려는 사람에게는 열리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의 뜰 안에 머무시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세요. 주님, 오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창세기 44장 30절 상반절 말씀 오늘 사랑에 들한 한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들한 걸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웨이 쇼핑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믿음도 체력도 업 GDFC 골든딜라이트 풋볼 클럽 풋살장 이용권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0: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테너 류정필과 파파스 중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사랑의 뜰 안에서는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이면서 생명공학자 또 사단법인 북방연구회의 대표십니다. 김영수 대표의 북한 선교와 복음 통일을 주제로 특강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듣다 발각돼서 온갖 고문을 받고 우여곡절 끝에 탈북을 한 김영수 대표의 험난했던 그 시간들을 함께 해볼까요?
1: 오늘 제가 진행할 강연 제목은 북한 선교와 복음 통일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했고 졸업한 이후로 평양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의 만년장수를 연구하는 연구소인 만수방연구소 본 명칭은 만청산연구원입니다. 거기서 근무하다가 그 과정에 러시아가 붕괴되고 북한이 권한 행군을 당하던 그 당시 제가 국동방송을 접하게 되면서 결국 북한 사회의 부조리와 또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상 또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전달받는 과정에 제가 결국 탈북을 결심했고 2009년에 북한 보위부에 결국 잡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고문받던 와중에 결국 하나님의 인도로 이렇게 고생고생 중국에서도 고생하다가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서 제가 성경 말씀 두 절을 좀 읊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또 골로새서 1장 6절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가 맺어 자라는도다. 이런 이제 복음에 대한 성경 말씀인데요. 제가 사실 북한에 있을 때 복음이라는 말도 몰랐습니다. 북한 성교라는 말도 몰랐고요. 그리고 김일성 종합대 가면 북한에서도 제대로 이제 세뇌교육을 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김부자 건강을 연구하는 데는 24시간 무장보초 서면서 더더욱 북한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세뇌교육을 시키는데 어떻게 제가 그런 세뇌교육 받았던 사람이 국동방송과 복음의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탈북하게 됐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에 보게 되면 저희 고향은 저희 양강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이 흐른다 해가지고 김일성이 이름을 양강도로 지어라 해가지고 양강도가 됐습니다. 그 양강도가 지어지면서 저희 아버지는 54년도에 체코에 유학을 갔었습니다. 북한에서 인재가 부족하니까 거의 한 첫 시기에 600명을 보냈는데 저희 아버지가 거기에 뽑혀가지고 체코에 가서 유학을 하고 오셔가지고 저 양강도가 서면서 아버지는 평안도 분이었는데 결국 저 두메사골 같은 양강도에 가서 대학 교수로 일생을 이제 교수로 일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청진에서 교수로 있다가 아버님을 만나가지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그 본적지도 아니고 가본 적도 없는 양강도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양강도는 그래도 양강도 해산 시기가 이제 도소재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가 일중학교에서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교수다 보니까 정말 공부에 대한 통제도 심했고요. 그래서 결국 종합대학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합대학 가서 졸업할 때는 북한은 철저히 평양 배치는 평양 사람 위주입니다. 학생들도 지방 사람이 평양에 배치받으려면 대학 전기간에 입불이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자랑보다도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일단 종합대학 완바치고는 무조건 평양에 떨어진다 이렇게 결심하고 공부해가지고 졸업하면서 제가 평양에 있는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렇게 종합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충성스럽게 이제 북한 정권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또 연구소에서 열심히 근무했는데 1995년부터 북한에서는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제가 평양에 있으면서 고등학교 친구 집이 저희 집에서 1.5km밖에 안 됩니다. 그 길에 가는 동안에 시신 세 구를 봤습니다. 근데 저는 또 충격적인 게 그 시체가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고서 다 그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받은 게요. 왜 이 사람인데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거기서 보기만 하고 지나갈까? 그래서 친구 집에 가서 그랬죠. 너희 집에 오면서 보니까 사람 시신들을 지금 사람들이 보고도 못 본 척하는데 왜 그러냐?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죽냐 하니까 저희 친구가 하는 소리가 야 이놈아 너는 평양에서 배급을 타먹으니까 지방 사람들이 이렇게 굶어주는 거 모를 거다. 그러면서 저보고 좀 이따가 나하고 같이 나가보자는 거예요. 그래 나가보자고 해서 제가 그 친구 따라서 갔던 것이 시청입니다. 북한 말로는 해산시 인민위원회인데 그때 한 11시 40분 됐는데 트럭이 하나 있는데요. 구루마라고 하는 데다가 사람을 죽은 시체를 거기서 둘둘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도 새 것도 아닙니다. 벽가만히가 완전히 그 흙탕이 막 이런 거기다 막 쌓은 것들을 갖다가 쌓아진 거를 차에다 막 쌌는데요. 한 29 정도는 거기서 그대로 거기서 관도 없이 쌌습니다. 그래서 충격받아가지고 제가 이거 왜 그러냐 하니까 저희 친구 하는 소리가 한번 나와 같이 올라가 보자. 죽은 시신이 묻힌 그 묘지 있는데 가면 이제 너 안다 해가지고 거기가 예전에는 해산 시민들을 위한 야채밭이 있던 농장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죽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야채밭에 시신들을 막 묻기 시작했는데 가보니까 관도 없으니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해산 사람보다도 함령도나 이 국내 안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양강도는 그래도 중국을 끼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중국에서 오물을 버리면 밤에 몰래 넘어가서 오물을 건져서라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령도나 다른 이제 내륙에서 있던 사람들은 올라와서도 먹을 게 없으니까 헤매다가 끝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부 자체가 공무원들한테도 배급을 못 줬습니다. 공무원 집안도 애들이 막 죽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신들 자체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거의 300만 명이 죽었다는 게 팩트입니다.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의 일부 사람들이 그 정확한 숫자가 북한이 발표한 거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하지만은 저는 그때 저희 학급 고등학교 졸업생들하고 죽은 6명을 비교해보니까 결국 300만 명이 더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보고 충격받았는데 제가 그때 휴학 가가지고 친구 집에서 평양술을 가져가가지고 친구하고 계속 밤마다 술 마시면서 그 한탄을 했습니다. 사실은 왜 이렇게 됐냐. 그래서 저희 친구 하는 소리가 야 이놈아 남조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국은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야 이놈아 남조선 네가 알긴 뭐하니 하니까 뭐가 말할 거 말듯 하면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이틀 지나갔는데 가는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 오늘 집에 들어가지 말라. 자기 좋은 거 보여줄 거 있답니다 저한테. 그래서 왜 뭐 보여줄 거 있네. 그래가지고 저는 아 밀수꾼이니까 또 나한테 어디다 뭐 선물 줄 거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내가 우리 그 친구 집에서 오늘 밤에 좀 있다가 아침에 늦게라도 올 거니까 기다리지 마세요 하고 제가 친구 집에 갔습니다. 밤 11시가 되니까 우리 친구가 밖에 나가더니 빗장을 걸고 불을 끄더니 이불장에서 이불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머리를 거기다 막 틀어박아 놓고 자기도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귀에다가 우리 그 북한 말로는 이어폰을 레시바라고 그랬어요. 레시바가 레시바를 끼고 그리고 지금 막 안에서 얘가 지금 조종하는데 북한서 생전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우리 한국말인데 남쪽 말은 북한에서는 간사하고 교활한 말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씨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받아가지고 야 이거 들으면 안 돼. 너 미치지 않았어? 이게 남쪽 방송 아니야? 하니까 아니야 아니야 저 영변 방송일 수 있어 들어봐. 막 그러는 거예요. 좀 들어보니까 아닌 겁니다. 근데 자꾸 삑삑 돌리고 나면 또 다른 우리 한국말 방송인데 다른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조금 듣다가 제가 야 이건 들으면 안 된다.

큰일 나이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날에는 좀 늦게 또 친구하고 있다가 집에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북한은 라디오를 판매하는데 모든 라디오는 다이얼 돌리게 주파수가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만 넣으면 바로 이제 북한의 조선중앙 통신 FM 방송이 나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밀수꾼이다 보니까 중국인 대방 통해가지고 직접 중국에서 공시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파수 돌리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친구를 막 한절반 욕도 하고 그때 제가 무슨 소리까지 했냐면 너 이거 듣다가 힐을 잘못 올리면 짧은 힐 때문에 너 긴 목이 나라나 막 그런 말까지 했거든요. 다음날 집에 왔다가 오후가 됐는데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과연 무슨 말이 또 있을 건데 내가 섣불리 그만두지 않았을까 하고 또 갔습니다. 가니까 친구가 아, 너 왜 왔어? 너 나보고 뭐 짧은 힐 때문에 긴 목이 나간다 그랬는데 왜 왔냐고 지금 벌써 아는 거죠. 라디오 들은다는 거. 그래 그때 그 다음날도 듣고 했는데 3일째 듣는 날에는 어쨌든 국동방송에는 하나님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근데 북한은 의외로 하나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말입니다. 북한에 교회가 없지만은 저희 할머니가 평안도 평북도에 계셨어요. 근데 어릴 때 북한 교과서에는 미국 선교사들은 침략에 앞잡이 됐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었다. 그리고 북한의 이제 어린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미국 선교사가 어린 학생의 이마에다가 청강수라고 하는 그 하약 시약 가지고 도적 글 쓴 걸 이제 그런 사파를 가지고 교과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교사가 나쁘다, 교회 나쁘다고 설명하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한 번은 그 교과서 내용을 제가 집에서 보는데 나보고 귓속말로 제가 어릴 때입니다. 그때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야, 절대 이건 믿지 마라. 미국 선교사 정말 좋았어. 우리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때가 이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 할머니가 체낼 때니까요. 이게 막 뭐 이게 잠자리 막 이불 같은 거 털어준답니다. 이게 침대포 같은 거. 그러면 딸기사탕도 주고 그다음에 뭐 이게 큰 양딸기도 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인 의외로 종교를 욕하다 보니까 영화가 몇 가지 됩니다. 제학신의 일가라고 하는 북한 영화는 순 목사를 다루는 이야기인데요. 해방 후에 목사들을 다 북한에서 탄압하면서 그들이 이제 한국에 갔다가 그 자녀들이 북한에 와서 간첩 행위를 했다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저희 동네에서도 성경책이 나와가지고 할머니 한 분이 84세 된 할머니가 끝내 이제 정치범 수용소를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교회라는 게 뭔지 목사가 뭔지 하는 거는 이미 전에 교과서 내용에서 비판적으로 배웠지만은 알고는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한쪽 계기가 된 게 뭐냐면 90년대 들어와가지고 김일성이가 미국에 있는 손원태라고 하는 그 이제 재미교포를 초청했는데 그 사람을 초청하면서 그 위에 바로 나온 게 해고록이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손종도 목사를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첫째 아들은 손원일 그 해군 제도관 아니었습니까? 근데 북한은 김일성이가 어릴 때 손종도 목사의 도움으로 자기가 이렇게 공부를 중국에서 할 수 있었다는 내용으로 이제 해고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나 교회나 다 알지만은 다 나쁘다고만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국동방송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탈북인들이 와서 교회의 도움으로 탈북자가 금방 오면 나오자마자 이불이 없으면 이불 다 줍니다. 밥 해야 되겠는데 밥값 없으면 밥값만 다 줍니다. 그런 내용도 막 이제 방송이 나오는 거죠. 그때 저희들 느낀 게 제 자체가 야, 이게 진짜일까? 막 이렇게. 그러고 나서 제가 휴가 전 기간 동안에 들으면서 친구 보고 야, 이거 라디오 하나 좀 구해줄 수 없어? 마지막에는 그렇게까지 된 거죠. 친구가 절대로 안 돼. 그리고 다음 휴가 때도 또 와서 친구한테 졸라가지고 좀 듣다가 그러다가 드디어 우리 친구가 너무 졸으니까 저한테 라디오를 하나 구해줬습니다. 물론 그것은 중국에 있는 중국의 자기 친구 대방 통해가지고 정말 소형 라디오를 구입했는데요. 그 당시 주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절대로 나는 너한테 라디오를 준 적도 없다. 내가 이 라디오를 아마 아침에 이제 운동삼아 나갔다가 압록강에서 주웠을 거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걸리면 그렇게 말하라는 식으로 이제 다 이제 이야기해 준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라디오를 받아가지고 근데 그 라디오는 있잖아요. 그 당시까지만 소형 라디오가 아니라 카세트가 들어가 있는 라디오였습니다. 카세트가 있으면서 꼭대기에는 주파수가 조성되는데 북한에는 FM 방송은 당시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AM 있잖아요. AM 1188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그 파장으로 잘 들리거든요. 그때 너무나도 제가 희한했던 게 야, 어떻게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 들릴까? 막 그 생각하면서 그때는 들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제가 라디오를 받은 다음부터는 그 라디오가 부피가 크니까 건사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2003년도에
제가 평양에서 양강도 도촌 공문로 이제 제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고향에.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라디오 중독된다는 말 아마 못 들을 겁니다. 그 당시 북한에서 그 라디오 듣는 것 때문에 북한인 한 당 간부가 총살당했습니다. 그걸 집둘째가 목격했거든요. 양강도 해산시 탄강연합기업소 초급당 부비서면 노동당 당원 간부입니다, 이게. 근데 그 사람이 남손 방송을 들었다는 이유로 총살했습니다. 그때야 제가 비로소 나라가 지금 이렇게 지금 풍지박산된 상황에서 라디오를 듣는다고 총살할 정도면 이 라디오에 뭔가 우리가 알고자 하는 뭐가 있다. 북한이 숨기는 게 뭐 있다. 그때부터는 오히려 듣다가 잡히면 죽는 거 알면서도 목숨을 각오했습니다. 저희 집이 4층, 아파트 5층짜리 아파트에 4층이었는데요. 아파트에서 듣다가 잡히면 어디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를 정리하고 아래 단층 독집 있는 친구하고 집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단층이면 라디오 듣다가도 들어오면 바로 도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층을 하나 바꿔가지고 그리고 단층 제일 끝방에 거기다 이제 꼭대기로 올라가는 비상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들이닥치면 도망쳐야 되기 때문에 비상구 만들어가지고 위에서 떨어지면 옆집 마당으로 떨어지게. 그때 제가 라디오 들으면서 1년 지나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한쪽으로는. 한 번은 라디오 듣다가 얼결이 지금 집사람이 나를 딱 때린 거예요. 뺨을. 그렇게 깨나보니까 미쳤다는 겁니다. 저보고. 김정일을 제가 욕했다는 거예요. 아마 욕인 정도가 거저욕이 아니죠. 쌍욕했겠죠. 아무래도. 저보고 큰일 난다고 이게. 당장 불태버리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발 사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라디오를 제가 그 다음에 본체를 다 깨버리고 안에 그 기판만 따로 떼가지고 거기다가 중국에서 나오는 12V 배터리하고 연결시키는 그걸 이제 단자를 만들고 그리고 물리시간에 제가 실습달 해가지고 그런 정도는 제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V 가지고 듣다가 이어폰도 돌리게 이어폰 이제 꽂는 거를 거기다 다 같이 붙여놨어요. 기판에다가. 낮에는 그 기판을 떼가지고 비닐 다 돌돌 싸가지고 북한은 이제 찬장 보면 찬장 뒤에 짬이 있었습니다. 그 찬장에 숨겼다가 다음날 또 한 몇 달 지나서는 또 위태로워 보이면 또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우리 그 비상구 꼭대기 올라가서 또 감췄다가 이렇게 하면서 결국 6년을 들었습니다. 그 6년 되는 방송 동안에 제가 마약처럼 중독된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때 북한에서 마약이 엄청 성행할 때인데 우리 친구들이 라디오를 많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실례로 2008년도 말입니다. 그때 제가 하루는 저희 집에서 지금 친구 3명 앉아서 한 잔씩 마시면서 그때 일요일 날이었는데 이야기하다가 그때 남조선의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된다는데 북한 노동신문이 이만큼 짤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한 친구가 그도 물론 당원이고 간부입니다. 야 거기 현대해사라는 데서 뭐 사상까지 했대. 그거는 북한 언론에서 말도 안 했던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라디오 들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이놈도 라디오 듣네 했는데 또 옆에 있는 이 친구가 또 뭐라는지 압니까? 서울시에 있는 그 청계선 있잖아요. 그 청계선이란 말 잘 생각 안 하니까 뭐 청 뭔지 하는 그런 계열 같은 걸 완전히 멋있게 해가지고 그래서 대통령이 됐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다 라디오에 나오는 소리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아차 다 듣네 이놈들도. 그때 제가 충격을 먹은 거죠. 근데 북한 간부들이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라디오를 많이 듣다가 걸리면 그걸 압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압수당한 사람들은 그게 이제 걸린 걸 가지고 그게 결국 조서를 써가지고 법에 취급되면 정치범으로 끝납니다. 온 가족이. 그러다 보면 집안 자산을 더 팔아서라도 다 팔아서라도 간부들한테 가서 뇌물을 줘서라도 끝내 이제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주는 조건에 라디오는 안 줍니다. 왜냐하면 라디오 줬다가 훗날에 그게 또 물증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간부는 내 이 라디오 다 태워버렸어. 하지만 태아물입니다. 다 또 자기가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간부들 있잖아요. 거의 라디오 다 듣습니다. 이번 탈북자들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동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거의 이제는 2%에서 막 5%까지 올라간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국동방송 채널 한번 프로그램 참가했었습니다. 그때 거의 한 두 달을 제가 지금은 안 계시는데 강한 및 PD가 할 때 제가 그때 같이 이제 그 프로그램 했는데 그 이후에 북한 신의주에서 오신 한 젊은 친구가 저보고 알아보더니 김용수 선생님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나 어떻게 알아? 하니까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요. 북한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선교사가 가서 북한을 선교를 해야 되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김종욱 그리고 김국기, 최춘길 이 선교사님들 지금도 10년 지나도록 지금 그들이 생사를 모릅니다. 북한 선교를 결심하고 중국 국경까지 갔다가 끝내 잡혔는데 지금 몇십 명 되는 우리 한국 분들이 지금 아직도 생사를 모릅니다. 이렇게 북한은 직접 가서 선교하기 너무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하는 게 정말 이 전파라고 하는 거는 이 우주공간을 타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젠 다 듣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일반 라디오, 북한 라디오 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살 때 북한에서 판매하는 라디오에

20배를 친구한테서 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값을 알면서도 산 이유가 친구가 비싸게 파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비싸게 팔아야 남들이 부탁을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그때 제가 그 라디오를 듣고 나서 그때 제가 결심했던 게 꼭 가자, 한국에 가자. 그런데 사실 한국에 온다는 게 가족이기 때문에 쉽진 않습니다. 그래 미루던 와중에 2009년도 1월 달에 북한에서는 전혀 말도 안 했던 김정은이라는 소리를 라디오로 제가 먼저 들은 거죠. 북한은 김정은을 그 당시에 공표하냈는데 우리 국동방송을 비롯해서 대북방송은 김정일의 후계자가 김정은이고 지금 군부대부터 발걸음이라는 노래를 지금 보급한다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이게 끝났구나. 나는 대북 라디오에 김정일이가 2008년도에 니들쯤 와가지고 와병설이 떠들 때도 북한 주민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기 때문에 북한도 변할 것이다 해가지고 기다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탈북하기 전에는 야, 온 가족이 다 갈 수는 없으니까 통일되면 그래도 원산쯤 나가면 남쪽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제가 원산까지 가서 제가 집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물론 북한은 개인 소유를 구매하진 못합니다. 허가증을 구매하는 거죠. 그러던 찰나에 지금 김정은 소리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무조건 가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은 제가 탈북을 결심했는데 그 탈북 결심하기 위해서 제가 중국에 있는 브로커들 통해서 뭐 온 가족 가려고 한다고 전하는 와중에 도청당했습니다. 북한은 북한 핸드폰 가지고는 국제전화 못합니다. 때문에 중국에 부탁해가지고 중국 핸드폰 가지고 압록강 근처에서만 전화해야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런 국제전화 전파 탐지를 다 합니다. 결국 제가 방송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3명이 들이닥쳤는데 감수세도 없이 들이닥친 거예요. 원래 북한하고 전화할 때는 3분 정도씩 하다가 끊었다가 또 다시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는 최종적으로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탈북 스케줄을 잡느라고 제가 너무도 이제 전화를 좀 시간을 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3명이 들어왔는데 3명 중에 1명은 TV 리모컨 같은 그런 이제 전파 탐지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내 잡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온몸을 검신하니까 저한테 핸드폰 나왔습니다. 근데 핸드폰에는 이미 한국에 왔던 탈북자들 통해서 제가 야 너네 가 있는데 생활이 어떠냐, 내가 방송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던데 진짜 맞냐, 한국은 집에 뜨거운 물도 나온다는데 진짜 맞냐, 뭐 이런 전화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통화 기록이 선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북한은 무조건 정치범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문당하다가 뭐 고문에 대한 건 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날 제가 이제는 오늘 내가 죽는 날이구나. 그리고 고문당했다 눈 떠보니까 지금 온몸이 지금 맞아가 세 명이 나를 때렸으니까요. 눈 떠보니까 이 볼 자체가 부어가지고 이 눈 떠보면 앞에 지금 펄은 볼이 제 볼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그래서 비투성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야 이제는 날만 밝으면 나를 그대로 압송해가지고 도에 올려가서 핸드폰만 탐지하면 한국 핸드폰 번호가 나오면 무조건 전 안기부 스파이로 됩니다. 그러면 바로 정치범으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북한은 연좌지 있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할 줄 몰랐지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게 저를 살렸죠. 제가 그때 이제 제가 지금 그 이야기 할 때마다 눈물 좀 나는 게 미안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범위구리에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 그리고 제가 아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는데 이제는 피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이거였습니다. 집에 가면 한국에 가려고 준비했던 위안화돈 3만 6천 위안이 있습니다. 진짜 있었습니다. 탈북하려고 준비했던 돈이었거든요. 북한 돈을 다 바꿔가지고 중국 돈 3만 6천 위안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당시로는 온 가족이 탈북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도 중국 핸드폰 예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도 있습니다. 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했기 때문에 이제 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직 머릿속에는 아차 내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조건 집에 내려갈 때 내가 탈출할 수 있고 아니면 집에 가면 내가 비상구가 있지 않냐. 그 비상구를 어떻게 하면 내가 탈출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노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두 가지 생각하면서 그런 데서 보고 야 그러면 있는 장소를 여기다 찍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것들을 한 대 놓지 않고 여러 군데 지금 다 파묻어놨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돈들은 제가 앞으로도 그 누구한테도 선생님들한테 드렸다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아들 둘 가진 아버지 아닙니까? 나는 진짜 이제 살림만 주면 다시는 남순이 갈 생각도 안 하겠습니다. 구울하니까 이 친구들이 진짜인 줄 알고 근데 겨울 아닙니까? 밤 새벽이면 창문이 샤까만데 쟤네끼리 돌아서서 창문이 쪽으로 향해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게 얼굴에 살기 뜬 웃음이 쫙 비치는 거예요. 아차 이제는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생사를 걸어야 된다 했는데
이 친구들이

가던 건데 갑자기 고문을 엄청 했으니까 제가 제대로 못 걸었기 때문에 아 도망치지 못하리라 하고 그 다음에 권총을 이쪽 친구가 주는 걸 가지고 딱 만찬상 제 앞에 보는 데서 탁 총알 넣고 탁 사더니 가자 하고 끌고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제가 저희 집까지 이제 내려올 때까지 별 궁이 다 합니다. 고문당했던 아픔이 어디 간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까지 왔는데 처음에 들어가니까 집사람이 막 아우성치죠.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막 하니까 제가 그때 아니야 내가 뭐 잘못했어 하고는 그 보이는 집사람과 같이 아랫방에 앉아있고 저는 들어가서 예비 핸드폰 먼저 갖다 주고 두 번째는 돈 가지러 들어가는 척 하다가 바로 그 다음엔 그때 해산 날씨가 영하 26도였습니다. 신발도 못 신고 비싼 걸 뛰어넘어가지고 바로 이제 중국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간 이게 육보이라고 하는 도항소 자리가 있습니다. 육보는 이게 도항 장소거든요, 제가. 경비대가 촘촘 있지만 여기는 벼랑터이기 때문에 탈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도항 장소가 벼랑 엄청 합니다. 그날 눈이 와가지고 막 뒤굴뒤굴 굴렀습니다. 굴러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넘어갈 때도 서라할 때 서지 않으면 총으로 쏩니다. 근데 갔더니 춥다 보니까 압록강이 꽝꽝 얼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준비 땅 했다가 그래서 뛰면서 지그작으로 이렇게 뛰다가는 북한에서는 군복무 저는 뭐 대학 때 교도밖에 못했기 때문에 6개월 교도하면서 배운 또 거기 있지 않습니까? 지그작 해갔다가 이렇게 갔다가는 딱 엎뛰다가 또 이쪽으로 엎뛰면서 그 중국 담벼가락까지 갔는데 끝내 총소리가 안 났습니다. 그래 아차 이제 살았구나 하고 바로 중국 그 산에 올라가서 고향을 내려다보면서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고문당했으니까 마을에 내려갈 수 없었고 그리고 중국 산판이 엄청 춥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주일을 굶었습니다. 근데 그때 딱 단 한 가지 중국에서 음력소리 맞으면서 산에 왔다가 성묘를 하고 이제 상 났던 중에 음식은 다 짐승들이 다 먹어치우고 페트병 얼음물하고 빼주지 않습니까? 중국 그 고랑주 그 술만 남아있습니다. 고랑주도 뭐 또 붓다 보니까 한 반잔씩 되지 않습니까? 그런 페트병은 그 얼음을 나무 구석에다 해가지고 깨가지고 비워놓고 거기다가 두 병을 채워가지고 일주일 버텼습니다. 제가 그때 그 고랑주가 진짜 영양 가치가 있다는 걸 그때 좀 비로소 알았는데요. 그때 고랑주가 아니었으면 제가 못 왔죠. 근데 제가 또 하느님 믿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믿음이 있다면서 10년 동안 정말 대한민국 와서 생활했던 이제 제 성도 생활을 총화지어 봤습니다. 제 어머님이 제가 데려오시면서 1년 만에 데려오시다가 끝내 중국에서 잡혀가지고 북한이 끌려가서 북한 보위부에서 6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시신은 북한은 보위부에서 잡히면 그 시신을 가족이 안 줍니다. 왜냐하면 고문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렇게 많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끝내 어머님이 북한에 끌려갔을 때 진짜 내가 그렇게 믿던 하나님 계시긴 계시는구나. 그때부터는 또 제가 막 갈망했습니다. 그때는. 그러다가 김정한 목사님 평전도 보면서 제가 아차 이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어머님의 희생을 통해서 또다시 보여준 것이었구나. 얼마나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지옥 같은 세상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번에 또 믿음이 더 커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우선 내가 생활을 좀 이때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북에서부터 계속 마시던 술도 끊자 해가지고 올해 설날에 제가 우리 아들 큰아들 제가 데려왔는데 아들이 제가 아버지 좋아한다고 와인도 가져오고 맥주도 가져왔는데 그 전날에 제가 12시 깨어나서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꼭 왔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 진짜 이게 큰 줄 몰랐습니다. 생각도 안 납니다. 지금까지도 안 마시고 있지만은 아들들 막 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동안 그렇게 60년을 마시던, 그러니까 북한에서부터 그렇게 마셔오고 한국 와서도 그렇게 술을 하면 꼭 마시던 사람이 왜 안 마시냐는 식으로 놀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고랑주가 저희 생을 연결해줬지만은 지금은 그런 술 마셔도 이제는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북한은 TV도 오직 채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도 마찬가지로 예, 북한은 통로라 그러는데요. 채널 자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인터넷 자체도 못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없는 나라 북한밖에 없습니다. 제가 강의람 다녀보면 북한 대해서 많이 모릅니다. TV에서 나오는 것들 보면 평양만 위주로 해서 알려주다 보니까 북한의 진실을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동방송은 저한테 희망이 등대였습니다. 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저는 이 말씀 너무도 와닿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국동방송은 지금 북한에 전파를 하지 않습니까? 방송 듣다가

가장 큰 멘트가 뭐였냐면 국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합니다. 그 말씀 드렸을 때 제가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물공학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이 방송이 뭘 생명 주는 거야? 이미 난 북한에서 아버지로부터 육체적 생명을 받았고 또 북한은 정치적 생명, 육체적 생명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생명은 노동당과 김씨 왕조를 옹호하는 그런 이제 생명을 정치적 생명이라 그럽니다. 육체적 생명은 영생 못하지만은 정치적 생명은 죽어도 영생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국동방송 말하는 생명이 뭐지? 그러다가 듣는 과정에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아, 영혼이구나. 믿음이면 영생하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예, 북한 실태에 대한 것들을 제가 뭐 여기 이제 보게 되면 북한은 자기 발로도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행 증명서 없이는 못 갑니다. 어디든. 건너 마을이 가려도 초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하면 이 군에서 저 군에 가는 경우라도 시포 초소를 거쳐야 되는데 왜 다니는지도 확인돼야 되고요. 가족이 누가 사망해도 여행 증명서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가기 전에 그쪽에다가 이제 사망했다는 확인이 와야만이 이 증명서가 뜹니다. 이 증명서 없으면 역전에 가서 차표를 끊어 안 줍니다. 이렇게 북한 시스템은 강아지한테 목줄을 매듯이 모든 사람이 지금 다 목줄이 맨 채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아도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북한의 공포 정치, 공포 처형에 대한 것도 지금 제가 이게 강연 내용은 좀 있는데요. 총살도 제가 한 20명 당하는 거 봤습니다. 사람을 머리를 맞춰서 무조건 이제 내수를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수의 반동 사상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예, 이런 북한의 공포 정치 사이고요. 감옥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북한에서 세해됐던 제가 결국 국동방송과 그리고 우리 전파 선교사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또 한국에 있는 많은 우리 교인분들의 복음 통일을 위한 정말 그 저는 단식기도 한국 와서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란 게 북한에 형제도 없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밑을 굶으면서 이렇게 북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참 처음에 좀 놀랐습니다. 사실은 방송 듣긴 했지만은 실제 딱 목격하니까 충격받았습니다. 이런 분들로 인해서 저는 새 생명을 찾은 거죠. 저는 한국 와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시간시간 갈 때마다 느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통일부에서 통일교육 전문 강사로서 중고등학교 강의도 다니고 제가 경기도를 책임져가지고 제가 경기도 센터를 제가 담당해서 탈북자 강사들을 파견해서 내보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제가 직접 나가서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1년에 거기서 80개 학교를 나가서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외국에도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독일에 있는 그 하이델베르크 대학교라든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그리고 아르헨티나도 가서 이제 강의도 많이 했었고요. 미국의 부시턴 대학교 예 그리고 여기 대학들 뭐 한 거의 20개 나라를 다니면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예 물론 뭐 스피치는 예,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는 영어로 제가 준비해가지고 가지만은 예, 북한에서는 외국인을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자유자재로 해야 하는 잘 안 되기 때문에 통역사가 항상 붙어가지고 지정답은 받곤 했습니다. 우리 태영호공사는 뭐 잘하지 않습니까? 그분 같았으면 제가 지금 얼마나 잘하실까 생각을 하는데 예 그리고 영국 국회 가서도 북한 인권 증언을 했고 유엔 가서도 이제 제가 예, 북한 인권 증언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다음에 몇 년 이후에 온 저희 고향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그 친구 통해서 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따당 대상이었는데 보위부가 실수해가지고 놓쳐서 그 보위부 3명 중에 2명은 옷을 벗었습니다. 저는 따당 대상이었는데 놓쳤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총살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으면 16년 전에 저는 북한 처형되는 것처럼 9방을 맞는 것 중에 3방은 머리를 맞고 지금은 희신 자체도 어디인지도 모르는 무주공원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쓰시려고 역사하셨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증언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게 자유를 찾아왔을 때 그때 그 기쁨이 최근엔 좀 많이 지금 다운됐습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 교인들이 또다시 북한 선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또다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해서 한국의 국민들이 지금 개모시켜야 될 때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예,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예, 제가 만수광 연구소 내용만 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청산연구원 이것이 원래 북한인 만수무강연구소 이런 명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청산연구원이 저희 연구소 명칭이었는데 김일성의 만년장수와 김정일의 영원한 청춘입니다. 그걸 위한 연구소입니다. 그런데 연구소에 들어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가족한테도 만청산연구원 명칭을 말하지 말라 비밀이다. 서약을 합니다. 우리 친구 중에 서약서 쓰고도
회사에서 하던 연구 과제를 말했다는 이유로 온 가정이 정치범수에 끌려갔습니다. 제가 한국 와보니까 만수관 연구소에서 있던 사람들이 몇 명 되더라고요. 제가 온 순간부터 싹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증언 막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증언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북한은 비밀스럽기 때문에 다 숫자입니다. 1, 2, 3, 4, 5, 6 이렇게. 그리고 내부적으로 검정분석실 뭐 쭉 있는 데서는 이실이었습니다. 이실이 식품보약화실. 김정일이가 하루 먹는 모든 음식이 다 보약화되게 만들라 해서 우리 회사 이름이 식품보약화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야 나도 취업해야 되지 않냐 해서 컴퓨터를 검색했습니다. 식품보약화하는 데가 어디 있겠지 하고 했는데 식품보약화 검색 안 됐습니다. 지금은 치면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제가 많이 썼기 때문에 과연 제가 했던 연구소가 어떤 걸 했는걸 많이 알려줄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했던 게 김씨 일가의 오래 사는 걸 연구하기 위한 충성 차원에서 당신은 노동당원이 돼가지고 연구했던 거기 때문에 자랑은 아니지만은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을 때 이렇게 연구를 했다는 걸 좀 알아달라는 이유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우선 계란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든 계란이 해조계란입니다. 해조계란은 뭐냐면 사람도 먹기 힘든 그런 이제 해조류들을 곱슬 염주말을 해가지고 다른 해조류보다 비타민과 강물질이 많습니다. 독일의 칼막스 대학에서 북한에 와가지고 이걸 수입해 가겠다 해서 제가 이거 왜 수입해 가지? 해서 분석해 보니까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닭한테 먹이니까 계란 자체가 완전히 딴 계란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특허 계란이 뭐 있었냐면 일본의 씰랭 계란, 중국의 요드 계란, 그 한글의 고추 계란 뭐 이런 몇 가지 특허가 있었는데 저는 그 계란보다 더 능가하는 계란을 만들었던 거죠, 그때. 그래, 물론 그때는 표창, 북한 말로는 감사장 이런 걸 받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한국에 와서 많이 기도를 하는 과정에 강의만 다녔지만은 제가 제 전공을 살리기 싶어서 너무 애를 썼습니다. 생물공학을 했고 91년도에 김일성, 김정일의 오래 사는 연구를 하는데 인체실험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김일성, 김정일의 건강에 좋다는 약재를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북한 유해관들이 충성 경쟁 차원에서 들여오면 그거를 저희가 동물한테 먹이고 사람한테 먹여야 되는데 북한 평양에 김일성 고급당 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학교는 김일성, 김정일처럼 뚱뚱한 고위 간부들을 6개월 동안 다시 재교육하는 최고의 간부들을 키우는 대학입니다. 그게 거기다 저희가 의뢰해가지고 임상 검토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당뇨원에다가 이번 실습에는 30명 필요합니다. 15명 실험구, 15명 대조구입니다. 명단을 주셔야 하면 말도 못하고 찍소리 못합니다. 쫙 줍니다. 저희들한테. 그럼 저희가 이런 갈라가지고 먹이면서 피를 처음부터 피를 계속 체결합니다. 싫지요. 싫지만은 말을 못합니다. 잘못 말했다가는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김일성이가 80도를 된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연구과제를 연구해라. 그래서 제가 대학습당 가가지고 제가 일본은 제가 이제 과학도서를 자유자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본 특허를 보니까 사람 중심세포를 대항해가지고 이런 여러가지 기능성 식품을 세포 증식, 세포 독성을 검토한다. 그래서 제가 그 연구자를 쭉 뽑아가지고 제가 이거 좀 하겠다고 해서 연구 계획서를 냈습니다. 180만 불에 해당하는 설비 자재 시약들이 단번에 다 들어왔습니다. 91년도에 북한에서 처음으로 제가 주세포를 시작했고 진행하다가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그 연구소를 찾아서 서울대 쪽으로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그때도 한구석 박사가 금방 또 주세포 그때 난이 났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포기하고 있다가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5년 전에 최근에 주세포가 지금 대세 아닙니까? 한 용산에 있는 주식회사에서 당신 북한에서 했던 주기세포 좀 들어보자 해서 제가 이야기하니까 단번에 들어보시더니 아 진짜 맞네 합시다. 그러면 그 우리 회사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신이 물론 김부자를 위해서만 했지만은 주기세포 연구는 한반도 쪽으로 제일 넘버원으로 한 사람이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그 연구소에서 팀장으로 지금 세포 연구에 서울대나 연세대 대학 우리 후배들 데리고 같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이걸 진짜 이번에 느꼈습니다. 계속 기도를 열심히 했죠. 국정방송 우리 그 김장한 목사님의 오록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저는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야, 내가 혼자 이렇게 복음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냐. 북한에 남겨진 우리 형제 자매들 얼마나 우리가 저는 항상 그게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항상 확신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우리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또 국동방송 같은 정말 유력한 북한의 핵을 무색히 할 수 있는

0: 그런 이제 전파 선교사님들과 이런 우리 라디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꼭 대한민국은 복음 통일될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복음 통일을 해야 될 때고, 지금 우리가 이 순간 놓치면 북한의 대한민국을 노리는 이 대가 통일 야망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전쟁이 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이 마지막엔 그들한테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격차가 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가 북한 주민을 빨리 계몽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북한의 모든 곳들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든 군사가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네, 오늘 사랑의 뜰 안에서는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이면서 생명공학자, 또 사단법인 북방연구회의 대표이신 김영수 대표의 북한 선교와 복음 통일을 주제로 한 특강을 전해드렸습니다. 아, 오늘 특강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성도들은 그 모든 것이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 됩니다. 극동방송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고문을 받고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를 빼앗기는 현실이 지금 북한 땅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위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일런지도 모르겠어요. 이름도 알 수 없는 지하교회 성도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언젠가 한반도에 자유롭게 복음이 선포될 복음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시간을 내서 북한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여시고 어둠의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통일의 때에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언젠가 평양의 거리에서 자유롭게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사랑의 뜰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2부에서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은진교회 노사무엘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평화를 주옵소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급속도로 밀착하고 삼각동맹 관계를 강화하여 한반도의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도발과 핵무기 위협도 계속되고 있는데 주여, 그 모든 험악한 분위기를 바꿔 주옵시고 개방과 협력을 통해 대화와 교류가 이어지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 나라의 안보와 국방을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시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된 나라가 세계 열방을 섬기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은진교회 노사무엘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2: 사랑했더란 2부 출발합니다. 2부에서는 은혜 가득한 찬양들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말씀 창세기 44장 30절 상반절 말씀 준비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그의 생명과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 말씀의 배경,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간 뒤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아직 요셉이 살아있는지 또 눈앞에 총리가 요셉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기근 때문에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온 형제들에게 요셉은 여러 시험을 했어요. 그 이유가 형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 자신을 팔아버렸던 형들이 정말 변화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지막 시험으로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넣어두었고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서 애굽에 남게 만듭니다. 과거의 형들이라면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베냐민을 버리고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유다가 앞으로 나와서 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그의 생명과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종이 되겠으니 베냐민만은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간청을 해요. 정말 많이 변했죠? 창세기 44장은 형제들이 진정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변화된 삶을 보십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또 You Raise Me Up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뜰안 걸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어요.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의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웨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믿음도 체력도 업 GDFC 골든딜라이트 풋볼클럽 풋살장 이용권을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한 말씀이 아버지의 생명이 그의 생명과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유다의 말이었는데요.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존재 같지만 사실은 서로의 삶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나를 붙들고 또 누군가의 사랑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또 내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기도 하죠.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어요. 혹시 마음이 지치고 몸이 피곤하더라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오늘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생생한 생방송으로 다시 올게요. 조미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그
2: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 방송입니다.
3: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신대학교 내에 있는 은혜의 복음교회 이기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누가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4: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을 말씀에 의지해서 누가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앞주에 이어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바로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도 가져가지 말라. 여벌의 옷도 준비하지 말라. 신발이나 지팡이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핏 들으면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더 큰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내가 이렇게까지 살 수 있을까? 이런 의심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은 제자들의 희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말씀의 중심이 예수님을 지금 드러내려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며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그러므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불려내어 자기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제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계산, 자기 힘, 자기 준비만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사도로 삼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왜 다시 보내시는 것입니까? 그 목적은 단순히 전도하라고 보내시는 것입니까? 물론 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실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살면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해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공급하심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제자들을 고생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헌신을 바로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에게 참된 의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바로 가르치고 계시는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지할 것은 돈이 아니다. 여벌의 옷도 아니다. 신발도 아니고 지팡이도 아니다. 너희가 참으로 의지해야 될 분은 너희를 세상에서 부르셨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 자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세상 속에서 평안과 부요함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가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기치 못한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난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를 믿었다,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미 은혜 자리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환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권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 우리 인생의 결론을 만들어낼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환난까지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인내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다듬어진 인격을 통해서 소망을 품는 자가 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면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을 바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는다는 게 뭐죠? 그것은 막연한 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하고 버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는 환난만 보입니다. 막막한 현실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니 무엇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에 대하여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는 거, 이게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속에서 이런 질문을 꼭 던지는 것이지요. 주님, 왜 이런 일을 내게 주셨어요? 얼른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주님, 이 일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로마서 8장 15절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또 뭐죠, 아빠? 이렇게 묻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겁니까? 성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시기로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살고 있으니 여러분이 당한 문제를 더 많이 생각하거나 그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대책 없는 여러분 자신을 더 많이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자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이 당한 일이나 당하고 있는 여러분을 더 많이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단순히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가,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여러분, 종교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일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을 먼저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우리의 준비보다 하나님의 준비를, 우리의 희생보다 하나님의 희생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여러분 너 희생해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제자들의 수준은 도저히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사실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절제가 부족해서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야망이 커서 높은 자리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상처로 인해 성공이라면 무엇인지 해내는 세리였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아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도 가져가지 말라. 두벌옷도 준비하지 마. 지팡이도 신발도 가져가지 마.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중에 이 말씀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연약함을 모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상태의 사람인지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일까요?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바로 너희들을 다스리는 자는 누구인가를 너희들이 알아야 돼. 이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27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강함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미련함과 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어.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금 지켜주고 있어. 이것을 드러내 보이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요, 자기의 미련함에도,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자기들이 해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다면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됐겠어요? 부끄러운 인생이 됐을 것입니다. 두려움의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연약했어요. 그들은 미련했어요. 그들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주님, 내가 해보려고 예를 써봤지만 안 돼요. 못해요. 주님이 나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영광이 그들의 인생에 드러나겠지요. 이것이 복음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분발하라고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희생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누구의 다스림 안에 살고 있는가? 너를 다스리는 자는 누구인가? 너를 다스리는 자가 돈인가? 불안인가? 인간의 반응과 평가인가? 내 연약함과 부족함인가? 아니다. 너를 다스리는 자는 바로 너의 왕이신 예수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 다스림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세상 속에서 경험하고 그 경험한 바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를 부담으로 몰아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이죠. 네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책임지는가 생각해보라. 네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 크다는 것을 세상 속에서 경험하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 전대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10절에 이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 말이죠. 이유를 말하는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왜 돈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가? 왜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신발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땅하다는 말은 정당하다,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일꾼이 주인의 일을 하고 있다면 주인이 그 일꾼의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또 특별한 일도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일꾼은 주인이 책임지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책임지시는 것은 특별한 경우이거나 또 이상한 경우가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한 그들을 보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 10절 말씀은 단순하게 가난하게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 준비도 하지 말라는 무책임한 명령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너희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해라 이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어 이렇게 선언하는 말씀이 아니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해라 이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경험해라. 그러려면 너 돈 갖고 가면 안 돼. 너 두 벌 옷 갖고 가면 안 돼. 지팡이 의지하면 안 돼. 이런 의미지요. 세상 나라는요.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준비를 잘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모아야 하고 더 철저히 대비해야 하고 더 안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준비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준비 자체가 나를 지켜준다고 믿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은 준비하지 마 이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준비한 것을 믿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책임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지요? 나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인 것입니다.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요, 준비가 생사를 가르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길을 잃으면 죽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독사와 정갈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올해 6월 초에 저기 사하라 사막, 아프리카 북부 사하라 사막에서 트럭에 52명의 사람을 태우고 트럭이 이렇게 사막을 가다가 트럭이 고장나 버렸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에 있는 두 사람만 살아남았는데 두 사람은 거기서 마을까지 구조대를 향해서 걸어갔어요. 죽을뚱살뚱 걸어갔어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거기서 기다렸어요. 사막에서 물 없이 기다리면 어떻게 되죠? 결국 그들은 죽었습니다. 49명이 죽었다고 여러분 최신 기사를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광야를요 40일 동안 걸었습니다. 40년 동안 걸었습니다. 며칠을 건 것이 아니라 40년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광야에서 생생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그들의 준비가 완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비가 완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독사와 정갈이 많고 땅이 메마른 넓고 무시무시한 광야를 지나게 하셨으며 또 여러분을 위해 바위에서 물이

소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조상들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이 광야에서 여러분에게 먹이셨습니다. 또한 4절은 말하지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무시무시한 광야에서 살아남은 이유는 그들의 준비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만나를 준비하셨습니다. 심지어 의복과 발걸음까지 바로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준비를 의지하지 말고 나의 준비를 경험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너의 준비를 의지하지 말고 나의 준비를 믿어라.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고요. 너의 준비를 의지하지 말고 나의 준비를 경험해라. 그 말이에요.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먼저 이렇게 묻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나의 준비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는 거지요. 내가 무엇을 약속했는지 보아라. 네 준비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들어라. 네 계산보다 나의 다스림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장 4절 보십시오. 이에, 그렇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따라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사람을 따라간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롯은 소돔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대로 준비해 주시는 것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이시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이 고백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약속한 대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보내고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책임진다. 하나님의 준비를 경험하라.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0: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에 막막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여러분이 뭔가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준비를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아, 우리 인생은 내가 돈 벌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돈으로 살구나. 하나님이 돈도 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경험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요. 여러분 제자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항상 돈 문제 아닙니까? 돈 문제. 우리의 발목을 늘 돈이 붙잡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부분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돈을 준비하신다. 그걸 너 경험해야 돼. 그래야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 말씀의 부화. 지금까지 광신대학교 내에 있는 은혜의 복음교회 이기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571-1091 571국에 1091번 광주 은혜의 복음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보화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의 네 번째 금요일 소망의 기도회 목포 만백성교회 신영경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지만 때로는 정말 어려운 영적 훈련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려고 앉으면 마음이 산만해지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 같아서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 속 사람들도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다윗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부르짖었고요. 엘리야는 낙심해서 죽기를 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어려움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인도하는 유익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어려울 때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요. 기도를 잘 하려고 애쓰기보다 기도 자리를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화려한 말이 없어도 괜찮아요. 눈물만 있어도, 한숨만 나와도, 찬양만 올려드려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다 기억하십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소통하는 길이죠. 그리고 응답이 더뎌 보여도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일하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정말 기도가 쉽지 않은 날에도 나보다 먼저 와 계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시면서요, 기도의 자리 꼭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6월 26일 소망의 기도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호남권역이 연합으로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목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거, 포기하는 거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시는 모든 분들 지금 소망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061-284-9000으로 직접 전화 주시거나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691 우물정 0691로 문자 주시고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목포 극동방송을 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에 대화창에 기도사연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찬양으로 안성진이 부르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목포 중부교회 김도균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귀한 찬양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찬양 나누는 동안에 우리 목사님 오셨네요. 목포 중부교회 김도균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김도균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1: 네, 이렇게 또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네. 목사님 오늘 특별히 호남권역 청취자분들이 지금 다 함께 듣고 계시니까요. 짧게 축복의 인사 나눠주시죠.
1: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 호남 권역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또 서로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나라 민족을 더욱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한 것처럼요, 목사님. 우리가 잘 기도하다가도 때로는 한 번씩 이렇게 낙심되고 또 포기되어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때가 정말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기도 자리를 지켜내는 것.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때로는 벗어나고 싶은 자리, 탈출하고 싶은 자리, 이제 더 이상 가기 싫은 자리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또 기도해도 소용없다라는 그런 말들이 내 귀에 들릴 때도 있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기도가 안 되더라도 기도 자리를 꼭 지켜내시고 이것이 진짜 승리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소망의 기도 이 중보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도 함께 지켜내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하실 방법 알려드릴게요. 유료 문자는 샵 0691 우물정 0691이고요. 무료 통로인 목포 극동방송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면 좋고요. 또 직접 목소리로 사연 주실 분들은 목포전화 061-284-9000번으로 전화하셔서 기도사연 함께 나눠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 순서 첫 번째로 9728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을 올리고요. 그 덕분에 8월 21일 전남대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7월 23일에 있을 수술 전 검사와 8월 4일 진료 결과가 모두 좋게 나와서 차질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몸 상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데요. 부디 수술 전까지 목에 작은 충격도 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대가 뼈로 변하는 상황이 완전히 멈추어서 안전하게 수술받고 깨끗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유방암 환우인 제가 간병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간호간병 통합병실 자리가 나게 하시고 한여름 염증 우려 없이 병원에서 실밥까지 완전히 제거하고 안전하게 퇴원할 수 있기를 모든 과정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길게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고, 이제 남편이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아마 이제 목 경추 부분을 수술하시는 것 같은데 부디 그때까지 안전하게 잘 계시다가 수술도 잘 되고 더불어서 또 간병하신 우리 아내분께서 유방암을 또 투병 중에 계시지만 두 분이 더욱더 강건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9728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하나님 너의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오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8월 21일 전남대병원에서 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검사와 진료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 전까지 목에 작은 충격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작은 충격도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온전히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대가 뼈로 변하는 상황이 완전히 멈출 수 있도록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 유방암 투병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간병하며 함께합니다.
0: 주님.
1: 또 기도하며 나갈 때 간호간병 통합병실 자리

0: 우리가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하나님 과정 속에서 병원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의 임재와 평강으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수술부터 모든 하나님 그 실밥을 다 제거하고 안전하게 퇴원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아멘.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 더 크게 영광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부가 더 사랑으로 더 연합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네, 사랑하는 남편의 수술을 위한 아내의 정성스런 기도 9728님의 사연 함께 했고요. 다음은 552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손준우, 김한나, 손한결, 김대성, 김지혜, 김세윤, 김아름, 김아랑의 영혼 구원을 위해 간절히 엎드립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 문을 성령께서 사랑으로 활짝 열어주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천국 소망을 함께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분위기가 목사님 가족인 것 같은 네.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든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이렇게 영혼 구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5526님이시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5526님 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준우, 김한나, 손한결, 김대성, 김지혜, 김세윤, 김아름, 김아랑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간절히 엎드려 간구하오니 오늘 주님께서 이 소망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영접하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복된 가정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가정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네,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간절히 간구하시는 5526님의 사연 함께 했고요. 아, 다음은 907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남편과 작은 아들의 사업장 위에 복을 더하사 날로 번창하게 하시고 큰아들의 직장 생활도 안전하게 보람차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작은 아들을 수년간 괴롭혀온 아토피와 건선이 깨끗이 완치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집수리 과정도 좋은 전문가를 만나 비용과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 큰아들, 작은아들, 그리고 집수리 문제까지 정말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계시는 그 기도가 다 응답되고 상달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작은 아들의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어려운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운 이때에 사업장을 보호해 주시고 더욱 번창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큰아들의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참 주님 안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특별히 사랑하는 작은 아들 수년 동안 괴롭혔던 아토피와 건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네. 그동안 괴롭혔던 모든 육체의 피부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안에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집수리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좋은 전문가들을 만나고 좋은 업자를 만나서 비용과 절차가 순조롭게 아름답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함께하여

0: 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의 기도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그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9078님의 사연 함께 했고요. 아, 다음은 5784님께서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위험 산모로 입원을 하고 퇴원을 위해 기도를 드렸었는데요. 벌써 임신 19주차가 된 오늘 드디어 오늘 주님께서 은혜로 오후에 최종 검사를 하고 퇴원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퇴원하고 앞으로도 아이와 산모 둘 다 건강하게 지내다가 출산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정말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마음 졸였을까요?
0: 그러니까요. 네. 이제 감사드리고
1: 네.
0: 더욱더 강건하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1: 아멘.
0: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5784님 고위험 산모로 입원을 하고 또 퇴원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제 오늘 퇴원이 이제 결정되어 나갑니다. 하나님 벌써 임신 19주차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생명을 태아를 또 산모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또 주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한 이 귀한 아름다운 이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건강하게 하나님 아버지 출산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가 믿음 안에서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믿음의 아들로 그렇지. 믿음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모든 퇴원의 과정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5784님 정말 출산하시는 그날까지 산모와 태아 모두 강건하고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에 방송되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호남권역 4개 지사가 함께 청취하고 있고요. 목포 극동방송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은데요. 직접 사연도 보내주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목포 전화는 061-284-90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인 샵 0691, 우물정 0691로 문자를 보내주시고 또 목포 극동방송 카카오톡 대화창에 기도사연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찬양으로 쉬어갈게요. 한웅재가 부르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양 들으시고 다시 오겠습니다.

0: 아멘. 네, 오늘 또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지며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보면서요. 계속해서 기도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주셨습니다. 4893님께서 주셨는데요. 조카들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요. 제가 전도한 사람들이 주일 성수 잘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구령의 열정이 참 강하신 것 같고 전도한 사람들이 주일 성수 잘하도록 그렇다면 이미 전도하신 분들이 참 있으시다 많으시다는 건데 그들의 믿음이 양육되어지기를까지도 기도하시는 모습이 정말 귀하십니다.
1: 맞습니다.
0: 네.
1: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사랑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는 모습이
0: 네.
1: 많이 또 이렇게 도전이 됩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0: 네.
1: 참 좋으신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가야겠다고 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오늘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 4894님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사랑하는 조카들이 하나님을 더 친근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조카들을 만나기를 더 만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조카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전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주일에 잘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분들 한 분 한 분들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소중한 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매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을 더 축복해 주셔서 모든 사역에 더 풍성한 열매로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까지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오늘 또 열심히 기도하시는 4893

0: 님의 사연 함께 나눴고요. 다음은 9275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저희 딸이 이전에 난소암 수술을 받아 많은 기도를 드렸었는데요. 오늘 11시에 한 번 더 수술을 하게 돼서 다시 기도를 부탁드리게 됐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를 셋이나 길러야 하는 31살 어린 엄마입니다. 엄마와 아이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여져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샬롬 해주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정말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또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기도인 것 같은데 기도대로 꼭 하나님께서 완치시켜주시고 다시는 재발이나 후유증 없도록 저희가 마음 다해서 이 시간 기도로 모으겠습니다.
1: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9275님의 그 간절한 사연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딸, 이전에 난소암 수술을 받아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 11시에 지금도 수술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소망의 기도를 통해 피 묻은 손으로 주님이 친히 안수하시고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깨끗하게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다시는 아버지 난소암이 아버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 하는 자녀들을 세 명을 기르고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엄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마와 아이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여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가정으로 주님이 사용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치유하심으로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네, 9275님의 사랑하는 따님이 정말 다시는 더 이상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마음 다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 사연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화로 또 보내진 사연인데요. 2115님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제가 허리 쪽에 통증이 심해서요. 2주 동안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속히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9월 24일부터 28일에 필리핀으로 선교를 떠나는데요. 성령 충만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허리 통증이 빨리 치료되셔서 필리핀 선교 가는데도 불편함이 없기를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115님을 허리의 통증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서 2주 동안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0: 주님.
1: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마음의 두려운 마음 또 염려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오늘 시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또 필리핀으로 선교를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몸과 마음과 또 영혼이 더욱더 강건함으로 또 주님의 사명을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모든 환경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2주간의 시간 속에서 완전히 허리가 치유되어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네, 허리에 통증이 있으면 정말 상당히 아프고 많이 불편하실 텐데요. 빠른 치유가 있으시기를, 그리고 회복이 있으시기를 2115님의 사연을 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음은 7095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어제 남동생에게 극동방송 어플을 소개해줬어요. 동생이 꼭 들어보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래요. 저도 기도의 끈을 꼭 붙잡도록 저희 남매를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아, 너무 잘하셨어요.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어찌됐든 동생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통로를 알려주고 또 그렇게 소개해준다는 거는 너무 귀한 일이니까 두 분 남매가 정말

0: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시기를 저희가 또 기도 보태겠습니다.
1: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남동생에게 사랑하여 극동방송 어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남동생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극동방송을 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남동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붙잡고 남매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오니 사랑하는 동생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고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오늘도 극동방송의 이 방송 사역을 통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네, 7095님께서 사랑하는 남동생에게 극동방송 어플을 소개해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니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그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더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우리 남동생 꼭 되기를 함께 응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4824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딸네 가정의 쌍둥이, 생명을 주신 주님 덕에 이제 딸이 임신 20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지켜서 예쁜 아기 낳게 하시고 아직 딸이 출산 휴가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휴가가 잘 나와서 충분히 몸을 회복하고 복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딸과 사위, 손자들이 기독교 명문 가정을 이루며 순적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정말 축하드리고요. 복된 가정이네요.
1: 그러니까요. 네. 하나님께서도 귀한 또 쌍둥이 생명을 이렇게 주셨는데, 와,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네네. 하나님께 이 귀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사무엘과 같이 귀하게 아멘.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귀한 딸의 가정에 쌍둥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딸이 임신 20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사랑하는 딸과 우리 아이를 붙들어 주셔서 귀한 아이를 출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출산휴가가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모든 부분들이 잘 하나님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딸과 사이의 손자들이 기독교 명문가정을 이루며 아버지 사무엘이 자라가면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지는 귀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가정이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고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놀라운 가정으로, 기독교의 명문가정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네, 오늘 또 기도를 함께 하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목사님, 오늘 또 기도 하나하나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네. 오늘은 목포 중부교회 김도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유연, 진행의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 신영경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7월 6일 월요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되는 이번 필사 프로젝트는 광주 극동방송에서 자체 제작한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31일간 찬송가 가사를 함께 적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시면 선착순 300분께 찬송가 필사 노트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 교회에서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새 삶을 선물 받은 이재열 집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226국에 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는 연합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배우 신현준 안수집사와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자매를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941국에 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무등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효천 이지구에 위치한 주뜻 우리 교회 조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그 예를 열거하는데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열거한 것들은 모두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자의 소유물이고 또 살아가는 데 기반이 되는 것들입니다. 열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 내 이웃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면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탐하다는 무엇을 갈망하다, 얻으려고 애쓰다는 뜻이죠. 성경에서 이 단어는 단순히 마음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실제적 행위로 나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았습니다. 여기 탐스럽기도 하다는 단어가 탐하다는 단어죠. 그 탐심이 결국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간 후에도 똑같은 탐심으로 하나님 명령을 어깁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노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했지만 아간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다 장막에 숨깁니다. 탐심이 또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한 거죠. 이처럼 이웃의 것을 탐내면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행동으로 옮기게 하고 결국 이웃의 것을 빼앗는 겁니다. 마음속 욕심이 실제 죄를 낳는 거죠. 그래서 이웃의 삶의 기반과 자유를 허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 욕망을 비워야 하는데 이게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무언가 결핍할 때 이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 본성입니다. 이 본성이 문명을 발전시키기도 하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 탐심은 이웃과 관련해서 일어납니다. 성경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을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이웃은 좋은 차와 멋진 집과 예쁜 아내를 가지고서 어깨 뿜뿜하는데 그에 비교해서 나는 없기 때문에 나도 갖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는 거죠. 특히 오늘날은 옛날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은 물건들, 멋지고 신기한 것들, 예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TV와 유튜브와 여러 매체에서 이것들을 매 순간 광고하고 가진 사람들이 이것들을 자랑하죠. 옛날과는 비교가 안 되게 사람의 탐심을 더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탐심을 아는 사람들 중에는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이 없는 사막으로, 매체가 없는 깊은 산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웃이 없으면 마음의 욕망이 훨씬 덜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혼자 살지 않을 바에는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탐심의 문제를 이길 수 있을까요? 먼저 성도인 우리는 탐심의 노예, 죄의 노예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함께 가지고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믿음으로 마귀와 세상이 탐심을 부추길 때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부담으로, 양심의 가책으로, 말씀으로 스탑하라 하실 때 회개하고 멈추는 거죠. 그리고 사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욕망이 이웃과 비교해서 내가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비교하지 말고 가진 것에 자족하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해요. 또 탐심을 이기려면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탐심은 소유욕에서 오지만 나눔은 이를 극복하는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가진 자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것을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본능적 탐심과 현대 산업과 소비주의가 부추기는 탐욕을 혼자 맞서 이기며 자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속적 가치관을 분별하여 이기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것을 적당하게 원하는 법을 터득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격려받고 도전받고 함께 기도하며 훈련받으면 훨씬 낫습니다. 모든 분들, 모든 교회가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십계명을 봤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대열의 문답에는 십계명을 설명하고 난 후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114문은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답은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115문은 이렇게 물어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이에 대해 답은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의 성신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위함입니다라고 답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죄를 미워하고 또 모든 의를 좋아하며 참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 해도 십계명을 통해 우리 죄성을 깊이 깨닫고 그래서 의로움을 더욱더 사모하고 순간마다 주의 성령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더욱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0: 내 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효천 이지구에 위치한 주뜻 우리 교회 조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47-5676번 010-4147-5676번 주뜻 우리 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 1분 찬송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 CDG 광주 금남로점과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그은혜교회 신규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주님,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모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마약과 음란물과 게임과 SNS 등 각종 중독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에 눈을 뜨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교단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시급과제로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의 이탈 방지를 선택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와 한국성결신문은 어제 발표한 인식조사에서 교단 운영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응답자의 39.4%가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의 이탈 방지를 선택했습니다.

0: 청년 이탈 방지를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이탈을 막기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는 청년 맞춤 사역 확대가 42.1%로 가장 높았으며 신앙교육 강화와 가정예배 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습니다. 교단 내 양극화 현상과 관련해 세례교인 50명 이하 교회의 48.5%는 교회 학교가 전혀 없다고 답한 반면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6.3%가 시대 변화에 맞춰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회 학교 소멸 위기와 소형교회의 사역 정체라는 현실을 정량적 지표로 직시한 이번 실태조사는 관료적 교단 행정의 한계를 깨뜨리고 청년들의 현실 고민을 지원하는 맞춤형 사역 인프라 확충과 구조조정 성격의 교회 합병 거버넌스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는 교계의 당면 과제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이 캄보디아 심장병 아동의료지원사업 15주년을 맞아 현지에서 기념 만찬회를 열고 수술을 받은 아동들의 건강상태와 성장 과정을 점검했습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은 오늘 발표를 통해 지난 24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김병윤 사령관과 과거 심장수술 지원을 받은 아동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만찬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세군은 지난 2012년부터 금융감독원, KB국민은행, 세종병원과 협력체계를 가동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캄보디아 아동 110명을 한국으로 초청하며 국내 이송과 수술, 귀국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해왔습니다. 구세군 김병윤 사령관은 여전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많다며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위해 장기적인 국제 의료 구호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수술비 지원을 넘어 수해 아동들의 성장기까지 오랜 기간 추적하며 가족들을 위로해온 이번 현지 행사는 보여주기식 과시선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 공공기관들과 자원을 나누며 이웃의 절망을 돌보는 청지기적 국제구호의 유연한 대안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출판계가 2026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여해 단순한 서적 판매를 넘어 대중의 감성과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문화 마케팅으로 세상과의 소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출판협회 소속 15개 회원사들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도서전에 6개 부스 규모로 동참해 오는 28일까지 문서선교의 장을 일구고 있습니다. 성서유니온은 독자와 한 줄 평을 나누는 교환 독서와 향기 마케팅을 선보였으며 생명의 말씀사는 젊은 세대의 심리 코드를 반영한 사랑의 언어 프로그램을 전면에 내세워 개장 초기 물량을 완판시켰습니다. 지하교회 전도용 손바닥 성경을 전시한 문광서원과 기독교 독서 플랫폼 북서번트 등 참가업체들은 참여형 행사를 통해 일반 관람객들에게 북한 선교의 실상을 알리고 기독교 콘텐츠의 사회적 접점을 확장하는 목회 거버넌스를 공유했습니다. 기존의 일방적인 판매 방식에서 탈피해 대중이 머물 수 있는 오감 만족형 문화 공간을 일구어낸 이번 도서전 참여는 기독출판의 위기 속에서 문서 선교의 문턱을 낮추고 기독교의 본질을 세상의 언어로 정교하게 번역해낸 실천적 대사회 소통 패러다임의 긍정적인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몸과 일상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수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자주 빠지는 함정 중 하나는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체적인 것은 세속적이라고 나누는 이원론적 사고입니다. 신간 그리스도인의 몸 사용법의 저자인 저스틴 얼리 변호사는 자신의 일중독과 공황 발작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하지 않은 몸의 습관이 깊은 영적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 몸을 무시하거나 반대로 몸을 우상화하는 현대 사회의 오류를 비판하며 몸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빛을 투과하는 창문으로 정의합니다. 책은 과식을 절제하고 스마트폰 중심의 도파민 자극을 차단하는 디지털 안식 등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영적 훈련법과 부활의 소망을 신학적 근거와 함께 입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의 울타리를 넘어 매일 먹고 잠자며 노동하는 몸의 일상을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룩한 예배로 재규정한 이번 신간의 통찰은 관념적 신앙에 갇혀 지쳐가던 현대인들에게 영혼과 육체의 건강을 통합적으로 치유하는

0: 균형 잡힌 삶의 신앙을 회복해 갈 수 있는 따뜻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극동방송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구속영장이 발부된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의 부재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신천지 순회부가 내부 결속을 위해 신도들에게 전시 상황을 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신천지 내부 교육 녹취록에 따르면 교단

으로 규정하며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 맞설 최전선 전투병이 되라고 신도들을 선동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위장 명칭 아래 최소 5만여 명의 신도를 특정 정당에 강제 입당시켰다고 파악한 가운데 신천지 측은 95세 초고령 피의자에 대한 물리적 형벌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교주의 조건 없는 영생교리를 파괴해 오래된 신도들의 동요와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이단 집단의 내부 권력 투쟁과 분파 가능성을 예리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은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 예언이 확실하게 성취되는 거룩함의 정점입니다. 주님이 외치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텔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상환해야 할 모든 빚을 온전히 다 갚았다 혹은 명령된 모든 사명을 완벽하게 끝맺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텔레오의 어원은 저 멀리 떨어진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 속에는 참으로 눈물겨운 은혜의 신비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순간 시간과 공간을 넘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연약한 우리들까지 모두 내다보시며 이 구원을 성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의 약속이 십자가 위에서 마침내 사실이 된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겪으실 고난을 두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언했습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완전한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도둑질과 파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생명을 얻게 하되 너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위해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전부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사실을 믿고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오늘 하루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풍파 앞에서도 태연하게 기뻐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차고 넘치는 충만한 생명을 누리시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우연히 이제 라디오에 그 전파가 잡히길래 그냥 듣다 보니까 노래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또 상당히 좀 심금을 울리면서 잘 와닿고 또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러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듣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습니다. 지금 충북 제천에 살고 있고요. 직장은 주식회사 유유제약입니다. 그 제천제일교회라는 그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교회를 나가고 있는 김동철 집사라고 합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충북 제천에서 극동방송에 청하고 계신 김동철 집사님을 이렇게 만납니다.
1: 제천제일교회는 이제 100주년을 넘어가지고 뭐 역사가 오래됐고 담임 목사님은 이제 안정균 목사님이십니다. 그 감리교 충북연회 감독으로 취임하셨고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감리교 전체에서 어떤 크게 어떤 영향력을 바라는 그런 교회로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2: 김동철 집사님은 약사로서 제약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 저는 이제 제약회사 다니고요. 이제 유유제약인데 약사예요. 뭐 생산이라든지 품질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좀 더 이렇게 널리 그 유익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일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뭐 직장에서 섬기고 있고요. 어떤 의약품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그런 특성에 대해서 잘 뭐 이해하고 또 연구도 하면서 이제 좋은 품질로서 환자분에게 도움을 주는 주고자 하는 네, 그런 직위에 있습니다.
2: 김 집사님의 신앙생활은 언제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1: 전혀 이제 종교와 그 크게 관련이 없는 그런 집이었고요. 저희 어머니 쪽이 이제 좀 외할머니 영향을 받으셔가지고 간혹 이제 어떤 뭐 시험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좀 입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절에 나가시는 그런 집안인데 제가 이렇게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서 좀 방황하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저희 이제 학교에 대학생 그 성경읽기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선배분도 있고 해가지고 알게 돼서 거기 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제 세례도 받게 됐습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을 기뻐하는 분들은 극동방송을 만나면 애청자가 됩니다.
1: 96년도, 7년도쯤으로 기억나는데 이제 저희 집에서 창원 극동방송이 잡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게 극동방송인지 또는 뭐 교회에 관한 방송인지 모르고 우연히 이제 라디오에 그 전파가 잡히길래 그냥 듣다 보니까 노래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또 상당히 좀 심금을 울리면서 좀 서정성도 깊은 것 같고 또 이렇게 잘 와닿고 또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러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듣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으로 극동방송 가족이 된 김동철 집사님은 제천에서 대전 극동방송을 찾아 듣고 있습니다.
1: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찾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제천까지 오게 됐는데 제천에는 지금 그 대전 극동방송이 이제 번역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파가 이게 잡히긴 잡히는데 잘 안 잡히는 날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들릴 때마다 듣는 편인데.

0: 네, 보통 그 출근할 때랑 이제 퇴근할 때 좀 짧게나마 이렇게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이라든지 뭐 교계 뉴스라든지 뭐 그런 것도 접하면서 뭐 아무래도 제가 또 이렇게 전파 선교사로 섬기다 보니까 항상 좀 관심을 가지고 들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김동철 집사님은 어떤 마음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셨을까요?
0: 극동 방송을 듣다 보니까 얻은 게 많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이제 뭔가 받은 만큼 그런 보답의 어떤 의미도 있었고 이게 복음 사역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씨앗이 되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이제 좀 모아가지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고 이제 삶이 변화되는 그런 거를 이제 기대하면서 전파 선교사에 이제 동참하게 됐습니다.
1: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복음 전파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전파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한 분 한 분 전파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기대합니다.

0: 아들의 삶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둠에서 밝은 곳으로 나왔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산에 있을 때 이제 같이 교회를 간 일이 있거든요.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뭐 정해진 것이고 이후에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전해드렸었어요. 항상 기회가 되면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어머니 보이지 않는 데서 또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누나가 이제 또 인생의 굴곡점을 만나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제 누나가 이제 교회로 가게 되는 참 놀라운 역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셨거든요. 이제 배우자가 좀 더 신앙이 성숙해가면서 교회에 또 많은 기여를 하고 본인 어떤 인생에서 또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이제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도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좋은 영향을 받아서 이제 또 미래에 좋은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성장해 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열매 맺는 그 뜻깊은 삶을 살길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 누나와 제 어머니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되면서 또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또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고요. 또 북녘땅에 이제 또 많은 우리 동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우리 북녘땅에도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 동포들이 또 자유의 세계로 또 풍요로운 세계로 또 오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주실 것을 반드시 믿으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1: 가족 구원과 북녘 동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김동철 집사님. 극동방송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는 마음을 전합니다.
0: 복음만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좋은 또 찬송과 음악을 전해주시는 이런 방송이 없는 것 같아요. 영혼의 갈급함이 있고 방황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가고 진숙하게 좀 다가갈 수 있도록 동방송이 또 좋은 징검다리 역할을 디딤돌이 되는 그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십시일반의 그런 자세로서 좀 극동방송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복소리 오늘은 김동철 집사님의 목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전화 373-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오래전 한 선교사가 인도의 사역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고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더 이상 사역을 이어갈 수 없다고 느낀 그녀는 홀로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한 뒤 고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것이죠.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그 외침은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내가 필요하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아리의 법칙인 것이죠. 목사님, 주님께서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길 소망하게 됩니다.
1: 그 대표적인 인물이요. 예. 테레사 수녀가 예. 하루는 기차를 타고 자기 목적지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인도에 캘카다에 가서 거기는 사람이 거리에서 태어나서 거리에서 살다가 거리에서 죽으니까 그들을 가서 돌봐주고 그들이 죽을 때 장례식도 치러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한 2년 동안 준비는 했지만은 그때 기도가 거기 갈 때 성경 하나 하고 찬송가 하고 입은 수녀옷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옷이 떨어지면 넌 어디서 옷을 입어야 될지 모르고 오늘 어디서 잠을 잘지도 모르고 밥은 어디서 먹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캘카다로 가겠습니다. 그게 테레사 수녀의

0: 예, 간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레사를 통해서 그 수녀원의 고아원, 양로원 도와줄 수 있는 게 100군데가 시작됐죠.
1: 예.
0: 그리고 노벨상까지 탄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한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는 거죠.
1: 아멘. 저희도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강원 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이신 서동식 장로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결코 잊지 않으시기에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원 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이신 서동식 장로님을 만나봅니다.
0: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강원 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

0: 서동식 장로님 함께 하십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강원도 동해 동해감리교회를 신임하고 있는 서동식 장로입니다. 지금은 강원도 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으로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2: 네. 그래, 거기서 오실래니까 어저께 서울 오셔서 주무시고

0: 있고 지금 또 계속 이제 그 운영위원을 모집하고 있어서 올해는 이제 인원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1: 그렇죠.
0: 됩니다.
1: 이번에 원주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거기서 한두 사람 오셨어요?
0: 다섯 명이
1: 다섯 명이
0: 이번에
1: 오셨죠?
0: 들어왔었습니다.
1: 좋았죠?
0: 굉장히 좋았습니다.
1: 네, 뭐가 좋았어요?
0: 일단은 뭐 전국에서 모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고 또 다양한 그런 강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접할 수 있어서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1: 그렇죠? 호떡도 잡숴 보셨어?
0: 호떡 정말 맛있습니다.
1: 네. 그 호떡 하신 분이 강원도 원주에서 오셨어요. 제가 수거값하고 자료값은 드릴게요. 아유,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래도 저희들이 거기 모금해서 인도, 저기, 갓, 뭐요, 저,
2: 캄보디아.
1: 예, 거기 데리고 나머지 이제 한 100만 원은 그 수고한 사람들 드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마 호떡 먹고 싶어서 다음에도 또 호떡 하러 올것 같아요.
2: 네, 그분께서 모금 방송 때 통장에 53만 원 있었는데 3만 원만 대고 50만 원을 전부
0: 아무래도
2: 보내셔서 인연이
0: 김장훈 선생님
2: 됐습니다. 그러셨죠. 이 강원 극동방송과는 언제부터 함께하게 되셨어요?
0: 대략 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15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때 이제 원래는 전파 선교사로 이제 뭐만 원씩 시작했다가 한 5만 원까지 이렇게 하면서 있었는데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그 직전 이제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같이 좀 활동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막상 그때는 뭐 생각 없이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그 결정이 굉장히 잘한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극동방송 사역이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0: 극동방송 사역은 제가 좋은 거는 뭐냐면 다른 선교지나 이런 데는 내가 가서 뭘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물론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데 이 북한이나 이런 정말 갈수 없는 그런 지역에 방송 선교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저희들은 이제 영동권이다 보니까 방송국이 처음에 이제 속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북녘 땅으로 전파되는 이 강원 극동방송의 그 방송이 정말로 필요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뭐 전파 선교사나 운영위원들이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보람도 있고 좋습니다.
2: 이게 또 접경 지역이니까 그게 더 크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1: 교회 직분도 받으셨을 텐데 장로님이요?
0: 네, 장로입니다.
1: 또 사모님은
0: 지금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사모님 고향도 동해.
0: 동해입니다.
1: 또 장로님 고향도 동해. 그러면 어디서 사모님을 만나셨어요?
0: 동해가 이제 부평 지역하고 묵호 지역이 합쳐서 동해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집사람 같은 경우는 부평이 이제 친정이고 저는 묵호고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청년 이제 동해 감리교회 청년 회장을 하고 이제 내려놓고 있는데 초교파 청년 모임이 생겼어요. 각종 이제 교파를 초월해서 그랬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 고문을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뭐 청년이 고문이냐. 그래서 일단은 뭐 부탁하니까 가보겠다 해서 나갔는데 그때 초교파 그 모임의 회계를 맡고 있는 게 집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1: 근데 그때 그럼 사모님도 예수 믿고
0: 네.
1: 그 동해 쪽에서 예수 믿는다는 건 대단한 거죠?
0: 사실 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동해
1: 그렇죠.
0: 쪽이.
1: 예.
0: 그래서
1: 토속 종교가 있고
0: 그렇습니다. 네.
1: 또
0: 바닷가로.
1: 바닷가니까 뭐 용왕님도 믿고 뭐 그런 게 많을 텐데 언제서부터 예수를 믿으셨어요?
0: 제가 예수 믿은 거는 뭐이 교회 한 초등학교 3학년 그때 처음으로 발을 디뎠는데 본격적으로 교회 생활을 한 거는 6학년 때 우연한 기회로 저희들이 그 유치원을 같이 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놀이터 시설이 워낙 좋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한 다섯 명이 놀러 갔다가 그때 교학교 선생님인 것 같아요. 저를 부르더니 교회 좀 나올 생각 있냐고 했던 그말 한마디에 제가 동해교회에 추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이제 거의 끊임없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2: 교회 놀이터도 참
0: 중요하네요. 굉장히 그때 잘돼 있었거든요.
2: 교회에서는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신가요?
0: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장로

0: 재무부를 맡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부터는 교회학교 교사로 한 30년 있었고요. 찬양대랑 성가대 봉사도 한 30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성가대는 아직도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1: 그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예요?
0: 그 가스펠은 그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을 그 찬양. 네. 너무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그 찬양하고 네. 찬송가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게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예, 그 노래.
2: 네. 그걸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1: 그러면 그거를 좀 찾아서 좀 방송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그럼 찬양 듣고 돌아올게요. 좋아하시는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강원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신 서동식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네. 또 큰 병을 앓으셨다는데 그게 뭐예요?
2: 2018년도에 네. 대장암을 네, 알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가족력이 있어서 네. 네, 아버님, 어머님, 뭐 큰누님, 큰형님 이제 저까지 이제 2018년도에 갑자기 이제 몸이 안 좋아져서 서울에 와서 진료를 받다 보니까 아, 대장암 사기라고 진단을 이렇게 내려서 이제 수술을 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 10일 정도만 입원했던 것 같아요. 예. 전이 된 곳이 한 곳이 없다고.
0: 할렐루야.
2: 그래서 네,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지금 이렇게
1: 잘하셨습니다. 네. 건강해 보이시고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것 같다. 아, 우리 장로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교회고 방송국 일이고 아마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2: 네, 그렇습니다.
1: 그래 하나님이 고쳐주신 은혜를 갚게 되는데 사실 거긴 저 방송국이 없기 때문에 네네. 이 운영위원 한다는 게 힘들죠. 아, 네. 근데 거기서 또 어린이 합창단도 몇 명씩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2: 네네.
1: 예. 그래서 언젠가는 저 한번 아마 나라 사랑 축제를 네. 동해 가서 한번 해야 돼요. 아. 애들이 한 700명 돼요. 아. 그래서 동해 어느 그 뭐 보통 우리가 체육관에 가서 해요. 네. 무료 공연이기 때문에 장로님이 그걸 한번 생각하셔서 동해 운영위원이 이제 올해는 익산하고 여수를 가게 돼요. 네네네. 700명이. 네. 그게 다 자비량이로 가니까 그렇죠. 저 거기 한번 시장님한테 이거 나라 사랑 축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네. 한번 격려를 해드릴게. 네네.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2: 네, 알겠습니다.
1: 운영위원들이 힘날 거예요.
2: 네, 그렇죠. 네.
1: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차피 극동방송 운영위원님은 그래도 운영위원장 있을 때 뭐 하나 해야지. 예. 그런 저 동해 삼척 교회가 몇 개나 돼요?
2: 동해 삼척에 초교파로 한다 그러면 한 그래도 한 200에서 300개 정도 큰
1: 그리고 교회가 거기 맞습니다. 해군 부대도 있고.
2: 네, 일함대.
1: 육군 부대도 있고.
2: 네, 그렇습니다.
1: 그 다 뭐 군인들도 와서 참석하고 그러면은 애들이 너무 잘해요. 나라 사랑 축제를. 그래서 여기 오신 김에 내년도에 우리가 거기서 하고 싶다. 뭐 지금 어디 계획된 데는 있는지 없는지 나 모르겠는데 아마 삼척 동해 거기 어디 체육관이 있을 거예요.
2: 네. 네네.
1: 거기서 하면은요 무료 공연이기 때문에 네네. 사람들 많이 와요. 꽉 찰 거예요. 그럼 다시 동해 운영위원들이 살 거예요.
2: 네, 그렇게.
1: 내가 거기 한번. 그때 갔을 때 총리 된 사람이 포럼을 한번 했죠.
2: 네.
1: 예. 그것도 또 이번에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도 한번 해요.
2: 네. 강릉에서 뵀습니다. 예.
0: 네. 네. 나라사랑 축제 보시면 찬양을 또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굉장히 큰 감동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또 장로님께서도 찬양을 통한 특별한 간증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2: 아, 제가 워낙 이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지금도 사실은 그 찬양 때문에 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제가 학생 시절에는 자존감이 너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참 어려운 그런 성격이었는데 거기다가 제가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노래였습니다.
0: 예.
2: 네, 노래가 정말 이렇게 할 수 없는 찬송가를 끝까지 부를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놓고 한 6개월을 기도했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0: 사모함이 있으셨네요.
2: 네.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학생 성가대를 섬겨야 되는데 노래를 너무 못하니까 섬길 수 없어서 제가 한 6개월을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찬송가 끝까지 부를 수 있는 그런 수준에 7년만 하나님 주시면 제가 이 교회에서 평생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예. 작정을 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0: 너무 놀라운데요.
2: 네.
0: 그럼 갑자기 노래했는데 찬양이 잘 나오던가요?
2: 갑자기 그런 건 아니라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0: 님께서 찬양에 대한 지식을 주시고 또
1: 예.
0: 목소리도 조금씩 조금씩 예, 그
2: 아니
0: 키운
2: 제가 우리
0: 예.
2: PD들도 야 찬송가 많이 내보내 말안
1: 예.
2: 들어요? 찬송가 많이 내보내 그러니까 PD들이 이렇게 찬송가로서 자기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찬송가 많이 내보내 찬송가 많이 내보내라. 이제 양현민 아나운서는 아마 많이 내보낼 거예요, 앞으로.
1: 많이 내보내겠습니다.
2: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생업은 뭘 하셨어요?
0: 생업은 제가 원래 전공은 토목 계열인데 지금은 세무 회계 쪽 업무를 한 3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동해 지역에 보면 이제 회계 사무실에 이제 사무장으로 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회계 쪽 일을 하시다 보면 샘에 밝아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극동방송 운영위원장을 하시면 헌금도 많이 내실 때도 있고, 뭐 그럴 때 아까운 마음이나 이런 마음은 없으셨어요?
0: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아깝다는 생각은 예,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난 그런 은혜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물질에 얽매이는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1: 예. 아프셨던 때 이야기도 좀더 듣고 싶은데, 아까 대장암 사기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치료해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그때 어떤 심정이셨는지도 듣고 싶어요.
0: 그때 하나님께 제가 이제 50이 안된 나이거든요. 그때 18년인데 이제 49쯤 됐을 나이에 하나님 정말 50까지는 저에게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기도를 했고, 이제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그래서 그런 짐들을 내려놓고, 이제 수술을 하러 들어갔죠.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정말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이제 전의를 하게 되면 이게 항암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한 일주일을 검사를 하더라고요. 조직 검사를 하더니 어떻게 전이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1: 할렐루야.
0: 네, 이곳은 뭐 항암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수술 회복되면 내려가셔서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래서
2: 하나님의
0: 예, 와서 바로 이제 거의 생활을 바로 했던 것 같아요.
1: 네. 이제 극동방송 청취자분들이 환우들이 많으신데 이 말씀을 듣고 많이 희망을 또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0: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렇지
1: 아멘.
0: 못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계획은 있으신 것 같아요.
1: 아멘입니다.
2: 치료의 하나님.
0: 네.
2: 역사의 하나님.
0: 네, 믿습니다.
2: 그러니까 아마 동해에서 누구보다도 제일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셨네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2: 예, 이제 하나님한테 봉사해야 되겠네요.
0: 네.
1: 네, 잠시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강원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신 서동식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샬롬.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땅과 동물과 식물과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잘 다스리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나의 생각과 입술과 행동이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 타협하지 않는 완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답게 살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고옥기 집사 올림.
0: 네,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중보하고 싶습니다.
2: 네,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늘 했듯이 평범한 삶을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 또 직장에서도 늘 복음적인 그런 사역들을 삶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하나님 늘 지켜주세요라고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 말씀 나누시면서도 은혜가 되셨는지 눈빛이 촉촉해지셨는데 네. 앞으로도 주님 은혜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네, 격려의 한 말씀 해주세요.
1: 아니,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나는 생각하다가 동해, 삼척 그쪽에 한번 나라사랑 축제를, 사실 강원도는 옛날 옛날에 한번 속초에서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소규모. 네. 이게 지금 어린아이들 700명이 가서 노래를 부를 텐데요. 엄청 대형이지만은 애들이 찬송 부르고 민요도 부르고 거기 특별한 노래들이 있으면은 그거 외워가지고 불러요. 네. 그럼 아주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8월에 13, 14 이틀 중에 하루를 내서서 네. 사모님하고 와서 보심 찬양대 좋아하신, 찬양을 좋아하신다니까. 네. 한번 와서 보시고 내년에 우리 삼척 동에서 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좋은 기회예요.
2: 이번 기회에 그러면 한번 내려가서 보고 내년에도 우리가 한번 할 수 있게. 네. 동해 쪽에는 또 그런 문화행사가 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장로님.
1: 아마 제가 보기에는 네. 좋은 계기가 될
2: 네,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0: 장로님 앞으로도 사역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극동방송 동해운영위원장 서동식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프로젝트. 뜨거운 여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시간.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가 7월 6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됩니다. 매일 한 편의 찬송가를 소리내 따라 부르고 가사를 적어내려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 당시에 신규 가입자분들을 위한 선물로 제작되어 큰 호응을 얻었던 31일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광주 극동방송이 자체 제작한 이 특별한 필사 노트로 31일 동안 찬송가사를 함께 적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300권을 추가로 더 제작했습니다. 찬송 속에 담긴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샵 0153번,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세요. 선착순 300분께 1인당 한 권씩 필사 노트를 보내드립니다. 특히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는 8월 27일 목요일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을 전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올여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기 원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사람은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중국의 윈저우시에서 한밤중에 집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실 공사로 인근의 집들까지 많은 가구가 동시에 무너졌는데 구조대원들이 출동했지만 주민 대부분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매몰됐습니다. 고작 6명만이 살아남았고 더 이상의 생존자는 존재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12시간이 지난 뒤에 아래쪽 사고 현장에서 한 아이가 극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한 부부의 시체가 포개져 있는 것을 보고 시신을 거두려 했는데 그 밑에 깔린 아이가 무사히 살아 있었던 거지요. 부모님이 몸을 겹쳐 아이를 십자가처럼 이중으로 감싸안고 떨어지는 건물 잔해를 막았던 것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아이 안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 희생 때문에 아이는 엄청난 현장에서도 상처 별로 없이 무사히 구출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듯이 하나님 역시 그렇게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 때문에 보내주셨지요. 죄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험한 사고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으면 악과 고통이 없는 상태 가운데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는 여전히 악과 고통이 있는 세상에서 삽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의인에게 특히 고난이 많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기서 건지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며 삽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디로 피하든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지키며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상황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종종 우리가 그렇듯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시는지, 왜 나를 계속해서 이런 상황에 두시는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며 인도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쉽게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또다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자신과 함께 하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갔고 결국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날개뿐 날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의 발필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이에요. 소금으로 빛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블록.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외화벌이의 진실. 데일리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얼마 전에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1: 네.
0: 해외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도 주요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이야기가 오간 바가 있나요?
1: 직접적으로 해외 노동자 문제를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밝힐 수는 없어요.
0: 네.
1: 이게 대북 제재와 연관이 됐거든요.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하지만 북중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요것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경제, 무역, 뭐 농업, 건설, 과학 기술, 보건, 의료 같은 이 실무 협력 분야가 언급됐는데요. 네. 이걸 이제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제 경제 협력 혹은 이제 민생 협력의 확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이런 협력이 혹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와 다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0: 네.
1: 이제 북한은 오랫동안 그 노동자를 해외에 보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방식을 활용해왔잖아요. 특히 뭐 건설이라든지 벌목공, 뭐 봉제, 식당, 수단 가공 분야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중 경제 협력이 다시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후에도 이제 이 실무 협력 분야 중에서 건설이라든지 혹은 인프라 협력이 구체화된다면 북한 노동자들이 뭐 중국이나 혹은 중국 기업이 관여하는 또 다른 지역, 또 다른 나라, 네, 그런 현장으로 더욱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0: 이게 건설 인프라 협력을 강조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 네,
0: 이 협력을 하려면 어쨌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 힘이라는 거는 북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노동력이랑, 네, 직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분야에서 노동자를, 노동력을 파견하겠다라는 그림인 건가요?
1: 그렇죠. 러시아에 원래 벌목공도 많았고 지금 재건사업 중이잖아요. 거기에 북한 노동자가 많이 나가 있는데,
0: 네,
1: 중국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로를 고치고 뭐 철도를 보수하고 물류 창고를 짓고 관광시설을 정비하려면 자재와 장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0: 그러니까
1: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죠.
0: 네.
1: 그 와중에 그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북한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자금과 뭐 장비는 부족하지만 국가가 통제하는 이른바 조직화된, 네, 이 노동력, 이거를 제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북중 건설 혹은 인프라 협력이 확대되면 북한은 우리는 인력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이 자재와 장비, 기술을 제공하고요. 북한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중국 쪽에서도 할 수도 있고 혹은 북한 쪽에서도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력이 북한 내부에서 쓰일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 접경 지역이나 혹은 중국 기업이 맡은 제3국 현장 혹은 러시아 현장,
0: 네,
1: 이런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0: 참 이런 협력 에 대해서 오갔던 이야기들을 보면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여요.
1: 그게 이제 통제가 가능한 범위냐 아니냐, 이게, 네, 중요한 거겠죠. 러시아에는 이미 러시아의 그 보안기관, 보위기관, 여기서 북한 노동자를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지금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0: 중국에서도 탈북이나 혹은 이제 미탈하려고 하는 노동자들을 AI 기술로 뭐 이렇게 통제를 하거나 네. 이렇게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외화, 중요한 외화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노동자가 해외에서 받는 임금의 상당 부분, 이게 본인에게 돌아가기보다는 국가 기관으로 회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외 노동자 한 명 한 명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움직이는 수입원이라는 네. 인식이 가능한 거죠. 특히 지금처럼 제재와 경제난이 계속되는 상황.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나만 따르라. 우리 경제를 내가 살려줄게. 라고 하는 부르짖는 상황에서는 외화 확보가 더욱 중요합니다. 무역을 확대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금융거래도 어떻게 보면 대북 제재로서 제약이 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를 해외에 보내서 현금을 벌어들이는 방식. 북한 당국이 다시 유혹을 느낄 수 있는 통로다. 그래서 북중 관계가 당연히 회복되고 네. 접경지역 경제가 다시 움직이려면 북한은 노동자 파견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이제 실무 의제로 올려놓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이게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전 외화벌이의 진실 이전 편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중국 기업 입장에서도 북한 노동자는 중요한 또 인력으로 각광받고 있잖아요.
0: 그렇죠. 일을 잘하고 네. 통제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게 일을 해라 라고 하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노동의 도구로서의 입장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건데 근데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북한 노동자 문제가 민감하긴 합니다. 유엔 제북 제재도 있고 국제사회 시선도 있는 거죠.
1: 네.
0: 그리고 많은 현재 NGO 단체, 뭐 북한 인권 단체들이 이 문제를 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일부 지방 정부나 기업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북한 노동자가 활용 가치가 있는 노동력이다 하는 거죠. 임금 일단 낮고요. 단체로 관리할 수 있고 숙련도를 갖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북중 접경지에서는 이미 북한 노동자 활용 경험이 많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렇죠. 뭐 단둥, 훈춘, 연길, 투먼. 과거 북한 노동자들이 뭐 봉제, 식품 가공, 수산 가공, 식당 뭐 이런 분야에서 많이 일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접경 지역 경제를 다시 살려내는 지방 정부, 그 기업 입장에서는 북한 노동자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할 수 있죠.
1: 이게 중국까지 그 영역이 중국도 절대 좁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0: 네.
1: 확장이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3국까지도 뻗어나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0: 그렇죠. 이제 중국이 제재 부담 때문에 북한 노동자 대규모로 직접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1: 네.
0: 이게 중국 노동자로 둔갑하는 방식으로 제3국으로 보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기업에서
1: 네.
0: 자기 자신의 노동력을 파견한다는 그렇게 둔갑을 하고 북한 노동자를 보낸다면 이건 어떻게 유엔 제재에서 이거를 계속 감시 감독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1: 네.
0: 이게 우회적으로 투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과거 북한 노동자는 이미 러시아, 뭐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다양한 지역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중국 기업은 해외 인프라 사업을 많이 현재 진행해 오고 있잖아요. 뭐 1대1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현장에 북한 노동자가 중국 기업의 하청, 협력 업체, 파견 인력, 기술 인력 등의 명목으로 들어갈 가능성 그렇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현 단계에서 구체적 사례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1: 네.
0: 북중 협력 확대가 단순히 중국 안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제3국 노동 파견 구조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중요한 관찰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참 지속적으로 주시를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는 앞으로 이 사안에 있어서 좀 더 나은 북한의 나은 내일 주민 입장에서도 나은 내일 국제사회에서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또 더 주목해야 될까요?
0: 일단 현실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뭐 단둥이라든지 아니면 투먼 이게 북중 국경 지역에서 북한 말씨를 쓰는 사람들이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1: 네.
0: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이제 업종에서 특정한 뭐 집단 숙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증가를 하는지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업종 변화를 주로 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봉제라든지 식당 뭐 수산 가공이 많이 언급

0: 됐지만 이제는 건설 혹은 물류, 인프라에 관련된 것들도 중요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셋째 체류 명목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비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의 노동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진짜 도구로서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또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우회하려고 하는지까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중요하죠. 임금과 통제 구조. 그러니까 노동자가 실제로 얼마를 현재 받고 있는지 국가기관은 얼마나 흘러들어가는 건지 이런 자유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이동의 자유, 뭐 여권을 빼앗긴다든지 뭐 휴대전화 사용이는 가능한지 그리고 여기에 보위원이나 관리자들이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통제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면 한국과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0: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북중 경제협력 자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인데요.
1: 네.
0: 이게 북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역이나 혹은 인프라 개선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누가 피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북한 노동자가 착취되거나 네. 그 임금이 정권으로 흘러가고 그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이 된다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입니다. 또한 제재를 우회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이것도 정말 문제시해야 되겠죠. 따라서 대응의 핵심은 감시와 기록이다라고 하는 거죠. 북한 노동자가 어떤 지역에서 어떤 명목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임금이 어떻게 지급이 되고 숙소와 이동 통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1: 네.
0: 추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여기에 뭐 관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중국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지방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제재 예필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하려는지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북중 건설 인프라 협력. 이게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인데요.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 제재 회피, 해외 노동자 착취, 그리고 이 북한 인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중 협력이 얼마나 늘었는가라고만 이렇게 생각했고 이것만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협력 속에서 북한 노동자가 어떤 조건으로 일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억압되고 있는지를 낱낱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인권과 국제사회 여러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이런 사안들이 또 북한의 문제가 순조히 또 해결되기를 위해서 북한 노동자의 걸음과 국제사회의 흐름을 계속해서 보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이제 학교 방학 다가오죠.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그 방학이 아니라 교회 방학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제 30년 동안 교회를 쉬고 있는 방학생을 전화 연결을 했는데 이분이 몸이 아픈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결단의 기도와 함께 이번 주에 꼭 교회 가겠다고 하셨는데 그 교회 성도가 자기 교회 이름을 듣고요 방송국으로 전화를 주셨어요. 본인이 그분을 환영하고 잘 인도하고 싶다고요. 제가 그래서 어제 전화 연결된 방학생이 동의를 받고 두 분을 연결시켜드렸습니다. 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을 보면서 제가 도전받고 야,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학년 방학생이 기도를 할 때 본인도 같이 눈물로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불편한 걸 감수하고도 내가 움직인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도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새끼라 또 한 번 출발해 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그의 생각이라는 곡이죠. 자, 원에이 싱어즈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너의 생각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이해하신다고 말씀하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6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계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벌써 금요일이 왔네요, 여러분. 한 주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자, 6월도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새끼라 방송 듣게 해주사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방송 되시라고 8865번님 앱으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앱 무료 메시지. 극동방송 어플 휴대폰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렇게 앱 메시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2682번님 한 주도 영혼구원에 본받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문자는 샵 1069. 오후 3시 이 시간대는 전국 어디서나 서울극동방송의 수신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새끼라 오프닝 오래간만에 들으세요. 1498번님 조금씩 늦게 오셨나 봐요. 퇴근 시간 바뀌어서 항상 끝 무렵에 들어오셨다고. 그렇구나. 힘이 나는 방송 새끼라 감사하다고. 2046번님도 반갑다고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도 평택에서도 잘 오셨고. 자, 강주영님 출석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여러분 어떤 곡 들을까요? 갑자기 제가 이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자, 이 시간에 내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싶다. 힘있게 찬양하고 싶다.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고 샵 1069 문자 아니면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로 아 이번 주에 내가 조금 이 찬양 흥얼흥얼 거렸는데 극동방송 새끼라 해서

주시겠어요? 어떤 곡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지. 6772번님 잘 오셨고요. 서천에서 8845번님도 잘 오셨고. 아니 제가 곡은 지금 준비했는데 혹시 여러분이 어떤 찬양을 듣고 싶을지 오늘따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두 번째 곡을 제가 한번 선곡하고 싶어가지고 여쭤봤거든요. 제가 그러면 이 곡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라디오 예배 때참 많이 드리는 그런 찬양인데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 가든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그게 바로 하늘나라, 그렇죠? 이분 어떤 분이죠? 예, 1498번님의 신청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토부 워십입니다.

네, 부모님 모시고 처음으로 강원도 여행 가는 길 오빠가 찬양으로 졸음을 깨고 싶다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죠. 운전하고 있으면요. 자, 우리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강원도 여행 되시고 7863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오, 이 사부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 주셨는데요. 공항과 우울로 요즘 좀 쉬고 있는데 아 그러시군요. 우리 이 찬양으로 꼭 힘내고 하나님을 꼭 다시 한번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전의 2347번님 비롯해서 춘천으로 선교 다녀오신 3548번님 잘 오셨습니다. 대구에서 우리 6504번님도 오셨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2042번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신청곡입니다.

네,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새끼랑 함께하고 계시고요. 청주에서 0360번님 듣고 계시고 또 아들이랑 야구 가는 길에 매일 듣는데 엄마는 메시지를 왜 안 보내냐고 해가지고 우리 8199번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행복한 시간 보내시는군요. 8493번님을 비롯해서 이 곡 신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늘 새끼라 때 운전 중에 듣게 돼서 문자가 힘들었는데 오늘 간신히 보내셨네요. 2617번님 잘 오셨습니다. 포항에서도 퇴근하면서 3923번님 듣고 계시고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6504번님의 신청곡 함께 찬양하시죠.

떠라이트 워십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전해드렸습니다. 3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새 깨라. 자, 금요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다는 제가 소화는 못하고요. 최대한 1절 아니면 2절까지만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 보내드렸습니다. 많이 오셨어요. 이곳 저곳에서 요즘 이제 청주 본부가 생겨가지고 청주에서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리고 이제 충주도 시험 방송을 시작했고 중계소 이렇게 준비되고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충청북도에도 많은 분들 우리 극동방송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산에서 또 일 마치고 구미로 퇴근 중에 6679번님 오셨어요. 1684번님도 오늘 처음 오셨고 옥상에서 방수 페인트 칠하면서 뜨거운 햇살 사이로 등 뒤로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셔서 감사하다고 9394번님 이렇게 또 처음 새싹으로 주셨습니다. 560번님도 처음 오셨고 오늘 처음 오신 분 많네요. 8507-2617 네, 다 처음 오셨어요. 아 오늘 신청곡 한번 제가 이제 여러분께 요청했더니 이렇게 오셨구나. 잘 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자, 이 극동방송을 들으시면서 저한테 혹시 내가 교회 갔다라는 거 얘기 아직 못하신 분 계시면 알려주십시오. 새끼라를 통해서도 좋고요. 다른 거를 통해서도 좋고 다른 프로그램 아무튼 극동방송을 통해서 내가 지난주 아니면 지지난주에 드디어 내가 방학을 끝내고 교회 갔다 하시는 분 알려주시고 아니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고 내가 아는 노래도 좀 나오고 있고요. 평안하거나 위로가 받거나 힘이 나거나 그래서 계속 듣고 계십니까?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한번 주세요. 교회 안 다니는 분. 무교나 방학. 나 쉬고 있다. 나 1년 쉬고 있다. 1년 방학. 6개월 쉬고 있다. 6개월 방학. 이런 식으로 샵 1069 문자나 여러분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로 한번 주십시오. 좋은 선물도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5학년 온유리가 왔네요. 0709번으로 5학년 초등학교 그쵸? 온유리 고마워요. 이 방송 듣고 있어서 고마워요. 성경 필사하면서 듣고 계시는 7898번님도 고맙습니다. 운전 중에 고정 채널로 잘 듣고 있다고 울고 웃는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 섬기는 애청자 9910번님 주변에 극동방송 들으라고 많이 권유하고 있다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전도 대상자한테 많이 알려주시면 좋아요. 자 찬양을 조금씩 조금씩 들었는데요. 자 이번에 찬송가 신청곡 2곡 많이 나왔습니다. 이분 비빔국수 양념장을 만들면서 방송을 듣고 있어요. 교회로 가야 할 영혼들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도 기도로 비벼버리겠다. 비빔국수 드시면서 좋습니다. 좋아요. 3081번님 고맙습니다. 신청곡 십자가 군병들아.

0: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29분 지나고 있고요. 4705번님 오늘 새싹 처음 오셨는데 2살, 5살 아이랑 함께 듣고 있다고요? 와,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2살, 5살 이름도 안 들었고 모습도 안 보이는데 그냥 귀엽네. 그냥 귀여워. 2살, 5살. 와, 우리 엄마, 아빠는 힘들 수도 있지만 또 이쁘기도 하죠. 이뻤다가 힘들었다가. 자, 드디어 방학생 왔습니다. 이제 전화해 볼게요. 문자 주신 분 어디 가지 마시고 제 전화 겁니다. 일반 전화. 일반 전화 가요.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3848 3848. 자, 신호 갑니다. 3848 30년 방학생. 30년 방학생.
1: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0: 아이고, 이게 금방 문자 보내셨는데 이상한 전화 아니에요. 3848번님 전화 받아주셔야 돼요. 30년 방학인데 지금. 3848번님 제가 지금 전화 겁니다. 일반 전화 극동방송에서 거는 전화예요. 우리 30년 방학생 꼭 좀 받아주십시오. 아, 주여. 좀 전에 문자 방금 전에 주셨는데 좀 쑥스러우실까? 화장실 가셨을까요? 주여! 아, 자, 그러면 다른 분도 있어요. 다른 분. 다른 분 있습니다. 2626. 2626번님. 2626번님. 신호 가고 있는. 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0: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네.
0: 어디서 지금 전화 받고 계십니까?
2: 차안입니다.
0: 차안,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세요?
2: 경기도 시흥입니다.
0: 경기도 시흥 차안에서. 혹시 정차하셨어요?
2: 지금 이제 정차 해야 됩니다.
0: 그럼 정차 한번 해주시겠어요?
2: 예, 예.
0: 천천히.
2: 네네.
0: 전화는 끊지 말고.
2: 네네.
0: 전화는 끊지 말고. 제가 다른 예. 사연 읽고 있을 테니까
2: 예.
0: 정차하면 저 한번 얘기해 주세요.
2: 네네. 신호를 받고 있어가지고.
0: 예예예. 예. 천천히 제가 다른 네. 사연 할 테니까.
2: 예.
0: 예. 3848번님. 우리 아까 30년 방학생이 통화가 곤란하다고 문자가 왔어요. 아니 우리 지금 2626번님은 예, 정차에 네네. 신경 쓰시고 제가 사연 읽고 있을게요.
2: 예.
0: 사연 읽고 있을 테니까 끊지 말고 정차하시면 네. 저 부르세요.
2: 예.
0: 3848번님이 지금 통화가 곤란하다고 하니까 제가 방송 끝나고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업체 분들과 차량으로 이동 중에 계신다고? 같이 통화하면 안 되나요? 협력업체. 자, 딸기 일하면서 듣고 계시는 6211번님 고맙습니다. 자, 인천.
2: 주차했습니다.
0: 주차했습니까? 자, 네. 시흥에서 주차를 했는데 야, 이 사연이 기가 막혀요. 45년 동안 무교입니다. 방금 할렐루야 찬양 가사를 듣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교회 가보고 싶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가보겠습니다. 맞죠?
2: 맞습니다.
0: 이렇게 문자를 예. 주셨어요.
2: 네네.
0: 45년 동안 무교란 얘기가 올해 이제 45입니까?
2: 맞습니다.
0: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뭐 종교를 가져본 적이 없다.
2: 예, 없습니다.
0: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요.
2: 네, 가고 싶다는 마음은 항상 있었는데
0: 예.
2: 막상 가보지는 못했어요.
0: 크리스마스 때도 안 가봤어요?
2: 네네.
0: 근데 교회를 왜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2: 그냥 교회 분들을 만나면 뭐 군대에 있을 때도 이렇게 오다가다 뵙고

0: 그러잖아요. 목사님이라든지.
1: 예, 예.
0: 항상 웃으시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니까.
1: 아.
0: 너무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그분들.
1: 그렇구나.
0: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1: 그럼 그분들이 옆에서 이렇게 교회를 가보자고 한 번쯤은 해서 뭐 추수감사절이나 송구영 신예배, 네. 크리스마스 그런 때 한 번쯤은 가보셨을 텐데.
0: 아, 아닙니다. 군대에 있을 때만 이제 초코파이 때문에 가고.
1: 초코파이 때문에 갔고. 네, 나와서는 한 번도.
0: 맞습니다.
1: 한 번도 못 가보셨는데 교회를 네.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그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갔다. 아,
0: 네,
1: 정말 우리 좋은 분들을 잘 만났네요. 근데 어떻게 이 시간에 극동방송을 들으세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간 분이?
0: 아, 네? 우연히 지금 라디오를, 네. 라디오가 저절로 켜져 있었습니다. 이 채널로.
1: 저절로?
0: 네네.
1: 본인 차 아닙니까? 본인 차 아니에요?
0: 제 차인데 예. 잘못 조정을 했는지 이렇게 잘못 조정은
1: 오늘따라 이상하게 시흥이면은 106.9인데 거기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0: 어, 예, 맞습니다.
1: 오늘 처음 들었어요?
0: 극동방송은 오다가다 듣기는 들었었습니다.
1: 가끔 이렇게 우연히 좀 들었어요?
0: 예, 맞습니다.
1: 막 이렇게 찬양 나오고.
0: 네네.
1: 근데 오늘 딱 맞춰졌는데 진행자가 문자 보내라니까 그냥 보내봤군요.
0: 맞습니다.
1: 와. 근데 교회를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있었다라는 거.
0: 네네.
1: 근데 누군가 옆에서 좀 끌어줬으면 갔겠네요?
0: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오늘 제가 팍팍 끌어드릴게요, 오늘 제가.
0: 아,
1: 네? 오늘 그냥.
0: 아, 예, 감사합니다.
1: 확실하게 끌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 선물을 저희가 드리거든요.
0: 아, 예.
1: 이렇게.
0: 네네.
1: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한번 골라보세요.
0: 아, 예.
1: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0: 아,
1: 한국
0: 예.
1: BL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김 부각 세트, 강화성 네. 김치, 정승택 순무 열무 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더치 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 견과, 루브로파르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고르신다면요?
0: 너무 많습니다. 전 아무거나 상관은 없습니다.
1: 아무거나, 그래도 네. 조금 더 좋은 걸로. 그렇게 골라주시면 제가 또 좋아요.
0: 예.
1: 저도 이게 아무거나가 힘들어가지고.
0: 예.
1: 뭘로
0: 저는
1: 할까요?
0: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1: 먹는 거, 다 먹는 건데.
0: 아, 그렇습니다.
1: 다 먹는 건데. 자, 그러면 제가 골라드릴게요. 그러면 먹는 네. 거 중에서 조금 먹는 걸로
0: 예.
1: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당첨 문자 가면은 주소 좀 남겨주시고.
0: 아, 예.
1: 교회 가보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0: 네.
1: 그 시흥에 네. 어디 사세요?
0: 시흥시 신천동이라고.
1: 신천동에.
0: 네네. 네.
1: 자, 우리 신천동에 계시는 분, 우리 2626번님, 무교생,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답니다. 끌어달랍니다. 시흥 신천동에 계시는 분들 문자 한번 주십시오. 샵 1069번으로.
0: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우리 방송국에서도 잘 이렇게 봐서 건강한 네. 교회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0: 아, 예, 알겠습니다.
1: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나가보는 겁니다.
0: 좋습니다.
1: 예.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2626번님을 다 기다리고 계셨다가 오늘 딱 이렇게 채널이 맞춰지게 하시고 전화 연결을 해서 나한테 와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0: 아, 오빠 그런 것 같으면 신기한 거.
1: 신기하죠?
0: 네네.
1: 저도 이렇게 우리 2626번님하고 통화될지는 정말 생각도 못했고요.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분하고 통화한다는 게 저도
0: 네네.
1: 거의 없는 일이거든요.
0: 아, 예, 예.
1: 하나님께서 우리 분명히 2626번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0: 네네.
1: 교회 가셔서 한번 그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번 주부터 한번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꼭 가보겠습니다.
1: 예. 저 따라서
0: 네네.
1: 기도 한번 할까요?
0: 아, 좋습니다.
1: 네. 저 따라서 한번 이렇게 마음을 열고
0: 네.
1: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야, 어우, 정말 놀랍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야, 우리 2626번님, 제가 오늘이 금요일이니까요.
1: 네네.
0: 오늘 당장 제가 시흥 신천동에 있는 건강한 교회 두세 군데 이상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꼭 이번 주에 가시고, 제가 중간에 좀 이렇게 혼자 가기가 조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좀 연결시켜드려 될까요? 이렇게 좀
1: 괜찮습니다.
0: 예예, 예, 그렇게 제가 또 연결시켜 드릴게요. 분명히
1: 네,
0: 지금
1: 감사합니다.
0: 청취자분들도 시흥의 신천동에 계시는 분들이 연락을 줄 거거든요. 그럼요.
1: 아,
0: 지금 보니까 뭐 문자창에 지금 난리 났네요.
1: 아, 그렇습니까?
0: 어디 교회를 추천합니다. 어디 교회를 추천합니다. 아... 제가 이거 싹 정리해가지고
1: 네.
0: 제가 알려드리고 또 이렇게 또 연결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군대에서 초코파이 때문에 갔잖아요.
1: 아, 맞습니다.
0: 아까 먹는 거 고르셨는데
1: 네네.
0: 먹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먹는 거 두 개 선물을 드릴게요, 오늘. 좋은 걸로 해가지고. 예. 아, 정말. 근데 이 선물보다 진짜 더 좋은 선물은 예수님이거든요.
1: 아, 네.
0: 그 예수님 꼭 만나셔서, 아,
1: 네.
0: 아까 그 구주라는 말이 주인이란 얘기거든요.
1: 아, 예, 예.
0: 내 삶에서 내가 주인으로 살았다면 그분 한번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좋은 일이 있거든요.
1: 아, 예.
0: 그렇게 한번 꼭 제 2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혹시 극동 방송 듣다가 이렇게 들었던 찬양 노래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1: 기억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0: 없어요.
1: 지금. 네.
0: 그러면 제가 어떤 곡을 이 곡을 또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1: 네.
0: 이 곡은 아마 아실 거예요. 2626번 이 곡은 바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곡이거든요.
1: 아, 예, 알겠습니다.
0: 아시죠?
1: 네네.
0: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45년 전부터
1: 예.
0: 우리 2626번님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목적을 갖고 부르셨대요. 이거 라디오 끄지 말고 한번 계속 들어보시고요. 우리 2626번님 오늘 정말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너무 감사드립니다.
0: 이 곡 보내드릴게요.
1: 예,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우리 2626번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여러분이십니다. 참 신기하죠?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고 누군가 교회를 나가자고 얘기를 했던 적이 없대요. 우리는 아직도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미션이 있네요. 사명이 있습니다. 야, 저기 저 삼지대 뭐 저기 지구 반대편 뭐 그런 데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어떤 분하고 연결을 했는데 자기는 교회를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분이 생각나네요. 이분도 딱 그거네요. 자, 이제 두세 군데 지금 건강한교회 소개시켜드리기로 그랬는데 지금 시흥에서 지금 뭐 이게 몇 개입니까? 와, 뭐 여기 저기 여기입니다. 우리 교회 뭐 지금 난리 났어요. 이거 정리하려면 저 이거 아유. 아, 근데 이 모습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교회로 오세요.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한 영혼 사랑하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분들, 아, 좋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1년 방학하고 있다가 가까운 교회 두 주 전에 가서 예배 드렸다고요. 참 눈물 많이 났다고요. 우리 0084번님 축하드려요. 당첨 문자 보낼 테니까 주소 적어주시면 축하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4952번님 전주에서 듣고 계시는데 지금 듣고 있는 분 진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기다리고 있다고. 자, 우리 시흥에서 신천동 주변에서 교회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잘 정리해서 또 연결할 분도 선택해서 아까 그 남성분에게 제가 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사연을 소개를 못하겠어요. 특히 시흥에서 온 문자들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신청곡들 가운데서 이 곡 역시 많이 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주말도 주일 예배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은혜 보내면서 새끼라 조현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고대의 많은 민족들은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신이라 부르지 않고 그저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 하며 이름조차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광명체들은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계절과 절기와 시간을 이루게 하고 땅을 비추게 하는 생명의 질서를 주도록 창조되었지만 그 자체가 빛의 근원은 아니었습니다. 빛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빛은 유한합니다. 늘 저물고 다시 어둠이 오는 한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빛을 보여줍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등불이 되어서 결코 어둠이 다시 찾아오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순간부터 계시록의 완성까지 마침내 모든 유한한 빛들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2: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3: 광주 전남지역 교계 소통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7월 6일 월요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되는 이번 필사 프로젝트는 광주 극동방송에서 자체 제작한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31일간 찬송가 가사를 함께 적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시면 선착순 300분께 찬송가 필사 노트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 교회에서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새 삶을 선물 받은 이재열 집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26국에 2288번, 062-226에 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는 연합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배우 신현준 안수집사와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자매를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1국에 8111번, 062-941에 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무등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373국에 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프로젝트. 뜨거운 여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시간.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가 7월 6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됩니다. 매일 한 편의 찬송가를 소리내 따라 부르고 가사를 적어내려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 당시에 신규 가입자분들을 위한 선물로 제작되어 큰 호응을 얻었던 31일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광주 극동방송이 자체 제작한 이 특별한 필사 노트로 31일 동안 찬송가사를 함께 적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300권을 추가로 더 제작했습니다. 찬송 속에 담긴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샵 0153번,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세요. 선착순 300분께 1인당 한 권씩 필사노트를 보내드립니다. 특히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는 8월 27일 목요일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을 전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올여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기 원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오랫동안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온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입니다.
1: 믿지 않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전도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들 중에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좀 거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일적으로만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모습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어떤 행복으로 비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전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세요. 너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 안 다니면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도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께서 교회를 다니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라 교회를 다니라 얘기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뭔가 교회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졸고 있고 그리고 뭐 찬양하는 것을 헌금 내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고 그 시간대를 본인들도 먼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본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어린 나이 때는 그냥 부모님의 어떤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들 마음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교회는 가지만 이렇게 행복해하지 않고 감사해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0: 뭐 멋들어진 말을 해주는 것, 뭐 교회를 다니면 무슨 선물을 주고 교회를 다니면 용돈을 올려주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기뻐 보이게 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이었습니다.
2: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전도서

나는 스스로 말하였다. 이제 내가 시험적으로 마음껏 즐기리니 쾌락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러나 그건 역시 허무한 일일 뿐이었다. 내가 웃음을 생각해보니 그것도 미친 짓이었다. 즐기는 것에서 무슨 보람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번에는 내 마음으로는 여전히 지혜를 찾으면서 술을 잔뜩 마셔보기로 했다. 나는 사람이 하늘 아래서 잠시 사는 동안 무엇이 정말 보람된 일인지를 알아보기 원했던 것이다. 나는 큰 사업들을 이루었다. 대궐들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만들었다. 나를 위해 동산과 공원을 만들고 그 안에 온갖 과일나무를 심었으며 심은 나무들이 푸른 숲을 이루도록 연못을 파서 물을 대었다. 남종과 여종을 샀고 집에서 태어난 종들도 있었다. 소떼와 양떼도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누구보다도 많았다. 금은보화, 왕의 보물들, 그리고 여러 지방의 진귀한 물건들을 대량으로 모아들였다. 남녀 가수들은 물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첩도 많이 두었다. 나는 전에 있던 예루살렘의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게 되었고 지혜도 늘 나와 함께 있었다. 나는 내 눈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거절하지 않았다. 그 어떤 쾌락도 사양하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기쁨을 누렸고 이것은 내 모든 수고의 보상이었다. 그런데 내 손이 한 일과 노력한 수고를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했다. 해 아래서 도대체 무슨 보람을 얻겠는가? 나는 다시 지혜와 미친 짓, 우둔함이 무엇인지 깨치려고 작정했으나 왕위를 계승하는 자는 이미 되어진 일 외에는 달리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빛이 어둠보다 나은 것과 같이 지혜가 우둔함보다 낫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 앞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가운데서 살지만 내가 깨닫고 보니 둘 다 결국은 같은 운명이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말하였다. 어리석은 자의 운명을 나도 당할 것인데 내가 지혜롭게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 이건 역시 허무하다. 지혜로운 자도 어리석은 자처럼 오래 기억되지 못하고 조만간 둘 다 잊혀지고 말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도 역시 죽어야 할 운명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산다는 것이 싫어졌다. 왜냐하면 해 아래서 되어지는 일이 내게 슬픔만 주고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듯 허무하기 때문이다. 정말

해안에서 내가 수고했던 모든 일들을 내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 모든 일이 싫어졌다. 그 사람이 지혜로울지 어리석을지 누가 알까? 나의 후계자도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니 이것도 허무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했던 모든 수고에 실망했다.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 자기 일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수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니 이건 역시 허무하고 크게 잘못되었다. 사람의 모든 수고와 마음의 염려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날이면 날마다 일하는 수고는 괴로움 뿐이며 밤이라고 마음 편히 쉴 수도 없으니 이것도 허무한 일이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자기 일에 만족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일은 다시 없다. 내가 보니 이건 역시 하나님의 손이 정하신 대로다. 누가 나보다 먹고 즐기는 일에 나은 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행복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수고를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죄인이 쌓은 부를 주도록 하신다. 이건 역시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하다.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건축할 때가 있다.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모을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그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어버릴 때가 있고 수선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 말해야 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다. 일한 사람이 자기의 수고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워주신 짐을 보았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게 지으셨고 사람의 마음에 영원의 감각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행하실 일은 다 깨달을 수가 없다. 내가 알기에 살아생전에 행복하고 선을 행하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물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자기의 수고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은 영원하다. 그것에 아무것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분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금 있는 것은 이전에도 있었고 장차 있게 될 것도 이미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 다시 해 아래에서 살펴보니 공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불의가 있고 정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악이 있었다. 나는 혼자 이런 생각을 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모두를 심판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일과 모든 활동에 때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였다.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신다. 사람의 운명과 짐승의 운명은 비슷하다. 사람이 죽는 것처럼 짐승도 죽음으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호흡은 동일하다.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되니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모두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듯 다 같은 곳으로 돌아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내가 살펴보니 사람이 자기 일을 즐기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것은 그의 몫이기 때문이며 그에게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보여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다시 살펴보니 해 아래서 온갖 학대가 자행되고 있었다. 학대하는 자들에게 권세가 있으니 학대당하는 자들의 눈물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나는 말했다. 죽은 자가 살아있는 사람보다 행복하다. 그러나 아예 세상에 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해지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허무한 일이다. 어리석은 자는 팔짱 끼고 지내다 굶어 죽는다고 하지만 바람을 잡고자 두 손 벌려 수고하는 것보다는 한 줌으로 만족함이 더 낫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방송을 검색해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방송 채널에서.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프로젝트. 뜨거운 여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시간.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가 7월 6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됩니다. 매일 한 편의 찬송가를 소리내 따라 부르고 가사를 적어내려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전파선교사 모집 생방송 당시에 신규 가입자분들을 위한 선물로 제작되어 큰 호응을 얻었던 31일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광주 극동방송이 자체 제작한 이 특별한 필사 노트로 31일 동안 찬송가사를 함께 적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300권을 추가로 더 제작했습니다. 찬송 속에 담긴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샵 0153번,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세요. 선착순 300분께 1인당 한 권씩 필사노트를 보내드립니다. 특히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는 8월 27일 목요일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을 전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올여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기 원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너무나 모범적인 그러나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겉으로 점점 화려해져 가는가? 아니면 속으로 더 깊어져 가는가? 우리의 신앙이 사람에게 몰두할 것인가? 하나님께 몰두할 것인가? 우리 신앙생활은 참 행복한 것이지만 이런 신앙생활 속에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인데요. 그게 뭐냐면 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선은 굉장히 매우 유해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위선을 굉장히 혹독하게 다루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무슨 얘기죠, 그죠?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저주를 쏟아붓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선은요, 숨겨진 암과 같습니다. 거의 눈에 안 띄어요. 위선이 눈에 안 띄어요. 암이 위험한 게 뭘까요? 눈에 안 띄잖아요. 그리고 병원,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야 나옵니다. 조직 검사를 하고 해야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암이 무서운 것은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가서 발견하니까 그 암이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위선이 그런 겁니다. 발견하기 어려워요. 만약에 발견했다면 그건 은혜고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선이 우리 신앙에 찾아오면 신앙은 스탑입니다. 올 스탑입니다. 안 자랍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위선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냐. 여기 키워드가 그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 위선이라는 이 단어는, 히포크리테스라는 이 단어는 연극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고대 연극에서는 배우들이 화장을 하지 않고 마스크, 이 가면을 썼습니다. 가면은 자신의 실제 모습을 감추는 데 쓰여졌죠.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실제 모습은 감추고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려고 힘썼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행위의 초점이 누구인가? 마태복음 23장 5절로 7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200년 전에 형성된 경건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그들의 목표는 거룩함, 분리주의자, 구별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 취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순수하게 어떻게 하면 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것인가, 여기에 노력을 했던 사람이 바리새파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항상 변질이 무서운 겁니다. 이 변질이라는 건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는 한 200년 흐르면서 이 바리새파, 처음에는 아주 순수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아주 그냥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거는 해치란 무덤입니다. 여러분, 위선자들이라는 말은 겉을 꾸미는 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자꾸 겉을 꾸미는 것으로 가면 안 된다.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칭송을 받는데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공생애 내내 이 위선자들과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위선은 어떤 때 찾아옵니까? 내가 어렵게 살려고 노력할 때,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뭐 아예 처음부터 뭐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게 없지만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고 열심을 다한 이후에 찾아오는 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성화에 이르러가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다루지 않으면 위선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신앙의 방향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사람에게 향해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이 진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 어떤 것이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문제는 점점 자신을 과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과장을 하지도 않으면서 한 것 같이 위장을 하는 것. 그래서 위선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행동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내적인 동기가 뭐냐, 오늘 여기에 구제를 먼저 주님이 언급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절에는 뭐라고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 선행을 감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선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도전이 되게 하면 좋죠. 중요한 건 동기입니다. 의도가 뭐냐는, 그 선행을 하는 의도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런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이제 세 가지를 오늘 주님의 6장에서 언급하시는데 다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구제를 하려면 가난한 자들의 필요에 집중하고 순수하게 그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유혹이 뭐냐면 그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구제를 사용한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부수적인 거고 그 일을 통해 자기의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이 욕망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는 일에 구제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나를 알아달라는 쪽으로 흐르는 게 문제예요. 오래전에 로버트 슐러, 미국의 유명한 뭐 상징적인 교회죠. 수정교회, 크리스탈 교회. 그죠? 제가 오래전에 가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잘, 뭐 화려해요, 화려해요. 다 크리스탈이니까. 예배를 마치고 교회 마당을 걷는데 사람들이 이름이 쓰여져 있는 동판들이 쫙 길이 있는 거예요. 물었더니

누구에게 물었더니 건축할 때 고액 헌금을 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진 동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은 공명심을 교회가 부추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수로도 더 누가 많이 낼 것인가? 부추길 수 있습니다. 경쟁심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죄성을 건드리면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경쟁 문화가 생기는 것은 유의해야 합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성전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추구하는 일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 활동을 이용하는 것, 그게 모두가 장사하는 거죠. 구제를 위해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지만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행위를 통하여 자기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그 구제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져야 돼요. 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기도 시간이 그들을 드러내는 시간으로 이용된 거죠. 과시성 기도를 했습니다. 거리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걸음을 멈추고 성전을 향해 기도를 드려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모퉁이에서 의도적으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아,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 바리새인은 스스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니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뭐예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시간과 장소를 고려해요. 어느 시간대에 그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가. 시장 어귀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유도 그게 있습니다. 주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라.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순한 동기가 그 기도 자리에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고 싶어하는 거, 이 영적 허영심. 그러므로 여러분, 공기도를 하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준비가 딴 게 아니에요. 내 차례가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준비 없이 서면 위선의 죄를 범하는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욕망을 처리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갑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 골방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임재에 앞대던 기도 생활이 평소에 있어야 합니다. 짧지만 강력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비밀 공간에서의 기도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교제가 있는 사람의 기도는 안정감이 있는, 그 기도의 특징은 담백하여 장황하지 않습니다. 미사여구를 꾸미지 않습니다. 엄밀한 기도 생활을 많이 할수록 사람들을 덜 의식하게 되고 사람들의 의식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골방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일대일의 시간을 가지 않으면 내 내면의 욕망은 춤을 추고 이 경건의 수단인 이 기도마저도 자기의 허영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나 금식과 같은 경건의 도구가 얼마든지 세속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누구를 향해 있는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위선자로 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하여 먹는 것까지 포기하고 금식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도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금식 자체도 자신의 영성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교회사 속에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알고 보면 나를 위한 일, 나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내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여러분, 세상에서 흔하게 목격하는 일상이 뭡니까? 세상이 어때요? 자신을 보이게 하려고 안달이 나 있는 세상들, 자기를 주목시키기 위하여 온통 나잖아요. 이 AI 시대는 개인이 강력해졌어요. 초경량화, 초개인화. 이 정보 사회는 전시 사회입니다. 누군가 나를 볼 것을 염두에 두고 자신을 노출하죠. 그리고 자기 노출을 통해 돈을 봅니다. 볼거리가 돈이 된 거죠. 여러분, 인정 욕구는 누구에 의해서도 원초적 욕망입니다. 자기 존재가 허약할수록 인정 욕구는 강해집니다. 일평생 인정받고자 노력하며 몸부림을 칩니다. 이 인정 욕구가 강할수록 과시욕에 빠지죠. 칭찬 중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들의 말에 속박을 당하는 결국은 중독이

되죠. 여러분, 세상은 잔인합니다. 한때는 칭찬하고 붕붕 띄워줘요. 박수 환호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성과를 내지 않으면 한순간 등을 돌립니다. 카메라를 진정사정 없이 돌려버립니다. 기대하는 수준을 드러내지 않으면 아웃입니다. 사람들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으면 절망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이런 유혹이 강합니다.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에요. 항상 위선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목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가면요, 여러분,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저는. 자그마한 식당에 아주 비밀스럽게 제 아내와 함께 구석진 곳에 은밀히 먹고 있는데도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삶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부분에 위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니까 기도하는 척하는 목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본래의 모습을 감추는 거죠. 내용보다 포장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처음에는 연극의 배우처럼 가면을 썼어요. 근데 그 가면을 오래 쓰다 보면 자신의 얼굴이 가면과 같아져요. 이 C.S. 루이스의 책에도 나와요. 위선이 그대로 자신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종교의 외형을 갖추었는데 외적인 것은 능숙한데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루이스는 이 위선이 얼마나 쉽게 자라나고 영향을 끼치는지를 그의 책 예기치 않는 기쁨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첫 번째로는 자기 부인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아가 죽는 경험. 숨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숨는 게 어려워요. 왜? 깊은 영성이 없으면 불안해서 숨을 수가 없어요. 누가 숨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에요. 존재감이 낮을수록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내 안에서 너를 드러내라고 닥달을 합니다. 외부로부터 압력을 견뎌낼 만한 영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위선은 불가능합니다. 내적 충만함이 있을 때 사람들의 평판에 요동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도시로 모여드는데 그런 광야로 갔습니다. 숨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보기 위해 광야로 찾아갑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자신을 드러내다 추락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저 사람이 계속 떠내 하면 여러분 추락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금식을 통해 이미 자아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도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하나님 우리의 깊은 속 마음까지 꿰뚫어 보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요게 핵심이 뭘까요? 사람에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삶의 초점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형하여야겠다. 그런 자신의 소멸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기꺼이 낮추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삶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넘봅니다. 매우 위험하고도 강력한 유혹.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스스로 자신의 영광에 도취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보다 누구를 위해 그 일을 하느냐. 유명한 말이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이나. 나의 성의나 공로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해요. 그 순간 초점이 나에게로 맞춰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의 선행을 잊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잠시 일을 멈추셔야 돼요. 시선을 옮기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통해 청중들로부터 인기를 얻고자 하는 좋은 설교자의 명성을 구하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는 위선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러면 나쁜 설교자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나쁜 설교자는 강단을 공연장의 무대로 바꿔놓습니다. 설교가 아니라 공연을 하고 내려갔다고 보면 돼요. 예배를 인도하거나 찬양을 인도하거나 사회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누구를 기뻐시게 하려고. 누구를 의식하느냐. 예배는 공연이 아니잖아요. 쇼가 아니잖아요. 콘서트가 아니잖아요. 어떤 영역이든지 나를 주목하게 하려는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선행이 알려질 때, 내가 주목을 받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리데오 글루야, 하나님께만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는 순간 인간은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주께 그분의 이름만 높이는 일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핵심은 그 다음에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내적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행동보다 동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계속 하나님에게로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는 신앙으로 하다 보면 자연히 위선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영성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결국 자기 추구, 자기 성취, 자기 만족으로 끝납니다. 영성이란 뭘까요? 하나님과의 열려진 생생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큐티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큐티를 통하여 내 삶이 정말 변화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큐티가 큐티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 백독을 한 것을 자랑하고 그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면 백독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껍데기만 강화되고 내면은 부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경고는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구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은 공생의 시작하기 직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오실 때,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정, 그것으로 예수님은 그 거친 공생의 삶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십자가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 그분의 인정,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인정과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평판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이 칭찬할 때 조심하고 칭찬을 즐기지 말고 언제나 순수함과 담백함이 필요합니다. 오염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 모양이 아니라 마음, 껍데기가 아니라 내면. 신앙은 자신의 영혼,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 결론은 오늘 우리의 행위에 대한 상을 어떻게 받을 거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상을 받을 거예요? 주님은 반복적으로 오늘 상을 언급하세요. 성경에서도 보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로부터 상을 받을 것인가를 물어요. 우선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 내가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을 받았다면 그게 상이요, 그게 끝이나 그거를 끝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의 박수와 인정을 기대해서 한 행동이고 그 박수와 칭찬을 받았다면 이미 상은 끝난 거잖아요. 기도와 금식을 아무리 많이 했더라도 하나님부터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구제를 아무리 많이 해도 받을 상이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헛된 수고를 한 것입니다. 이미 상을 받았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상업 행위를 할 때 계산이 끝난 상태를 말합니다. 전액 지급 완료, paid in full. 여러분,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봉사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쳐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 순간 하늘의 상이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할 때가 있죠. 어떤 명예를 얻는 것을 보상이라고 여깁니다.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받을 상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들을 때 상이 우두둑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구제를 했다 할지라도 그 이유가 세상으로부터의 평판이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액수가 얼마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를 의식하며 드렸나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자 했다면 그 일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선행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는 거. 들키면 상이 떨어져요. 보리까락 보리락 꼭꼭 숨어라. 그 찬송가에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꼬리표를 달아놓지 말라는 거.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 공명심으로 하지 말라. 명예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은요, 지푸라기 같아요.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로부터 받은 평판은 안개와 같습니다. 조금만 지나가면 바람과 같이 사라져버려요. 그냥 수고한 것으로 끝내요. 수고하고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섬긴 것으로 충분한 거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해 놓으실 만한 선행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챙겨주고 싶은 상이 있는 사람, 내가 알리지 않아도 돼. 여러분, 사람만 소문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소문내세요. 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의 일은 소문내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그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을 기대한다면 뭘 해야 돼요? 은밀히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숨으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숨으라는 거예요.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은 것을 기뻐하라는 거죠. 이 선행이 알려지지 않은,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있는 삶, 아무리 파고 파도 들어가도 끊임없이 묻혀진 영성이 숨어있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욕망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이 금식과 같은, 기도와 같은, 구제와 같은 이 경건의 도구를 욕망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주를 위해 살고자 애를 쓰고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을 수시로 살피고 점검해야 합니다. 아찮은 순간에 넘어져요. 우리의 허영심은 쉽게 덫에 빠지게 만듭니다. 누군가 나의 선행을 알아주고 박수를 쳐준다면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요. 사람이 붕 떠요. 정신을 잃어요.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6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에요.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가운데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만 즐겁게 드리는,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는 아이서비스가 아니고.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선의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위선적이지 않다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나의 위선을 인정한다면 단호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자신을 멋있게 포장한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한 죄인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을 욕할 게 없어요. 우리가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정직해질 때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요. 때로는 끔찍한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는데, 그때 위장하고 포장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대단하고 때로는 성자 소리를 듣고 있지만 내면은 차갑고 독선적이고 권력을 추구하는,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인, 성인이라는 명성을 얻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 겉으로는 선량해 보이는데 뒤로는 악담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착한 것과 착한 척하는 것은 달라요. 앞에서는 웃고 뒤로 돌아서서는 흉을 보는 사람들, 섬기는 것과 섬기는 척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는 베푸는 자이지만 내면은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겸손한가, 겸손한 척하는가, 예배하는가, 예배하는 척하는가, 여러분, 그것만 화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과 달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심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기만이 문제예요. 자기 실체가 가려져 있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 바깥에서 기독교에 대한 비우호적 혹은 안티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안티들이 늘어났어요? 우리의 이중성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우리 내부의 모습은 이 위선입니다.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모습이 위선입니다. 보여지고 있는 모습과 실제 나와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 과제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을 내는 것 좋습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팔복,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파산한 자와 같아요. 내가 더 이상 나로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의 비참한 상태를 인정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확신한다면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출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과 그 부끄러운 모습, 이 모순된 나를 위하여, 나로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고 주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나만의 경건 생활을 만들어 가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경건을 위한 자리와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나만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많아야 돼요. 비공개된 것들이 많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적 동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계속 하나님께로 돌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로 서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최고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항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신앙의 끝으로만 화려해지지 않고 극과 속을 일치시키는 일, 무엇을 하든 자기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시게 하는 일에 몰두하는, 가면을 벗고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헛된 것을 구하지 않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분이 보십니다. 그분이 아십니다.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살아가기로 힘쓰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커지면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온도와 오염도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눈과 시선이 많아질수록 그 시선이 권력화되고,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물리적인 어떤 억압을 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고 자신들을 포장하기 시작하는 이 어려움들이 이 조직 사회 안에 찾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나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진실하고 훌륭하게 대단하게 멋지게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 진실을 하게 만드는 힘은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한 끝과 속을 일치시키는, 끝의 화려함이 아니라 포장지가 아니라 내용물에 집중하는,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때묻지 않는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위선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위선이 내 안에 발견됐다면 조금도 미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 위선의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에 완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 수용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749-4500번 부산 수용로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 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 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ED 극동 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프로젝트. 뜨거운 여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시간.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가 7월 6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됩니다. 매일 한 편의 찬송가를 소리내 따라 부르고 가사를 적어내려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 당시에 신규 가입자분들을 위한 선물로 제작되어 큰 호응을 얻었던 31일 찬송가 필사노트로 진행됩니다. 광주 극동방송이 자체 제작한 이 특별한 필사노트로 31일 동안 찬송가사를 함께 적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300권을 추가로 더 제작했습니다. 찬송 속에 담긴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샵 0153번,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세요. 선착순 300분께 1인당 한 권씩 필사노트를 보내드립니다. 특히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는 8월 27일 목요일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을 전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올여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기 원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숭실의 시간. 이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명예교수입니다. 오늘은 미래는 현재 안에서만 존재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간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철학 입문 과목을 강의하면서 시간 문제를 다룰 때 저는 학생들과 재미난 에피소드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저의 질문에 대답할 용기를 가진 학생을 찾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학생은 과거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학생은 답합니다. 물론이죠. 과거는 존재합니다. 그 대답에 저는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그래요? 과거가 존재한다고요? 그럼 학생은 과거가 있는 사람이군요. 과거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에 학생은 당황하게 되고 다른 학생들은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학생, 잘 생각해 봅시다. 과거란 이미 지나간 일을 말하는 것이지 현재 있는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과거는 있었던 것이라고 말해야지 지금 과거가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과거는 존재했던 것이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은 곧 수긍하고 대답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과거는 존재했던 것이니까 과거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곤란하겠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좋아요. 그럼 미래에 관해서 물을게요. 학생, 미래는 존재하나요? 질문이 비슷한 형식이니 학생은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게 이렇게 답합니다.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코멘트를 합니다. 아, 그래요?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학생은 미래가 없는 학생이군요. 학생은 또다시 당황합니다. 졸지에 미래가 없는 학생이 되었기 때문이죠. 학생들은 더 크게 웃습니다. 저는 학생에게 놀리는 것처럼 질의응답을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또 잘 응해줘서 고맙다고 말한 뒤 강의를 이어갑니다. 이 에피소드는 어거스틴을 강의할 때 일어납니다. 어거스틴은 교부 철학자이자 신학자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영어식 이름이고 원래의 라틴어식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과거란 지난 일에 대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일 뿐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미래도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우리의 기대일 뿐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기억이 없으면 과거는 없고 기대가 없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기억에 매여 현재를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또 다가올 미래에 대해 희망을 버리고 살아가면서 실제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못

0: 비슷하게 만들어버린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의 과거는 기억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노력을 통해 쓰라린 과거의 기억도 의미 있는 추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일로 현재가 영향을 받기는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현재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는 지금의 희망찬 현재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유명 탤런트가 오늘의 자신이 있게 해준 것은 가슴의 근육이었다라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에게 무시받지 않으려고 가슴 근육 키운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에 1,500번씩 팔굽혀 펴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더군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비결은 첫 번째 팔굽혀 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안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1: 숭실의 시간.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용봉동에 위치한 경신교회 김판석 목사님께서 시편 99편 1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대한민국을 외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인이라면 대한민국을 외치면 박수를 다섯 번씩 치지 않습니까?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구호가 되었습니다. 자유함 속에 대한민국을 외칠 수 있는 것은요, 6.25 한국전쟁에서 승리한 결과인데 거기에 다름이 아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인 것을 오늘은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명백한 불법 남침으로 동족 상잔이 되었던 6.25 한국전쟁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도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다름 아닌 6.25 한국전쟁 때 195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정보가 많은 때도 아니요. 정말 이

이곳에 만일 전쟁터에 누군가를 파병한다면 목숨을 담보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운 형편이 이 한반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역사가 면밀하게 판단하기를 6.25 한국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봅시다. 6.25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투 지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의료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자를 지원한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국제연합기구인 UN을 통해서 미국을 비롯한 16개국 외국인 병사들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전투를 지원했습니다. 여러분, 6.25 한국전쟁 당시의 한반도의 상황. 어떻게 생명부지의 그 땅에 여러분 고귀한 생명들을 전투력 증강을 위해 보내게 됐을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려 16개국에서 청년들을 전쟁터에 파병할 수 있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역사입니다. 사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수많은 외국인 병사들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민족의 청년들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한국전쟁에서 그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렇듯 한국전쟁의 역사가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과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우리의 가슴을 전곡을 찌르듯 아프게 하는 것은요, 당시에 서독을 비롯해서 6개 나라가 의료 지원을 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38개 국가가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정부는 6.25 한국전쟁 시 한국을 지원했던 국가로 60개국을 명확하게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 중요한 것. 영적 무기인 기도 지원국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국가들이 한반도의 자유회복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의 총성이 멈추지 않는 이 한반도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무릎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리고 이 한반도의 전쟁은 종식되게 되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평화는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6.25 한국전쟁은 지울 수 없는 민족의 아픔이 됐습니다.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과 민족 간의 분쟁으로부터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6.25 한국전쟁은 동족 간에 일어난 전쟁인 것을 여러분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거듭 말씀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 시대의 녹록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 나라와 민족의 살 길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 자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이 땅에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했던 구국교회로 전 세계 만방에 그렇게 전달되고 있는데, 오늘 이 한반도 땅 광주광역시에 세워진 경신교회 성도들이여, 우리는 과연 6.25 한국전쟁 가운데서도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던 수많은 외국인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재원이 있었던 것을 까맣게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살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자손 대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것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김 목사,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설교를 해도 내게는 육적인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육적인 문제는

육적인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육적인 문제는 영적인 것으로 반드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육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아무리 많은 육적인 문제 외면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미 문제의 해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6.25 한국 전쟁을 기념해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전쟁에 관해서 어떤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오늘 본문인 시편 99편은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시편이라고 불리고 있는 시편 99편은요,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이 왕의 시편이 총성이 멈추지 않았던 이 한반도 땅을 넘어서 지구촌에 가득 메웠던 전 세계에서 울려 퍼진 찬양이 되었던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편 99편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실제로 오셨던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아무리 어려움이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왕의 시편을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온 하늘을 덮으면 반드시 해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쟁에 대한 해답은요, 너무 간단해요.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99편 2절 말씀을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시온은 어디일까요? 이단자들이 얼마나 득실거리는지 몰라요. 시온이 어디냐고 물으면 머리 극적이면 이단자들이 데려간다니까요. 여러분, 시온은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시온에서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에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시온에서 복을 주십니다. 시온을 좀 더 쉽게 좀 우리가 좀 이해할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 아들 누구를 얻었지요? 다 잊어버리셨군요.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이 소년이 됐을 때 하나님이 불현듯 비상식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로 드리라. 비상식적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사흘 길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의 한 산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삭을 결박하고 쌓은 제단 위에 그의 생명줄을 끊기 위해 칼을 뽑아두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말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름이 아닌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예배의 모범을 세우고 이삭을 대신해서 수풀에 걸려있던 순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그 예배의 모범이 세워진 곳, 그곳이 시온입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예배가 있는 곳이 시온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온, 시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시온의 회복을 사모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이 나라와 민족의 살 길을 여는 예배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어쩌다가 나는 오늘 11시간 정확한 시간 내가 여유롭게 낼 수 있는 시간이라서 11시 예배에 오셨습니까?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시온이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모든 일에 불가능이 없음을 나타내는 장소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장소인 시온의 증거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받는 순간 모두 해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민족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데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99편 6절 말씀은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우리 소리 높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상식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비상식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하셨습니다. 이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승리의 증거가 바로 말하는 영적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엔 하나님의 감동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나타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이 과연 어떤 전쟁에서 승리했을까요? 모세와 아론의 전쟁 승리를 인류 역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처음으로 보았던 전쟁 승리는 전 세계적으로 감당할 엄두조차 낼수 없었던 세계 최강대국 애굽과의 전투였습니다. 출애굽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승리를요,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엑소더스. 어떻게 강대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이 얼마나 많은 최신 무기를 확보하고 있었는지, 언젠가 한 번쯤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코웃음을 치면서 그 전쟁 무기를 사용할 기회만을 노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무기를 사용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 백성들이 숭배하던 10개의 신입니다. 거기에 관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니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신교회 동역자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시는 부요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잘 보셔야 돼요. 애굽의 모든 신을 누가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너에게 믿음을 주고 구원했지만 네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잔뜩 갖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니라.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인류 역사는 기록하고 있기를 출애굽 사건에서 애굽이 보유하고 있던 그 최신식 무기들, 철기로 만든 그 무기들을 완전히 쓸모가 없는 고철 덩어리가 되게 했다라고 역사에 기록을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아닌 것은 영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면 영적인 승리를 통해서 육적인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는 승리의 결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모세와 아론이 경험했던 영적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상은요, 하나님의 승리는 모두 영적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다음으로 모세와 아론은 아말렉 전투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진입했잖아요. 그런데 진입해서 계속 행진하는데 거대한 이방 세력이었던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비굴해요. 정말 비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길을 행진하는데 얼마나 피곤해 지쳐 있는지 모릅니다. 그 피곤한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가 정말 피곤이 극에 달했을 때,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 족속이 그들은 싸움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밥 먹고 하는

싸움하는 전쟁 연습하는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민족적인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가 여호수아를 앞장세우고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전쟁에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 전쟁 대열에 세워놓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보태야만 전쟁에 맞설 수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 곧 믿음을 가지고 아론과 훌을 대동하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 전쟁 상황이 벌어지는 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구약적인 기도의 형태는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전쟁 상황이 어떻게 달라진 줄 아십니까? 월등하게 우세한 아말렉 족속이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그들이 패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후퇴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렸더니 이제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패하게 만듭니다. 모세가 겨우 힘을 손을 들어서 계속 기도해보지만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기 때문에 함께 동행했던 아론과 훌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의자로 삼고 거기에 모세를 앉게 합니다. 그리고 한쪽 팔은 아론이 붙들고 한쪽 팔은 훌이 붙들고 모세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했습니다.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비상식적인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 혼자의 기도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승리. 저는 지금까지 21년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오면서 하루도 새벽 기도를 걸러본 적이 없습니다. 맨 먼저 예배당 문을 열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과 함께 견고한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이 장엄한 역사를 지금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바탕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한 번 영적으로 우리가 좀 무너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조차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증거가 성경이 계속 증거하는데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비상식적인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던 그 현장에서 모세는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고 새겨두었습니다. 제가 여호와 닛시 할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 닛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닛시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승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때 그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적인 승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경신교회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사무엘 선지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민족적인 승리로 이끌었던 사무엘을 등장시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요, 그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내용을 점검해 보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때는 국가적인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이방의 신들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저 같으면 마음이 약해서 못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영적 타락의 현장에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사무엘 선지자의 외침 소리에 백성들이 다 함께 한 믿음으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또 비겁한 블레셋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 금식하고
회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정말 민족적인 위기였습니다. 이때 선지자 사무엘은 민족적인 위기가 영적 전쟁인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간, 우리말 성경에는 우레소리라고 했지만 천둥이라고 하는 말에 순수한 한국말이 우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그 천둥 소리가 적군인 블레셋 군사들의 귀에 크게 들렸던지 그들이 어지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맥을 추지 못합니다. 그냥 엎드려서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해답인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민족적인 위기, 우리 가정의 위기, 우리 개인의 위기, 아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영적인 위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아무런 일도 생겨나지 않아요. 예배 생각도 하지 않고 기도 생각도 없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습니다. 미스바의 승리는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승리였고 영적 전쟁의 승리의 근거였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한 근거에 대해 사무엘상 7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을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사도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옛날 티코 시대에는 좀 좋은 차 사면 자랑할 그런 근거가 됐대요. 티코하고 벤츠가 광주에서 출발해서 서울 도착하는데 경주를 했는데 어느 차가 먼저 도착했게요? 티코가. 왜요? 왜? 왜? 쪽팔려서 먼저 가버렸대. 여러분, 지금요, 자동차 사랑하고 집 자랑하는 거 쪽팔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쪽팔리는 것이나 사랑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라. 시작.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라. 오늘은 역사의 전환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이 한 구절을 좀 새겨드리고 싶어요. 오늘 보면 시편 99편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근거가 구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와는 구별된 창조주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은혜가 내게 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구별할 줄 알면 은혜는 내게 임합니다.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땅의 것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를 바라보는 것,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예배는요, 성경적인 바탕에 해석해 보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삼부 예배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기 위해 이 예배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 정도라도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내드린 거 아시죠? 믿음이 아닌 것이 믿음인 것냥 엎드리지 못해요. 엎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예요. 예배는 그저 왔다가 찬송 몇 곡 하고 그저 옆사람 두리번거리고 시간이 돼서 마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납작 엎드리면서 그 마음의 중심으로는

0: 창조주시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요 모든 승리의 근거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땅의 끝은 바라보지 않더라도 옆 즉 사람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1세기의 사도들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선포했습니다. 납작 엎드립시다. 이 나라의 민족의 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손 대대로 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러운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며 펼쳐가시기를 승리의 근거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봉동에 위치한 경신교회 김판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27국에 1900번, 062-527-1900번, 경신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 보석 좋아하시나요? 이 반짝반짝 예쁜 보석들은 아주 오랜 시간과 높은 온도,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발트의 연안에서 채굴되는 노란 보석인 호박은요, 소나무와 전나무에서 흘러나온 진액이 땅속에 파묻혀 굳은 건데요. 만들어지기까지 몇만 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이아몬드는 지하 200km 깊이에서 1500도씨의 고온과 6만 5천 기압의 고압 속에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이런 보석들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은 어쩌면 이렇게 오랜 시간과 모진 풍파 끝에 찾아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개가 흘린 눈물이 진주가 되듯 나무가 상처받아 흘린 진액이 오랜 시간을 거쳐 반짝이는 호박이 되듯이 말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고통과 시험 속에 있는 것 같다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도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 반짝이게 될 줄 믿습니다. 고온에도 고압에도 절대 낙심하지 말자고요. 순금같이 나올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6월 26일 금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소리엘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성경 속 욥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큰 축복을 받던 욥. 그 욥이 큰 환난을 만나고 재앙에 재앙이 더해지는 모습을 보면 나라면 욥과 같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라는 마음도 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고통과 시험이 찾아올 때 사탄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저주하며 떠나게 만드는 것이겠죠. 우리는 그 시간 너머에 계시는 크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 시간 깨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손을 잡고 함께 걸어주시고요. 또 이 시간을 넘어서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금요일 저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주 일상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퇴근길인데요. 한 주간도 많이 쓰셨습니다. 다들 어디에서 행저질라 듣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여러분의 이야기 또 출석 체크와 신청 찬양 다 좋습니다. 문자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는 50원,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레,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 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 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 도자기에서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프로젝트. 뜨거운 여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시간.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가 7월 6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됩니다. 매일 한 편의 찬송가를 소리내 따라 부르고 가사를 적어내려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 당시에 신규 가입자분들을 위한 선물로 제작되어 큰 호응을 얻었던 31일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광주 극동방송이 자체 제작한 이 특별한 필사 노트로 31일 동안 찬송가사를 함께 적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300번을 추가로 더 제작했습니다. 찬송 속에 담긴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샵 0153번,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세요. 선착순 300분께 1인당 한 권씩 필사노트를 보내드립니다. 특히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는 8월 27일 목요일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을 전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올여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기 원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홍지승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오벳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리고 소박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렇게 세 곡의 찬송가 함께 듣고 왔는데요. 아, 또 광고 스포트 하나 듣고 오셨습니다. 다다음 주 월요일 7월 6일부터 썸머 스페셜이 시작되는데, 이 썸머 스페셜이 시작됨과 동시에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도 함께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31일 동안 저희가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할 텐데요. 아마 이미 이 필사 노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4월에 이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에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셨던 분들께 다 나눠드렸는데,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아, 나도 프로젝트 참여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 시간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남겨주시면 선착순 300분께 필사 노트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300분이 거의 채워져서요, 빨리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선착순입니다. 필사를 다 마치고 나면 이 8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잘 쓰신 분들께 선물도 나눠드리고요, 또 함께 뜨겁게 찬송하는 이 찬송가 콘서트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이날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시는 옹기장이, 그리고 이화여

네, 정자영 교수님이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해 주십니다. 자,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 그런데 필사 노트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프닝에서 보석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는데요. 이 보석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반짝이는 결과는 좀 쉽게 보지만 그 과정은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를 보면서도 아, 참 아름답다, 참 예쁘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다이아몬드가 수많은 시간 동안 깊은 땅 속에서 견뎌낸 압력과 온도를 떠올리지는 않죠. 그 온도가 1500도씨에 기압은 6만 5천. 그런데 우리 삶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왜 나는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작품을 빚어가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땅속에서 호박이 만들어지듯이 깊은 곳에서 다이아몬드가 자라나듯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손 안에서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는 거죠.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시간도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선교사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죠. 찬양 한 곡 듣고 꼬꼬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선교사 이야기. 금요일 이 시간 우리나라를 찾아오셨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스토리 대표 간사인 이길재 선교사님과 함께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이길재 선교사입니다.
0: 네, 선교사님 잘 지내셨나요?
1: 네. 너무 많이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0: 네, 맞아요.
1: 보고 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요즘은.
0: 맞습니다. 네. 날씨도 너무 더워졌고 이제 슬슬 여름휴가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1: 그런가요?
0: 네. 네, 그래서 이번 여름휴가 제주도로 가기로 했다 하시면서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제주 선교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모충사 가보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1: 감사하네요.
0: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또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런 장소들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산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참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또 그런 곳곳에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새겨놓으신 귀한 은혜의 증거들, 믿음의 유산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 맞습니다. 네,
1: 또 거닐다 보시면 또 그러한 마음들 허락하실 거고 또 가족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지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하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입니다. 아는 척 좀 하시면서 이거 보라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또 새로운 이야기 오늘 이어가 볼 것 같은데요. 선교사님.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되어 있죠?
1: 사실은 이거 미리 말씀드려도 되죠? 저에게는 이제 끝나는 건 아니고.

0: 두 번의 시간이 남아있어서 그 두 번이라는 시간 가운데 우리 호남 지역에 오신 선교사님 이야기로 마무리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1: 네,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니고요. 여름방학 전 두 번 남았다 이 말씀입니다.
0: 피디님 혹시 호남 지역 선교를 위해 제일 처음 내한했던 일곱 분의 선교사 이거를 이제 호남 지역 7인의 선발대라고 부르는데요.
1: 오, 네.
0: 이거에 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1: 오, 저번에 한번 선교사님이 언급하신 적이 있으셨던 맞아요, 것 같아요.
0: 맞아요. 레이놀즈란 선교사님 이야기할 때
1: 맞아요.
0: 7인의 선발대 가운데 함께 오셨다고 또 전킨 선교사님 이야기할 때도 그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1: 네.
0: 이런 정보를 들었던 거죠. 조선의 충청도와 호남 지역에는 단 한 사람의 선교사도 없으며 그 지역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외침에 반응했던 청년들이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PD님 기억하시는 것처럼 레이놀즈, 정킨, 테이트 이분들은 만났어요.
1: 네.
0: 근데 이제 여성 선교사님들이 이분들과 결혼해서 오시는 분들이어서
1: 네.
0: 볼링, 레이번, 매티, 리니 데이비스까지 이 일곱 분이 조선으로 온 주인공인데
1: 네.
0: 그 조선으로의 선교행을 준비하면서 레이놀즈와 볼딩 선교사님이 결혼했고 정킨 선교사님과 레이번이 결혼해서 두 가정을 이루었고
1: 네.
0: 남매였던 테이트와 매티 선교사님이 함께 오시고요.
1: 네.
0: 또 여선교사였던 리니 데이비스가 싱글로 홀로 이곳에 오시거든요.
1: 오, 네네. 싱글로?
0: 네네.
1: 뭔가 이제 다들 남매로 오시고 오셔서 가정을 이루시고 이렇게 뭐랄까요 짝이 맞게 떨어졌는데 한 분이 유독 이름이 또
0: 네.
1: 귀에 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0: 네네.
1: 이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 싱글 선교사로 오신 이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기는데
0: 네, 오늘은 이제 오늘이랑 다음 주 이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1: 오, 좋습니다. 네.
0: 사실은 다른 선교사님들에 비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 이야기를 전하면서
1: 네.
0: 우리가 좀 이 여름 썸머 스페셜을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주셨거든요.
1: 좋습니다. 좋습니다.
0: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31살에 입국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날이 1892년 10월 18일인데 기록을 찾아보니까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홀로 일곱 분 중에 홀로 가장 먼저 조선에 도착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1: 아 정말요?
0: 네, 분명히 파송 예배는 미국에서 함께 드렸는데 말이죠.
1: 뭔가 좀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네, 사실 첫 출발 때부터 이 그룹에 작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1: 문제요? 네. 네.
0: 일곱 분이 함께 조선으로 향하려고 했는데 사실 전킨 선교사님이란 분은 조선에 와서도 건강이 조금 늘 이슈였던 분인데
1: 네.
0: 선교사님이 심한 후두염으로
1: 아이고,
0: 장시간의 네. 여행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라는 진단을 받게 돼요.
1: 네.
0: 그래서 전킨 부부와 레이놀즈 부부, 그 부부 두 커플은
1: 네.
0: 선교사님의 건강 회복 후에 출발하기로 했고 그 테이트 남매와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함께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1: 오, 그러면은 테이트 남매와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이니까 세 분이 출발하신 건데
0: 그렇죠?
1: 왜 혼자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만 오신 거예요?
0: 네, 거기에 또 한 번의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1: 네.
0: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아주 열정적인 분이셨대요. 어린 시절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자신은 오지의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했답니다.
1: 오지의 선교사.
0: 네. 1890년 선교사로 자원하면서 당시 미국 남장로교가 준비하고 있던 아프리카 콩고의 선교사가 되기로 갈망하셨대요.
1: 처음에는 콩고를 품고 계셨군요.
0: 맞습니다.
1: 오.
0: 하지만 선교부는 싱글 여성 선교사가 콩고로 가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1: 위험하다.
0: 않겠나. 그래서 좀 이렇게 보류하고 또 이제 다른 그렇군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했던 거죠.
1: 네.
0: 선교부의 불허로 인해 그녀는 당시에 새롭게 등장했던 조선이란 나라를 향하게 됩니다. 사실 당시 조선도 콩고만한 더 오지였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네, 하지만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얼마나 선교에 열정적이었는지 그렇게 어떻게 조선에 오게 됐는지 선교사님의 열정을 소개한 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와 테이트 선교사와 그 누이 동생 매티 양과 일행이 되어 샌프란시스코를 떠나오는데 마침 워싱턴 주재 조선공사관 이자윤 서기관의 부인인 이 씨가 함께 승선해 장기간의 항해를 하게 됐는데 도중에 두 여인은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 일본 요코하마에 들른 테이트 남매와는 달리 데이비스 양과 이 씨 부인은 곧바로 한국으로 오게 되어 1892년 10월 18일 제물포에 상륙했다. 그러므로 미 남장로회 선교사 7인의 선발

0: 20대 중 가장 먼저 한국에 도착한 사람은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였다. 조선 관리의 이 부인과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서로 교제를 하셨다는 사실이 신기합니다.
1: 그렇죠. 네. 배 안에서 서로 교제한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당시 외교관이었던 이자윤 씨의 아내가 건강이 좋지 않았대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조선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었는데 이 긴 여정에 같은 배에 동승했던 분이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배 안에서 선교사님이 그 이자윤 씨의 아내의 건강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또 간병하고 했던 것 같아요.
0: 그랬군요. 네,
1: 그렇게 아름다운 만남이 시작되었고 일본에 도착한 후에 선교사님들 원래 예정된 배편이 있을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 배편을 기다려야 되는데 조선으로 향하던 이자윤 씨의 아내가 이제 또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이랑 배 타고 오면서 긴 시간 교제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 관리들이 타는 배를 타고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만 조선에 입국하게 됐던 겁니다. 사실 데이비스 선교사님은요 주위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귀한 성품의 사람이었다고 해요. 세 살 때 아버지의 사망에 대한 기억은 사실 없지만 청소년기에 경험한 오빠와 언니의 죽음의 경험들이 그에게는 큰 슬픔이었대요.
0: 어린 시절부터 가족들을 좀 잃는 경험이 있으셨네요.
1: 그렇게 그녀는 어머니의 손길로 양육받으며 성장합니다. 어머니의 큰 사랑과 기도와 격려로 믿음의 자료로 성장했던 거죠. 어머니는 리니 데이비스에게 누구보다 각별하고 소중한 분이셨을 거예요.
0: 진짜 어린 시절에 큰 아픔을 좀 많이 경험하셨던 것 같고 또 누구보다 각별한 그런 소중한 어머니 이야기를 또 해주셨네요.
1: 맞습니다. 사실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조선으로 가는 것이 결정되었지만 그 사실을 어머니께는 알리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당시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지병으로 인해서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으셨거든요.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주셨던 어머니를 남겨두고 먼 타국으로 떠나는 것이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에게 큰 어려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며 자신 앞에 놓여있는 상황에 고심하고 있던 딸의 모습을 본 어머니가 리니 데이비스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0: 리니야, 나 때문에 내가 조선 땅에 가는 것을 어려워하면 안 된다. 너와 나는 천국에서 만나면 되지 않니? 리니야,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고 하더구나.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우린 천국에서 만나자. 너는 그 땅에 가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너와 함께 천국에 오면 주님은 그것을 더 기뻐 받으실 거야.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1: 자녀를 선교지로 보내는 것이 이 어머니의 또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자신의 그 간병 때문에 곁을 지키는 것 때문에 딸이 떠나지 못하는 모습 보면서 권면하며 우리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말로 딸을 보냈던 거죠. 이러한 어머니의 가르침과 권면은 결국 선교사님을 조선으로 향하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건은요, 조선에 입국한 지 9일째 되는 날 선교사님은 본국으로부터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를 전해 듣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뭐 지금 같으면 빨리 비행기 타고 가서 마지막을 또 함께 하기도 하고 장례를 치르지만 당시는 다시 태평양을 건널 수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대요. 어머니, 하늘나라에서 만나요. 저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과 하늘나라에서 어머니를 뵙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0: 어떻게 보면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좀 이 조선에서의 사역을 눈물로 시작하셨네요.
1: 그렇죠.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슬픔의 눈물을 복음의 강물로 변화시키십니다.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해서 조선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요, 조선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로 되었고요. 그리고 그 씨앗이 싹이 나고 또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러한 아름다운 선교의 증거들이 호남 지역 곳곳에 새겨져 있거든요.
0: 그 아름다운

0: 증거들이 좀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네.
1: 한 가지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좋습니다.
1: 하루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사탁의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잠시 야유회를 떠나셨어요.
0: 오, 야유회.
1: 네네. 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제 잘못 전해져서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미국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0: 오, 네네.
1: 이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10리가 넘는 길을, 그러니까 4km, 한 5km 되는 길을 급하게 달려와서 선교사님과 함께 또 여정 떠나는 동료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0: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이 떠나신다는 소문을 듣고 마치 부모를 잃은 심정이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그쵸. 하셨나 보다.
1: 예, 선교사님이 멀리 떠나는 줄 알고요.
0: 네.
1: 역으로 선교사님은 이날의 사건을 글로 잘 기록에 옮겨놓으셨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조선 사람들과 아주 깊이 밀착되어 있다. 전에는 신자들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지 못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신뢰를 준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라고 가리킨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실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진짜 라포 형성이
1: 네네.
0: 됐네요.
1: 네,
0: 이렇게 서로 밀착된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됐군요.
1: 그렇죠. 네. 저는 이 선교사님의 마지막 고백, 그들이 우리를 보고 실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라는 이 글에서 제가 최근에 한번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0: 네네.
1: 그 스펄전 목사님의
0: 맞아요.
1: 그 설교
0: 신자는 성경을 읽고 비신자는 신자를 읽는다
1: 라는 그 말이 원고 준비하면서 또 떠올랐어요.
0: 그러니까요. 저도 떠오르네요. 네.
1: 그래서 리니뎁 선교사님은 이렇게 조선인들 곁으로 다가가셨고요. 정말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더 있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써내려 가신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 이야기, 사랑의 역사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오늘 막 다 나누지는 못했지만 그 한 여인이 10리가 넘는 길을 혹시라도 가실까봐 네. 막 뛰어오셨다는 그 이야기만 들어도 얼마나 사랑으로 사역을 하셨는지 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좋습니다.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계속 나눌 텐데 오늘 어떻게 퀴즈 준비되어 있나요, 선교사님?
1: 네, 오늘의 문제는요. 아마 잘 들으셨던 분은 아프리카의 이 나라 이름이 생각나실 것 같아요.
0: 오, 좋습니다. 네.
1: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조선으로 향하기 전에 원래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의 선교사로 가려고 하셨는데요.
0: 네.
1: 그 나라는 어느 나라였을까요?
0: 어느 나라였을까요?
1: 1번은요. 예. 미국.
0: 1번 미국.
1: 2번 콩고.
0: 2번 콩고.
1: 3번 베트남.
0: 3번 베트남.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극동방송 앱으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왠지 콩자반이 먹고 싶어요.
1: 네,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네, 더 이상 반응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0: 죄송합니다, 선교사님. 아무튼 여러분,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조선으로 오시기 전에 원래 어느 나라 선교사가 되고 싶으셨는지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인데요. 아프리카라는 말 자체도 힌트네요, 목사님.
1: 네, 그렇죠.
0: 네. 네. 1번 미국, 2번 콩고, 3번 베트남 정답 아시는 분들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이야기 너무 궁금한데요. 다음 시간에 계속 듣도록 하고요. 선교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길재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네, 행자슬라 금요일 코너 꽃고선 함께 하셨고요. 또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예수전도단의 주님의 마음에 본받는 자 함께 들으셨어요. 오늘 꽃고선 퀴즈는요. 조금 쉬었죠.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조선으로 오시기 전에 원래 가려고 하셨던 선교지가 있습니다. 그 선교지가 어디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기 1번 미국, 2번 콩고, 3번 베트남이었는데요. 정답은 뚜꾸뚜꾸뚜꾸뚜꾸 2번 콩고가 정답이었습니다. 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니까 콩고밖에 없죠. 네, 좋습니다.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링크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잘 작성해 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마지막 찬양 이효섭의 한 달란트 이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마무리 잘 하시고요. 주말과 주일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금요일 오늘은 광주 광산구 우산 천변길에 위치한 광주 창대교회 한상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에스겔은 포로로 사로잡혀간 지 5년이 지난 어느 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포로 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나 거짓 선지자들이 있듯이 그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오래지 않아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미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거하고 집을 짓고 자녀를 양육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70년이 찰 때 본토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가 한 이 예언을 계승하고 확증하는 식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참 선지자들의 말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들의 사역 결과로 이스라엘은 70년이 지난 후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움직임을 위하여 항상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 12장 1절로 16절에서 에스겔 예루살렘의 종말을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반역하는 족속이라는 말을 2절에 두 번, 3절에 한 번, 세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고 내가 여기까지 지켜온 내 백성이 반역하는 족속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한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좀 하면 좋겠다 하면서 에스겔에게 상징적인 행위를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전해서는 지금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길을 막고 듣지 않으니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시청각 교육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에스겔에게 포로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 끌려가라는 겁니다. 이 일은 지금 에스겔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고 여기 끌려온 너희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에 남은 자도 또 너희처럼 끌려올 것인데 그들은 더 비참하게 끌려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않고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옷도 벗기고 온몸을 묶었는데 눈도 가리고 앞도 안 보이는데 땅도 보지 말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보다 더 불행한 삶을 예루살렘이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반역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현재는 그들의 생각이 없으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혹시 그들의 생각이 바뀔지 모른다고 에스겔에게 이런 행위를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그들이 보고 혹시 생각하면서 돌아올 만한 것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이유고 오늘날 우리를 예수계로 세우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고 살아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백성이라고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18절로 19절에 보면 장차 벌어질 끔찍하고 잔혹한 일의 환상을 통해서 미리 보게 된 에스겔은 공포와 두려움을 떨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겔의 심판 선언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미 100년 전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망하고 말 것이라는 예언을 들어왔기 때문에 에스겔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 더 이상 새롭지 않았고 그들은 예언을 마음에 담아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런 말씀은 있었는데 아직도 우리는 망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흐지부지 되나 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런 무감각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된 때가 다 끝나고 이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도 모른 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조롱한 셈이었고 허락하신 회개 기회를 가득 차버린 것입니다. 모든 기회를 날려버린 그들은 더욱 큰 환난과 진노를 받게 됩니다.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상태에 있으므로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이었느냐 하면 먹을 것이 떨어져서 서로의 자녀를 삶아먹기까지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떨면서 근심하고 음식을 먹는 이유가 주민들의 포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의 바벨론 군대의 포위로 인해 공포를 느끼기 때문이라고만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바벨론 군대가 몰려온 것은 바로 그들의 악한 행동으로 인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음식을 먹고

0: 언제 망할지 몰라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것들이 황폐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기 전에 그곳에 엄청난 기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폐하여지고 그 황폐함의 끝에서 심판이 임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렇게 늦기 전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예언을 주시고 나서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에스겔서 12장 21절로 2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들이 속담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잊지 못하리라고 예언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유다 백성들은 참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자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떠들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의 편승하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없을 것이고 선민 이스라엘은 평안한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달콤한 거짓 예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 말에 속아서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유다 백성에게 임한 멸망에 관한 예언은 모두 잘못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올바른 묵시는 복된 말을 하느냐 아니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이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술이 거짓말로 판명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심판의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선지자들은 지금 속히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지금 될 일이 아니라 먼 후일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모든 일이 하나도 더디지 않고 너희 생전에 급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라고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 있고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백성들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무시되어 온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등을 보내가지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예언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예언의 성취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예언과 함께 요구되었던 회개도 거부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150년이나 성취되지 않는 예언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게 보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언을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200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취되지 않는 이 사건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회개하기는커녕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살기에만 급급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지연된 것이 많은 사람이 회개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디 오는 것 역시 오고 오는 세대에 수많은 택한 백성들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일을 미처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로 삼고 그분을 없인 여기는 이유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확고하고 불변한 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서 깨워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심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금요일 저녁 지금까지 광주 창대교회 한상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954국에 1217번, 062-954-1217번 광주 창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프로젝트. 뜨거운 여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시간.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가 7월 6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됩니다. 매일 한 편의 찬송가를 소리내 따라 부르고 가사를 적어내려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전파선교사 모집 생방송 당시에 신규 가입자분들을 위한 선물로 제작되어 큰 호응을 얻었던 31일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광주 극동방송이 자체 제작한 이 특별한 필사 노트로 31일 동안 찬송가사를 함께 적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300권을 추가로 더 제작했습니다. 찬송 속에 담긴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샵 0153번,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세요. 선착순 300분께 1인당 한 권씩 필사 노트를 보내드립니다. 특히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는 8월 27일 목요일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을 전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올여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기 원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FM 93.1MHz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광주 전남지역 교계 소통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7월 6일 월요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되는 이번 필사 프로젝트는 광주 극동방송에서 자체 제작한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31일간 찬송가 가사를 함께 적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시면 선착순 300분께 찬송가 필사 노트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 교회에서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새 삶을 선물 받은 이재열 집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

0: 전화 226국에 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는 연합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배우 신현준 안수집사와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자매를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1국에 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무등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무등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에프에비스의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동구 참판로에 위치한 광주 영천교회 윤종원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을 본문으로 올바른 기도의 대상과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올바른 기도의 대상과 목적이 무엇인가, 올바른 기도의 대상과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의 에베소서 강의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주기도문 강해를 몇 주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과 또 기도와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삶의 필요 아니면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예, 급한 경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를 보면 그 기도의 중심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찾게 됩니다. 왜냐면요, 그리스도인과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종교인이라 일컫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필요와 가정과 행복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과 다른 구별된 모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이 살아있다고 여기며 자신들의 소원을 성취해준다고 여기는 신들과 우리의 살아계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들과 다른 모습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걸까요? 바로 오늘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바르게 정립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세 번 이상씩 기도하십니까? 답을 못하시네요.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세 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기도로 드러냈던 거죠. 아침과 오후 저녁 시간에 그들은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식기도 빼놓고 하루에 세 번 이상 기도하십니까? 정말 분주하고 바빠서 그 일을 주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면 안 되기에 정말 주님 간절히 붙잡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살고 계시냔 말입니다. 아니면 기도 안 하면 누구 힘으로 사는 걸까요? 내 힘으로 사는 거죠. 내 능력과 내 뜻대로 사는 거겠죠. 왜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기도로서 그리스도인이 그 주권을 표현하는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그들은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져야 할 텐데 여러분 그들이 그러지 못한 모습을 나타냈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기도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기도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면요 바리새인들 특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는 척만 한 게 아니라 진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중요한 게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이름을 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과 그리고 그 기도의 모습을 누구에게 보이려고 했는가? 사람이요. 옆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기도의 모든 모습이 자신이 얼마나 영성이 있는지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 영성과 지식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드러내는 기도로서 그 무대를 삼았던 거예요. 기도가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다른 잘못된 기도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중언부언한다는 건 같은 내용 내가 간절하니까 그 내용을 거듭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무언가 그 기도에 내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그 의미 없는 내용 더듬거리는 소리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듯이 내가 계속 집요하게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뭔가요? 앞선 기도는 위선적인 기도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 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너희들이 열심과 의지를 갖고 길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어보니 내용이 없더라. 뭐냐? 그처럼 계속 흉내내는 더듬거리는 소리를 내서 내용 없는 말을 기계처럼 반복해서 끊임없이 한다. 왜요? 하나님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내 뜻 안 들어주면 안 되겠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자기 우상들에게 했던 기도의 방식으로 너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기도를 많이 오래 하면 물론 기도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기도를 오래 하는 그 시간이 자동적으로 깊은 영성을 보장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기도에 어떤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 아주 화려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잘한다라고 말씀하신 기도가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내가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주기도문으로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에스네판을 비롯해서요 여러 군데에서는 자신들의 신앙을 담은 고유한 기도문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이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백성은 어떤 원리와 질서 위에서 그리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주기도문은 단지 기도문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와 중심과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요,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이것처럼 그 기도라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얼마나 정직한지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식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대상으로 기도하며 어떤 기도의 내용과 목적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주기도문 그 말씀을 이제 한절 한절씩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 오늘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받아서 인과로서 나타내는 접속사지요. 앞에 말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기도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위선적인 기도,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그런 기도,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 하지 마라. 두 번째, 그렇게 집요하게 반복하고 주문 외우듯이 해서 하나님을 질식시키고 하나님을 힘들게 해서 니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그 기도의 기술 같은 거 집어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대요. 이것을 8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이미 있어야 할 줄 아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전제하고 계세요. 그런 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이제 이 기도의 골격과 내용과 방식을 너희들이 배우고 행하라는 거죠. 이것을 암송만 하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을 예배 때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주기도문에 담긴 순서와 내용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와 하나님에서의 기도의 내용과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람어로 아버지가 아바입니다. 아바. 아빠랑 비슷하죠? 예, 아빠라는 단어예요. 아바가. 그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친밀하고 우리처럼 우리를 자녀처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 이게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이 큰 충격으로 다가오진 않죠. 그러나 이 당시 이들에게는요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대할 때 그 이름조차 부르는 걸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것에 당황했을까요? 예,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가까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아버지라는 가족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하셨죠. 간절히 아빠, 아버지를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어요. 친밀한 관계, 아들로서 아버지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버지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지십니까? 가끔 부르다 보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너무 생소하십니까? 아니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면 그것을 경험하면 우리의 모든 그 상처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뜻이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친밀하게 우리를 돌보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누구에게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 여러분 두려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증거하고 있지만 이것이 지식이라면 저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소통이 없다면 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넌 나랑 관계가 없어. 넌 날 모르잖아. 너는 입술로만 내 이름을 이야기했지 네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었어라고 말한다면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기도 그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타냈던 그 기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위선적인 기도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은 입술에만 있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관계없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형식적인 기도의 치료는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아버지로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라는 건 복수잖아요. 즉 이 말 속에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게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이고 자녀로서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서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죠. 그런데 우리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생각해야 될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내가 지금 누군가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걸림이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를 여기서 예배하는데 우리가 교우 가운데 관계에 갈등이 있네요.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네요. 어떻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라고 내가 입술로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고 그 사람을 증오하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는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말하는 것이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이 똑같이 위선적인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나의 담, 나의 이기심,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그런 모든 것들, 나의 중심성과 자기 의를 다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라는 단어 안에 아직 포함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실 사람들이 지금 이 안에 있어야 한다는 선교적 명령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더 와야 할 수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와서 주님을 믿어야죠.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라는 교회 공동체성에서 여전히 더 우리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권속과 우리의 형제들이 이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나라는 것이 없어지고 우리라는 서로 형제와 이웃과 그리고 우리 모두 공동체를 향해 확장되어 가는 거죠. 자, 그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그치요? 하늘에.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단수로 보이지만 원문에는 복수입니다.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하늘들, 여러분 첫 번째 보이는 대기권이 있죠? 그럼 대기권 위에는 우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늘,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다고 하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대기권과 우주와 그리고 영적인 차원의 모든 곳에서 다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 하나님, 나를 늘 친밀하게 돌보시는 아빠 하나님이 가깝지만 그분이 정말 이 모든 우주의 왕이시고 통치자시구나. 우리는 또한 이것을 알아야 해요. 이럴 때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들어오죠. 어떤 마음이요? 담대함이요. 또 하나는요,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신실하게 나갑니다. 예, 모든 것을 주권자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은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 그분을 신실하게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하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름이라는 건 단지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와 그리고 성품과 본질, 영예와 명강, 영광,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게 이름입니다. 존재, 인격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그 이름이,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34장 5절 6절 말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름에 어떤 속성, 어떤 성품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름에 지금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성품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짜 알아야 돼요. 그분이 인자하시고 그리고 진실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이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라는 걸 알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내 관계를 바르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정말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이름을 정말 부를 때마다 그 이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깊이 알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이름이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깊이 알면서 그분을 부르고 있느냐 말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척 하지만 실제적으로 세상을 의지해요. 돈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세상이 따르는 것들을 의지해요. 그래서 주님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주님을 정말 모르는 거죠. 진짜 주님을 안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 모든 우주,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 그 밑에 것들을 의지하며 그것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주님을 안다고, 주님 정말 제가 잘 아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아니요. 아니요, 두려워요. 늘 두려워요. 늘 연약한 저의 모습을 주님 볼수록 더 느끼고요. 주님의 말씀을 대할수록 제 안에 있는 죄가 더 고발되고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수록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런데 이것이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암만 설교 잘하고 암만 주님을 성경 말씀을 아는 지식을 많이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넌 나랑 관계없어 그 말 한마디면 저는 끝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세요.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지금도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니까요. 예,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너는 나의 보물이야, 세굴라야 라고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알고 높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요한복음 17장 6절,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대요.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으셨네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버지가 어떤 성품이신지,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자, 14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것,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계셔서 그 기뻐하시는 일을 나타낸 것이라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셨고 나타내주셨고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주일날 올 때 성경책 옆에 딱 끼고 거룩한 모습으로 오는 걸까요?
아니면

과연 예배당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서 예배하는 그 모습일까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걸까요? 아니요.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시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별하여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나의 이름, 나의 영광, 나의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시겠습니까?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기도는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하나님께 이 모든 초점을 두는 거거든요.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그러면 그 모든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드려져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나의 목적과 나의 이익을 거기에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인식을 끊임없이 하며 내 마음의 보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페인트 칠을 하건 아니면 운전을 하건 내가 책상 앞에서 일을 하건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건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계신다는 것을 먼저 알고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 자신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반대로 거룩히 여기지 않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는 거죠. 귀로 듣기만 했어요. 아, 은혜 받았다고 여기죠. 아니요. 행해야 은혜를 알죠. 순종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죠. 적용해야 내 삶이 변하죠. 말씀만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다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단지 쓴지를 알고 그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적용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기도하지만 여전히 삶에서는 내가 스스로 걱정하고 내가 다 짊어지고 살아요. 이게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고 마실게요. 오늘 중요한 질문을 안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볼까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한 번도 떨어지신 적이 없어요. 늘 친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저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어요. 그것도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가 무언가 이해조차도 갖지 못한 죄악 가운데 똘똘 뭉쳐있을 때 이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면서 한 번도 아버지와 끊어진 적이 없지만 아버지라는 표현도 못 쓰시고 나의 하나님,
공식적인 말,

0: 말씀으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버림이 바로 우리를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들을, 이방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 걸고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야.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기를 기도해야 돼.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몸소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아버지를 부르며 내 이 작은 삶 정말 미약하고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로 택하여 주신 주님, 이 모든 삶의 움직임과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되어서 내 형편이 달라지기보단 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외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동구 참판로에 위치한 광주 영천교회 윤종원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21국에 2633번, 062-521-2633번, 광주 영천교회나 373국에 1000번, 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무릎에 앉아 그분의 운전대 위에 손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속력을 내고 굽은 길을 지나고 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몫입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에게 아뢸 수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특권인데요.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짐과 염려를 함께 져주신다는 사실에 오늘도 힘을 얻습니다.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왕이신 주께로 김경민의 찬양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내 삶의 노래로 금요일 순서 문을 열었는데요. 앞서 들으신 찬양은 꿈이 있는 자유의 새 하루 그리고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스의 성재의 귀한 몸 찬송 메들리도 듣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무릎 위에서는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무릎에 가만히 앉아 운전대 위에 손만 올리면 됩니다. 주님의 운전대에서 기도의 손을 놓지 않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청하신 찬양 감사 함께 듣고 오시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모든 짐과 염려를 함께 져주시는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찬송가 429장이었죠. 아이빙 미니스트리의 찬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2906번님께서는 성경 1독 30장하고 신청합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와, 오늘도 승리하셨네요. 신청해 주신 찬양 잠시 뒤에 듣도록 하고요. 또 우리 6381번님께서는 충북 보은에서 뱃들공원에서 또 자전거 킥보드 타면서 듣고 계시다고요. 야곱의 축복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와, 정말 다양한 분들이 신청 찬양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의 신청 찬양으로 내 삶의 노래로가 오늘도 풍성합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도 이렇게 신청 찬양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먼저 신청하신 찬양들 이어 듣고 올게요. 먼저 마라나타 들으시고요. 야곱의 축복 이어 들으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 온전히 여러분의 것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말에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는 놀라운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붙잡고 또 복된 주말 승리하시다가 저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고 또 귀 기울여 애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내 삶의 노래로 저는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1: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ABC

주일 드라마 버려진 사람들 시리즈 아홉 번째 시간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이 세상에는 건강하고 멋지게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살다 보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간과하기 쉽죠.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의 주류에 들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결손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외롭게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잘못된 결정을 내려 인생을 남의 손에 휘둘리며 살기도 하죠. 소외되거나 무시를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나 있으신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리즈 버려진 사람들은 이 질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을 바탕으로 한 그 9번째 이야기,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케오는 유대인이지만 로마 제국을 위해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가 살던 여리고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세관장인 사케오는 로마에 바치는 세금뿐 아니라 자신이 챙기는 몫까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부과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그는 이런 부정 행위를 통해 엄청난 재산을 모았죠. 하지만 그만큼 적도 많아졌습니다. 지난 시간 사케오는 화가 나 그를 죽이려고 달려든 동네 정육점 주인에게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케오의 아들 다데오가 친구들과 정육점에서 장난을 치다 결국 가게를 난장판으로 만든 것이 원인이었죠. 하지만 사케오는 이 사건을 통해 반성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육점 주인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0: 그 정육점 주인을 어떻게 혼내주지? 내가 가게 손해본 거 다 보상해준다 했는데도 이성을 잃고 날 공격했다 이거지. 아니 그냥 합의를 했으면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다 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갖다가 하면 내가 다 알아서 손해본 만큼 매달 세금에서 공제해주면 조용히 해결됐을 거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어림없지. 당장 돈을 내놓지 않으면 어? 로마 군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해? 절대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 이 세관장을 공격하고 어떻게 이대로 넘어가? 받은 만큼 갚아줄 방법을 찾아야지. 나한테 손을 댄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1: 아버지?
0: 왜?
1: 들어가도 돼요?
0: 그래, 무슨 일이야?
1: 저 수업 준비했는데요.
0: 지금은 너무 바빠서 안 돼, 다 돼요. 그리고 넌 네 엄마랑 하인들이 오늘 밤 잔치 준비하는 걸 도와야 될 거 아니야.
1: 엄마가 시키신 건 다 했어요. 아버지,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은 없으세요?
0: 없어.
1: 하지만 제가 혹시...
0: 그 없다고 했잖아. 네가 뭘 해?
1: 예, 알겠어요.
0: 아, 다 돼요. 잠깐만.
1: 아, 예, 아버지.
0: 그 어제 그... 네 친구 이름이 뭐랬지?
1: 딥나 말씀이세요?
0: 아, 그래. 걔. 그의 아버지는 혹시 누군지 아냐?
1: 아니요, 그건 모르는데요.
0: 아이, 그럼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 대충 어떤 일 하는지도 모르냐고?
1: 잘 모르는데요. 제가 딥나랑 어울리는 거 싫어하시지 않으셨어요?
0: 아, 그냥 아냐고 물어본 거야. 그런 애랑은 당연히 어울리면 안 되지. 뭐 그 애가 아버지에 대해서 뭐든 말한 적 없어? 전혀?
1: 딥나가 양초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긴 한데.
0: 매사? 양초 만드는 매사구만.
1: 맞아요. 매사가 딥나 아버지 이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말씀이라도 전해드릴까요?
0: 아니야. 그럴 거 없다.
1: 네, 아버지.
0: 양초 만들어 파는 매사가 그의 아비구만. 좋아. 매산에 들러서 오늘 저녁 잔치에 초대만 하면 되겠네. 응? 아, 미리암! 미리암! 나 나갔다 올게!

0: 사케오는 마음속으로 모든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는 여리고의 세관장이니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거의 다 알고 있었고 누가 세금을 밀려 못 내고 있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초를 만들어 파는 매사도 그중 하나였죠. 매사의 양초 만드는 실력은 너무나 형편없었고 그러니 장사가 잘 될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세금이 밀려 사케오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죠. 사케오가 협박하기에 딱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케오가 매사의 집으로 가서 그를 잔치에 초대하고 자신의 계획에 협조하도록 설득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대장간, 모자 가게, 양털 가게, 염색 공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사케오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던 유대인 지도자들 집에 들렀습니다. 이들은 이미 사케오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었지만 다시 찾아가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하거나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자신의 표적이 된 정육점 주인 라자르를 모함하는 데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집을 들를 때쯤에는 공범자들을 만든 것에 대해 마음이 아주 흡족하고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 북쪽을 가리키며 때로 몰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상기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케오는 어리둥절하기만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 해도 누구 하나 사케오에게 시선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1: 여기 무슨 일이에요? 누가 좀 설명 좀, 에? 저기요, 할머니, 에?
2: 아버지?
1: 다대요. 아니, 네가 여기 웬일이냐? 근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2: 선생님이요.
1: 뭐라고?
2: 선생님이요.
1: 뭐라고?
2: 사람들이 선생님을 보려고 모인 거라고요.
1: 누구?
2: 이쪽으로 와보세요.
1: 다대요. 이 사람들은 다 뭐냐? 에?
2: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오신 선생님을 만나려고 모인 거예요.
1: 갈릴리에서 온 선생? 여리고에?
2: 예, 아버지. 유월절을 지내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래요.
1: 근데 왜 그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온 선생한테 무슨 볼 일이 있길래 이렇게 많이 모여들 있는 거야?
2: 얘기 못 들으셨어요?
1: 무슨 얘기?
2: 성문에 항상 앉아있던 장님이요. 저 선생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대요.
1: 그 거지 말이야?
2: 예, 그 장님 거지.
1: 가라. 가서 네 엄마 잔치 준비나 도와드려.
2: 예, 아버지.
1: 갈릴리에서 온 선생이라고? 못난 인간들이나 많이 보라지 뭐. 난 그런 선생 따위 필요 없네.
0: 불쌍한 사케오. 사케오는 자신의 어리석은 전략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집에서 몇 가지 문서를 챙겨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열광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성문 근처 로마군 요새로 향했죠. 도착한 후 큰 돌로 지어진 요새를 바라보고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사케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로마군 요새에는 발을 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3: 저기요.
0: 사케오가 완전 무장을 하고 입구에 서 있는 로마 군인을 불러 갈바 백부장에게 자신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달라 부탁했습니다. 군인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두운 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1: 그러지? 그러면 그자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좀 그럴듯하게 변명을 해야 할 텐데 말이야. 저기 백부장이 오는 거야. 그자가 왔었는지 알 수 있겠지.
4: 백부장님. 이렇게 바로 나와주시네요.
5: 벌써 일주일이 지났나?
4: 아니요, 백부장님. 제가 여기 온 것은 다른 상의 드릴 게 있어서.
5: 그럼 아직 할당량을

0: 아, 못 채웠다는 얘기군.
1: 아, 저 백 부장님, 제가 상의를 드릴 게 있는데 말이죠.
0: 내가 말한 정육점에는 가봤나?
1: 예, 제가 그러니까 저 갔습니다. 예, 갔죠. 사실 제가 상의 드리려는 게 바로 그 문제. 저는 그냥 그
0: 뭐 사과할 거 없어. 말하던 게 뭔가.
1: 예, 그게 저 제가 어제 정육점 주인을 찾아갔었는데 세금 기록과 좀 다른 내용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0: 정육점 주인이 세금을 빼돌리기라도 했다는 건가? 그래서 자네가 여기까지 날 찾아왔단 얘기인가? 난 자네가 자네 입으로 그 정도 부정 행위는 알아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걸로 기억하는데.
1: 이 경우는 그 단순히 세금을 빼돌린 정도가 아닙니다, 백 부장님. 이자가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비밀리에 자기들 상품을 몰래 교환하는 방법으로 수입을 속여왔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아서 제가 그자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길이 없었는데 로마에 끼치는 이 손실이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0: 이건 중대한 혐의다. 살게요. 증거는 있나?
1: 있습니다. 제가 증거로 이 문서들을 가져왔습니다.
0: 미안하지만 이 서류들은 얼마든지 위조를 할 수가 있지 않나.
1: 그래서 제가 그 정육점 주인 라자르가 한 짓을 증언해 줄 사람들 명단도 제가 작성을 해왔습니다. 예, 그자가 자신의 계획에 끌어들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오늘 저녁 그 저희 집에서 이 사람들이 백 부장님께 진술을 할 겁니다. 정육점 주인도 물론 그 자리에 올 거고요. 예.
0: 왜 자네가 지금 고발하려는 자가 자네 집에 온다는 얘기지?
1: 참 희한하게도 그 사람들이 다 제가 마련한 잔치의 손님들이지 뭡니까?
0: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세웠군.
1: 무슨 말씀이십니까, 백 부장님? 절 못 믿으십니까?
0: 못 믿지, 세관장. 못된 짓을 꾸미는 건 바로 당신이지 않나? 내가 삭개오 당신을 어떻게 믿나?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자네를 믿는 사람은 없다.
1: 저는
0: 라자르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대신 뭘 주기로 했나?
1: 배 부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0: 조용! 내가 진작 널 내쫓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어야 했어. 라자르가 어제 날 찾아왔어. 그래서 정육점에서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다. 또 자네가 어떻게 그를 괴롭히려 했는지.
1: 하지만 백 부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0: 들을 만큼 들었다. 사실은 어제 자네를 바로 체포하려다가 자네 말과 라자르 말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자네를 기다렸던 거고, 자네가 이런 일을 절대로 그냥 넘길 사람도 아니고 분명히 그 정육점 주인한테 어떤 식으로든 해코지를 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자네가 와서 증명을 했잖아. 이 위조 문서들을 가지고 말이야.
1: 하지만
0: 삭겨! 메사도 벌써 여기 왔었다네.
1: 예?
0: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되는가 보군. 자, 그럼 이제 이 위조 문서들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1: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저는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
0: 입 다물게 삭교! 입 다물고 있으라고 말했을 텐데. 자, 이제 그만 가게. 지금 당장!
1: 예.
2: 삭겨오는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며 일을 해왔지만 이제는 다 끝나버렸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그나마 있던 단 한

0: 명의 친구마저도 실직과 함께 잃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집으로 되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죠. 가봐야 이제 곧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집으로 몰려와 친한 척을 하며 비싼 포도주와 음식들을 마구 먹어댈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전직 세관장 사케오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여리고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사케오는 아무 경황이 없어 사람들이 다시 거리를 가득 메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죠.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지나가며 그에게 험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몰려든 사람들로 오도가도 못하게 됐을 때 어떤 한마디가 그의 마음속을 파고들었습니다.
1: 예수, 이거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예수, 아 예수, 맞아. 아, 그때 다데오가 말했던 그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 그 사람들 병을 고쳐준다는. 그래 맞아, 다데오가 분명히 그랬었지. 그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었던 사람도 고쳤다고 말이야. 아 근데 그게 정말일까?
0: 사케오는 온 힘을 다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군중들 사이에 휩쓸리는 상황이 되자 마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딱히 그분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고 말이죠. 하지만 큰 소리로 외치면 그분이 한마디라도 들으실지 모른다는 생각에 계속 가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케오는 군중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온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키가 너무 작아 설령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신다고 하더라도 그분을 볼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파로 가득한 주변을 둘러보다가 사케오는 나지막한 뽕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고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1: 아, 저 이보게 젊은 친구, 아, 잠시만 혹시 저 미안한데 나 좀 저 이 나무 위로 좀 밀어주겠나?
0: 사케오가 나뭇가지 위로 오르는 동안 그를 알아보고 욕하는 소리가 들려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나무 위에 오르고 나서야 사케오는 자기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손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앞쪽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케오가 있는 나무 아래를 지나가실 때 갑자기 고개를 들어 사케오와 눈을 마주치시며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2: 사케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겠다.
0: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케오의 집에서 잔치 내내 그와 즐겁게 어울리자 거기 있던 사람들은 너무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존경받는 분이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는 사케오의 집을 방문하셨는지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소곤거리는 소리를 사케오는 애써 무시했죠. 거기에는 정육점 주인 라자르, 매사, 대장장이, 모자 만드는 사람, 양털 파는 사람,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케오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조용히 지켜보면서 그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갑자기 사케오가 입을 열었습니다.
1: 여러분! 아, 저를 잠시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저를 아시는 대부분은, 아니, 뭐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이 제가 거짓말쟁이의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런 놈이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오후에 이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근데 오늘 오후에 모두

0: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단 두 단어로 말이죠. 바로 그 두 단어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여러분들한테서 많이 들을 수 있었던 여기에 계신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제가 그 이름을 처음 들은 지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그 이름은 제 마음속에 너무도 소중하게 새겨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예수님 같은 분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또 저에게 그런 친절을 베풀어준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의 이름을 미소 지으며 불러주셨습니다. 아무런 원한이나 증오가 섞이지 않은 채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지난 수년간 가슴에 응어리진 그 무엇이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잠시 이쪽으로 모시고 싶은 분이 있는데요. 라자르, 이쪽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라자르,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죠? 아니 뭐 여기서 일일이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을 증인으로 해서 제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맹세코 라자르 당신이 손해본 걸 전부 보상할 거예요. 물론 이자까지 다 쳐서 말이죠. 예, 여기 계신 나머지 분들도 저한테 뺏긴 재산이 있다면 제가 다 보상하겠습니다. 얼마라도 말이죠. 예, 제가 그 금액에 네 배로 보상하겠습니다.
1: 아유, 그럼요. 아유, 물론 해드리죠.
2: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러 왔습니다. 기사 아브라함의 자손. 와.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3: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탐욕의 노예로 살아왔죠. 삭개오는 항상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까지도 잘 짚어내지만 자신의 죄는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 거죠. 혹시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되는 분은 안 계신지요? 만약 그러시다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죄의 노예로만 평생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달과 별들, 그리고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버려진 사람들 시리즈 아홉 번째 시간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출연 서령범, 김종환, 홍성원, 박영재, 장민혁, 배정우 해설 서혜정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 말씀은 세 가지 양식으로 존재하는데 그리스도, 성경, 설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 것이 믿음, 듣게 하는 것이 전도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고 전도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하나님 더 알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간절하게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 찬송 시작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지혜의 말씀 시편 82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 전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속한 교회가 함께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는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광야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던 마음이 그 시간 속에서 분명해집니다. 그 과정, 그 광야를 기억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김도연의 그 광야로 들으셨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이런 길을 가는지도 몰랐고 돌아보면 참 그때 힘들긴 했지만 그 시간 안에서 하나씩 드러나고 정리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 놓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까지 그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 아니라 남겨야 할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꿈 있는 자유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소망의 바다에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송명희와 친구들의 내 주님과 내가 들으셨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체리티 게일의 Amen, 테리 맥알몬의 Come Holy Spirit, 조나단 버틀러의 Love Never Fail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0385번님께서 예수전도단의 은혜로다 듣고 싶어요.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808번님께서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We Love의 시간을 뚫고, 잔치 공동체의 다시 밤이 없겠고,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들이 대부분 겪는 병이 있지요. 중2병이라고도 합니다. 자아가 세워져가면서 마치 세상의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 그래서 세상을 향한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가지는 병이지요.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서는 그때 그 어린 시절이 부끄럽기도 하고 지금은 달라진 모습에 감사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신앙의 삶도 비슷한 면이 있는 듯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어느 지점이 되면 자신의 신앙이 남다르다고 느끼기도 하니까요. 그때 자칫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과 신앙을 비교하거나 또는 판단하기도 합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어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조금씩 조금씩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으로 채워져가고 또 채워져가는 만큼 주님을 알아가고 또 닮아갑니다. 어리지 않은 신앙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세워가는 거겠지요. 오늘 더욱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으로 더 깊이 채워져가는 하루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두 곡의 찬양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김도현의 음성으로 참 아름다워라, 그리고 손영진이 부르는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라고 말할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자연도 아름답고요. 그리고 우리가 벌어들이는 모든 물질들도 많으면 또 아름답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아름다운 것은 주님의 세계지요. 그 주님의 세계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안에 더 깊이 임하신다라는 것, 생각하면 할수록 또 묵상하면 할수록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름답고 신실하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또 사랑하며 그리고 주님으로 채워져가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한웅재가 부른 오 놀라운 구세주, 그리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손재석의 음성으로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14장 말씀으로 함께 하시지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에덴의 찬양이었어요. 자, 계속해서 그레이스 투 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피아 워십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사셨지만 자신을 지키시고 고난에 순종하심으로써 조금도 흠없는 제물로 십자가 위에 오르셨습니다. 구주 예수로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받음으로써

감당할 수 없는 죄책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것이 정말 크신 은혜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대제사장의 직분도 받았습니다. 물론 아론 대제사장의 혈통적인 율법적 반차가 아닌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열을 이어가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요구, 아픔과 상처, 계획과 장래를 기도하는 기도자에 머물지 말고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늘의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이 바로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산 영의 예배를 원하시니 그렇게 지금 내가 살아있는 심령으로 나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예, 내가 제사장으로 나를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예, 주 예수님, 말 구유 같은 삶의 언저리에서도 나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팀룩워십의 찬양으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그리고 이어서 강중현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두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은 엘칸토 예술 중창단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노래.

엘칸토예술중창단의 찬양으로 주님이 주신 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레이스토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곡의 찬양 끝으로 준비했는데요. 먼저 빌 게이더의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그리고 내시빌 프레이즈 심포니의 연주로 Friend of God, 주는 나의 친구 준비했습니다. 또 찬양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달빛 가스별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는 토요일 주일 달빛 가스펠 진행하고 있는 찬양 사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His Plan의 Miss You, Lord 들려드렸습니다. 아,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 주일 이틀간 만나고요.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 날은 국내 예배팀들의 찬양들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는지, 또 어떻게 동행해 주셨는지, 오늘 이 시간에 찬양 들으시면서 또 정리하는 시간도 가지시고,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감사와 또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늦게 깨어 계신 분들 참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깨어 계신 분들 계신데, 일을 하고 계시든, 아니면 어떤 고민이 있으시든 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 허락하신 찬양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저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강중현의 염려하지 말라.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조수아의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였습니다. 제가 이 그 염려하지 말라 찬양 그 만들 때 작사 작곡은 우세광 목사님이 하셨고요. 제가 가창했는데 노래 불렀는데 녹음할 때

그 가사가 그 노래하면서 좀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딱 이렇게 입혀지는 느낌이 드는 가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랫말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듯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찬양이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무도 아니하는 드레베카 파포라. 어떻게 잘하는가? 이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그렇게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저주와의 원하의 자비로운 주여, 언제 들어도 좋은 목소리, 언제 들어도 평안한 목소리죠. 저주와 자매의 찬양들도 참 좋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어떤 탤런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목소리죠. 근데 이 목소리가 어느 때는 참 마음에 안들 때도 되게 많아요. 제 목소리니까. 특히 찬양했을 때, 아, 좀더잘 부를 걸. 그런 생각도 있고, 나는 이런 목소리 왜 없을까? 뭐 이런 생각 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교만한 마음이더라고요. 주신 거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그 생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백들을 할수 있는 일들을 허락하신 것 자체가 너무 큰 선물 같은 거죠.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좀 보시면서,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이렇게 못하지, 그런 생각 갖고 계신가요? 아니요. 맡기셨다면 하나님이 이미 그 일들로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곡의 찬양 들을까요? 김보규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오죠.

사람들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고 행복하며 자녀들이 건강한 복을 바라죠. 물론 이런 것들도 복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복일 뿐입니다. 영원한 복이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생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데 땅에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영원까지 구원받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보다 큰 복은 없고 큰 가치는 없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영생입니다.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가는 복된 생명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썩어 없어진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영혼이 없는 동물은 죽으면 끝입니다.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체이며 영생의 복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소망의 바다의 소망의 바다였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라는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사랑 얼마나 느끼고 계세요? 얼마나

실제로 느끼고 우리가 살아갈까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우리를 발견할 때도 있죠. 오늘이 끝인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의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또 믿고 살아가죠.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느 때는 그냥 내가 의지적으로 지식으로 믿으면서 내가 믿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삶에서 실제가 돼야 되는 날이 필요합니다. 아니 반드시 있어야죠. 그 실제가 된다는 것은 그 믿음이 그저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이 생을 마치면 이생이 끝나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거야. 그리고 이것은 그두 군데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 부르신 이유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해. 그러니까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해. 그런 삶의 결단까지 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점점 실제화가 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기쁨과 승리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근데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힘내십시오. 저도 힘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한 건 아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계십니다. 의지하시고, 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곡의 찬양 들을까요? 주영훈, 조범진, 이철규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거기 있었다.

조범진, 주영훈, 이철규의 거기 있었다. 아, 너무 찬양에 위로가 되네요. 그쵸?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당신한테요. 강중현의 달빛가스펠은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방송 들으시면서 방송에 사연과 신청곡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사연 방법을 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주시면 바로 이제 방송을 해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진 않고요. 잘 모아서 토요일마다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연과 신청곡을 말씀드리는 분들은 지난주 토요일 주일날 방송 들으시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신 분들의 곡들을 보내드리고 있는 거죠. 네. 웬만하면 배달 사고 없이 다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연과 신청곡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공한시 41초에 5015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왔어요. 이어폰이 없어서 그냥 들어야 하네요. 하나님 저에게 이어폰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이구야, 제가 참 들이지도 못하고 참 주실 줄로 믿습니다. 7282님, 네, 매번 듣지 못하지만 가끔씩이라도 찬양 들으며 주춤하려고 합니다. 취미로 작사하는데, 7282님, 계속해서 창작 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2526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군요. 8510님, 6월 20일, 01시 57분에 올려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달빛 가스펠 매주 기다리는 애청자입니다. 목사님 따뜻하신 목소리와 좋은 찬양들, 은혜의 멘트 너무너무 좋습니다.

늘 수고해 주시는 것 감사드리며 손영진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부탁드려요. 좋은 방송 너무 감사드립니다.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810님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손영진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를 저는 못 찾아서 그래서 손영진 사모님의 다른 곡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다른 분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6282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샬롬. 예, 지난주 토요일날 방송 마지막에 6282님께서 인사해 주셨어요. 6월 21일 01시 11초 5015님 안녕하세요. 요즘 여름이라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힘내세요. 네, 힘내십시오. 5015님 6282님 아멘 수고하십니다. 찬양 신청곡 다윗과 요나단 사랑의 손길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샬롬. 저도 샬롬. 5015님이 또 보내셨어요. 01시 51분에 이날 찬양의 선곡이 좋았나 봐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오늘 선곡 너무 좋네요. 다 최애 곡이라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저희 왕 애청자분 중에 한 분이시죠? 6428님. 주가 일하시네 집중하는 예배 간구의 예배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온전히 하나님의 동행에서 참 평강의 은혜로 빛이 가득한 일상에 참 기쁨을 바랍니다. 아멘. 6428님은 진짜 짧게 기도문처럼 이렇게 끊어끊어 쓰시는데 되게 좋아요. 또다 알겠고. 네. 마이애미의 정오, 마이애미에서는 정오의 시간에 들으시는군요. 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신청곡이 두 분의 신청곡이 있는데요. 한 분의 신청곡이 두 곡이기 때문에 우선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의 손길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이과 연화단의 사랑의 손길 이어서 손영진 사모님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들려드렸습니다. 또 한 곡의 찬양 준비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그 신청해 주신 그 분의 8510님의 신청곡 제목에 맞는 찬양입니다. 나무에네 여화는 나의 목자니.

나무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달빛 가스펠에서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마지막 찬양은 송종민 사모님의 희망가 앨범 중에서 오 대한민국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25가 있었던 그런 달이죠. 오늘 이 찬양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다시 한번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이 찬양을 라이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하셨던 은혜를 베푸셨던 많은 일들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참 감동으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 들으시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자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벌써 6월의 마지막 자랑, 그 싱그러운 여름의 열기가 대지를 가득 채우는 토요일 아침 새벽입니다. 돌아보면은요, 올 한 해의 절반인 6월까지 참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뭐 때로는 잔잔한 호수 같았지만 때로는 또 예상치 못한 거센 비바람과 그 폭풍우를 만나서 마음 졸이던 날도 있으셨겠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거친 파도를 향해 늘 말씀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하시면서 폭풍을 평정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파도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그 파도보다 더 크신 주님이 우리 배의 선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이 새벽은요, 거센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또 신뢰하면서 주님께 또 사랑한다 말씀드리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주님, 때로 내 삶에 거친 비바람이 불어오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가 가로막을 때 원망의 눈 대신 믿음의 눈을 들게 하소서. 폭풍 너머에서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보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오늘도 당당히 걸어가게 하소서. 네, 폭풍우 치는 날의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42장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물이 있음을 알고 자기 아들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는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하고 꾸짖고 이어서 보라 내가 애굽에 곡물이 있다고 들었으니 너희는 그리로 내려가 거기서 우리의 먹을 것을 사오라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요셉의 형들 10명이 애굽에서 곡물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혹시라도 그에게 해가 임할까 봐 그가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곡물을 사기 위해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내려갔으니 이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임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요셉은 그 땅의 총리가 되어 그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곡물을 팔고 있었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그 앞에서 몸을 낮추며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하였다. 이에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을 보고 그들인 줄 알았으나 짐짓 그들에게 낯선 사람인 척하고 그들에게 거칠게 말하되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으니 그들은 우리는 가나안에서 량식을 사러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요셉은 자기의 형제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문득 요셉은 자신이 그들에게 관해 꾼 꿈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정탐꾼이며 너희가 온 것은 이 땅의 빈틈을 엿보려 합니다 라고 다그쳤다. 그러자 그들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 주여 아니옵니다. 당신의 종들은 다만 량식을 사려고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종들은 결코 정탐꾼이 아닙니다 하고 답하였다.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는 분명히 이 땅의 빈틈을 엿보려고 왔다 하고 다그치니 그들은 당신의 종들은 모두 열두 형제이며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사람의 아들들로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지금 없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이에 요셉이 그들을 향해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정탐꾼이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로써 너희가 정체를 드러냈으니 바로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의 막내가 이리로 오지 않는 한 너희는 결코 여기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그로 하여금 너희의 동생을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는 어깨가 채 있어 과연 너희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입증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바로 이 생명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는 틀림없이 정탐꾼들이다. 그리고서 그가 그들을 모두 함께 사흘 동안 가두어 두었다. 이윽고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을 향해 말하였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실은 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만일 너희가 진실한 사람들이라면 너희 형제 중 하나만 옥에 갇혀 있게 하고 너희는 가되 너희 집안의 기근을 해결할 양식을 가지고 가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막내 동생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의 이야기가 입증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에 그들이 그대로 행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향해 우리가 진정 우리 동생의 일로 벌을 받고 있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하였을 때 우리가 그 영혼의 괴로움을 보고서도 듣지 아니하였더니 끝내 그 일로 우리에게 화가 미쳤도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르우벤이 그들에게 답하며 내가 너희에게 일찍이 그 아이를 건드려 범죄하지 말라라고 타이르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너희가 끝내 들으려 하지 않더니 보라. 비옥호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는 줄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통역을 세웠기 때문이었다. 이에 그가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 그들과 더불어 이야기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붙잡아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였다. 요셉이 명하되 그들의 자루를 곡물로 가득 채우고 각 사람의 돈을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로중에 필요한 량식을 그들에게 주도록 하니 그대로 행하여졌다. 그들이 자기들의 나귀에 곡물을 싣고서 그곳을 떠났다. 그들 중 하나가 숙소에서 나귀에게 여물을 주려고 자기의 자루를 풀고 보니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었다. 이에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 내 돈이 도로 넣어졌소. 보시오. 그것이 내 자루에 그대로 있소 라고 말하니 그들의 심장이 내려앉았고 그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서로 바라보며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물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그 땅의 주인 되는 그 사람은 우리에게 엄하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그 나라를 노리는 정탐꾼으로 여겼습니다. 이에 우리가 그에게 우리는 진실한 사람들이며 결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두 형제로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나 하나는 지금 있지 않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땅의 주인 되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과연 진실한 사람들인지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니 너희의 형제 중 하나를 여기에 두어 나와 함께 있게 하고 너희는 너희 집안의 기근을 면해줄 양식을 가지고 가되 너희의 막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진실한 사람이고 정탐꾼이 아닌 줄로 내가 알고서 너희 동생을 놓아줄 것이니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역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이 그 자루들을 비우면서 보니 각 사람의 돈꾸러미들이 그 자루 입구에 그대로 있었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그 돈꾸러미들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윽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너희가 내게서 나의 아이들을 빼앗아가도다. 요셉은 이미 없어졌고 시므온 또한 사라졌거늘 너희는 베냐민까지 데려가려고 하니 이 모든 일들이 나를 거스리는 도다 하고 말하였다.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에게 아뢰되 내가 그를 당신께 데려오지 못한다면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러니 그를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그를 당신께로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한다. 그의 형이 이미 죽어 그만 홀로 남았거늘 너희가 가는 길에 그에게 불행이 닥치면 필경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픔을 입어서 무덤에 내려가게 만들 것이다. 지금까지 창세기 42장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환우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드리고요.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 하시죠.
1: 저의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저는 평범한 노동자 가정에서 일남 이녀 중에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 4학년 되던 시점인 그때부터 식량 공급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점점 어려워지다가 97년도, 98년도부터 굶기야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굶어서 학교에 못 나가는 아이들도 있었고 또 굶은 상태로 학교에 나가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저도 뭐 그런 아이들 중에 한 아이였습니다. 양식이 언제 생길지 모르고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굶어야 될지도 모르고 당시 저희는 우리가 배고프고 힘든 건 경제적 봉쇄를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미제국주의 침략자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먹지 못하다 보니 대부분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고 또 면역력도 약했습니다. 이때 전염병이 한번 돌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파라티부스라는 전염병에 걸려서 시장에서 중국 약을 사서 먹고 거의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머리가 정말 다 빠지더라고요. 무상치료라고는 하지만 병원에는 약이 없었습니다. 한번 전염병이 돌면 정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기니 걱정은 어른들만 하는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들판에 나가서 풀을 캐든지 산에 가서 나무 껍질을 벗기든지 아니면 땔감을 마련하든지 여하튼 온 집안 식구가 힘을 합쳐야 했습니다. 매일매일이 먹고 살기 위한 전투였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무슨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꿈이라는 것 자체가 사치였습니다. 정말 사방팔방이 꽉 막혀서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절망의 날을 보내다가 저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신이 있지 않을까? 왠지 저 하늘에 대고 이야기하면 저의 이야기를 들어줄 신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런 푸념을 했습니다. 만약 저 하늘에 신이 있다면 저를 좀 이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세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때 저의 나이가 한 16살 정도 됐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98년도까지 북한에서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탈북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요, 그 북한 땅에서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지만 저를 찾으셨어요. 그 북한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탈북이라는 생각조차 못 해봤는데 탈북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97년도에 졸업하고 제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아버지가 일하시던 조선소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루도 출근을 안 했습니다. 당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시장이나 역전 그리고 가정집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또 식량 구입하러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잘 통제가 안 됐습니다. 저희 집도 가난한 조선소 노동자였고 그리고 생활이 많이 어려웠어요. 미공급이 시작이 되면서 집안에 팔 수 있는 것들을 다 헐값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 돈으로 양식을 사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식이 없을 땐 많이 굶기도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동네가 바닷가 동네였는데 제가 수산물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장사를 하면서 저희 집은 더 이상 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돈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요,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눈에 점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천만 있으면 장사를 좀 더 크게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때 마침 시장에서 알게 된 한 아주머니를 통해서 중국에 가면 일주일만 일해도 돈을 여기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랑 같이 농촌으로 장사를 좀 다녀오겠다고 어머니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생각은 저 혼자 일주일만 좀 고생하고 우리 온 가족이 잘 살 수만 있다면 뭐 이깟 고생 뭐가 됐으냐, 딱 일주일만 가서 돈을 벌어 가지고 다시 돌아가자. 탈북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중국에 건너가서 알게 됐지만 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장에서 만났던 그 여자분이 그 중국 사람들이랑 짜고 일부러 저희들한테 접근을 한 거예요. 저는 생전 처음으로 인신매매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그때 저희 나이가 18살이었어요. 시집을 가야 된대요. 야, 내 인생 망했구나. 정말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또 한 줄기 빛이라도 되어줄 것처럼 밤이 되면 빨갛게 들어오는 그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 불빛은 뭐냐고. 십자가인데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딱 들었던 생각이요, 아, 북한에서 제가 찾았던 그 하나님, 그 신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막막한 나머지 알지 못하고 찾았는데 그 하늘신이 정말로 존재하는구나. 그런데 저는 중국에서 살면서 전도자를 못 만나서 한 번도 교회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었던 동네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기도하는 방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북한에 계시는 그 부모 형제를 생각하면서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에 있는 내 부모 형제가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추운 겨울이면 땔감이 없어서 얼어 죽는 일이 없도록, 또 병이 들었는데 그래서 약이 없어서 병사하는 일이 없도록, 또 강도들이 많은데 그 강도들을 만나지 않도록, 그리고

혹여라도 저 때문에 가족이 피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형식도 없는 기도였지만 그 북한에 있는 부모 형제를 위한 그 애끓는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4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뒤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가 처음으로 3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중심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내가 중국에서 했던 그 부모 형제를 위해서 했던 그 기도 생각나니? 저는 솔직히 기도를 하고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미 저희 부모님도 탈북에 성공하셔서 한국에 계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장사를 하시면 하여튼 계속 망하셨대요. 장사 미천도 다 없어지고 장마철에는 장사를 할 수 없어서 온 집안 식구가 며칠씩 굶은 상태로 힘이 없어서 장판에 다 누워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렇게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신기하게 저에게서 돈이 왔다고 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살면서 심한 우울증에 걸렸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정말 괴로움을 잊어보려고 혼자서 마실 줄도 모르는 술을 마시고 차라리 때로는 기억상실증에 걸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죽고 싶다는 생각이 제 내리 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에 위조 대한민국 여권을 만들어서 중국 단동에서 인천항까지 오는 여객선을 타고 제3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가능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이 꼭 가야 하는 곳이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대성공사이고 하나는 하나원입니다. 대성공사는 이 사람이 정말 탈북민이 맞는지 탈북민 신원을 확인하는 곳이고 하나원은 한국 사회에 잘 적응 정착할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기초 적응 교육을 받습니다. 저는 대성공사라는 곳에 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후 하나원에 들어와서도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제가 뭐 신앙이 있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냥 오직 복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일념으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성경을 못 봤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교회에 나갔다 안 나갔다 또 나갔다 안 나갔다 이러기를 여러 번 반복했는데 아주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 저는 하나님은 신으로 믿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은 안 믿어졌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와 제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도 달랐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에 동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다시 교회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거친 비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것은 거센 바람 덕분이고요. 또 밤이 깊을수록 새벽 하늘의 별이 더 초롱초롱 빛난다는 사실을요. 혹시나 지금 물질의 문제로 또는 육신의 연약함과 자녀들의 걱정거리로 마음의 폭풍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고난은 결코 마침표가 아니라 더 큰 축복으로 그렇게 가는 쉼표일 뿐이기 때문이죠. 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바람이 불어오든 나는 주님의 자녀다 라는 당당한 영적 자부심을 품고 미소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보란듯이 이겨내고 6월의 푸른 나무처럼 청청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걸음을 제가 부족하지만 온 마음 다해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또 든든하고 사랑스러운 다시는 못 올 그런 행복한 토요일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칼은 그저 날카롭게 무언가를 자르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칼이 요리사에게 들리면 훌륭한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되고요. 의사에게 들리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수술 도구가 되죠. 하지만 이 칼이 강도에게 들리면 사람을 해치는 위험한 무기가 됩니다. 달리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면 더없이 편한 탈 것이 되지만 술에 취한 사람이나 미치광이가 운전하면 술에 취한 사람이나 또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운전하면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사고를 냅니다.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지키며 살아갔던 사도 바울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율법이 누구를 증거하는 것인지 또 뜨거운 열정이 어디를 향해 하는지를 몰랐다고 하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마침내 깨우침을 얻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이려던 무서운 열정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든 복음을 찾아가는 거룩한 열정이 되었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손에 복음이 들리우기 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사용하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신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다시금 그 생명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열정과 걸음과 그 노력이 복음의 선한 그 길목 위에서 바로 서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구름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을이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을이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 가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구름받아 나선 이 몸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귀 기울이며 찬양의 가사처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따르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천국 소망 가운데 오늘도 감사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극동방송의 음반 가운데 김사물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 또 매일같이 만나보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이어지고요. 찬양과 함께 토요일인 오늘은 북한을 위한 고향 북녘땅을 위한 오늘의 기도, 오늘도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인내의 최상은 미덕이라고 그랬죠. 인내를 가지지 못한 자는 지혜가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0: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인내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땅콩을 누가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백인이 아닌 흑인, 부커 T. 워싱턴이라고 하는 흑인 학생이 땅콩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가 흑인들만 받는 학교를 알아가지고 수십 마일을 걸어서 그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는 이미 모집 정원이 차서 허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커 T. 워싱턴은 학교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대학에서 청소부로 기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일을 어찌나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했는지 대학 측에서 감동을 받고 그에게 입학 허가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조금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가지 결과를 얻기 위해서 700번이나 실험을 했으나 또 실패했지만은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기고 갔죠. 이로써 700번의 실험이 내가 아는 지식이나 방법이 성공적이 아님을 증명하였다 고백을 하면서 800번이라도 아니 1000번이라도 연구를 해서 반드시 결과를 얻겠다고 하는 그 인내심 하나 때문에 부커 T. 워싱턴은 유명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인내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연주 찬송 올려드리고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재량으로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남과 북 관계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주도적으로 꽁꽁 얼어붙은 남과 북 관계를 녹여낼 수 있을 만큼 뜨거운 성령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남과 북이 소통하고 교류하며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분열을 가져오는 모든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평화를 사랑하며 화해를 도모하는 이들이 남과 북 관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한반도 남과 북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님 목소리였고요. 우리 기도를 도노마리아의 김동현 씨였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거하는 한반도 땅이 되기를 서로 연합하여 그 사랑을 나누는 남과 북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의 북한을 위한 기도 북에서 온 최호웅 형제의 목소리로 그 마음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가사가 있는 찬송과 연주 찬송 이어집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한자 한자가 같은 남과 북의 오늘의 성경 구절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며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님의 뜻을 구할 때, 만물을 창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좋은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그 사랑을 오늘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보리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중국과 북한 하면 이 외화보리를 이야기를 하면 보통 저희가 나누었던 뭐 수산

0: 공장이나 식당 네. 이런 곳들을 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건설 관련이나.
1: 네.
0: 근데 이 외에도 혹시 또 다른 것들이 있을까 싶어서 이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1: 네.
0: 오늘 또 이 외에 외화벌이에 대해서 하나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1: 네. 중국의 딸기 농장에 북한 여성들이 투입되고 있다.
0: 딸기 농장이요?
1: 네.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네.
1: 2023년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를 보면은 중국 랴오닝성 동강 일대 딸기 농장에 20대 북한 여성 노동자가 있더라. 그리고 그게 숫자가 한 100명이더라. 그래서 딸기 재보와 수확, 포장 작업까지 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게 단순한 해외 취업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북한 노동자들은 개인이 자유롭게 계약을 맺고 일하러 나가는 구조가 아닌데요.
0: 네.
1: 그래서 임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를 강제노동 혹은 강제노동에 가까운 형태로 보고 있는 건데 갑자기 딸기 농장에서도 이 북한 노동자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딸기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식품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우리의 그 눈 속에 우리의 이제 마음 속에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 노동자의 노동력이 들어간 이 강제 노동이 들어간 이 농산물이 중국 내 유통망을 거쳐 가공 식품이나 혹은 디저트 재료 우리가 네. 케이크 안에 있는 그런 디저트 재료로 쓰일 그쵸. 경우에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긴 사이에 강제 노동의 산물을 소비하게 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이게 딸기 농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짚어보고 싶은데
1: 네.
0: 보통 뭐 딸기 농장에서 일한다라고 하면 뭐 수확하는 일이나
1: 네.
0: 뭐 약을 주는 일?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걸까요?
1: 네. 저도 딸기 농사를 좀 지어봐서
0: 네.
1: 아는데요. 거의 한 20년 동안 딸기를 따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딸기를 하려면 네. 거의 1년 동안 이제 이렇게 노동력을 좀 바쳐야 되는 건데 딸기를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잘 크게. 그리고 수확철이 되면 거의 매일 딸기를 따야 돼요. 그것도 새벽에 일어나서. 왜냐면 딸기가 진물이잖아요. 손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손으로 따야 되겠네.
0: 네.
1: 그리고 이제 가져오면 박스에 담아서 일일이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먹을 때 보면 이쁘게 이렇게 가로 정렬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0: 흠도 없어야 되고요.
1: 그렇죠. 그렇게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차량에 싣는 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엄청나게 힘든 거거든요.
0: 네.
1: 그리고 딸기는 수확시가 되면 매우 빠르게 따서 선별하고 포장을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신선도가 상품 가치를 좌우하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딸기 수확은 보통 12월부터 5월 사이에 집중됩니다. 이 이후에 딸기 따면 너무 물러져서 맛이 없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시기에 농장에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 현지 인건비가 오르고 이게 혹시 농촌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농장주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쉬운 북한 노동자들을 찾고 이걸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근데 이게 딸기 수확도 아까 말씀하신 뭐 12월부터 5월까지 집중되는 것처럼
1: 네.
0: 한철이잖아요.
1: 네네.
0: 농사를 하시는 분들도 대체로 보면 이 수확을 하고 나서 네. 물론 이렇게 자질구레한 일들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쉬어가는 기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1: 네.
0: 그렇다고 뭐 이 기간에 북한 주민분들을 다시 북한으로 보내는 것도 아닐 것 같고요.
1: 그렇죠.
0: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다 오신 분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0: 네.
1: 자유아시아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일부 노동자는 이 도문 지역, 그러니까 이 성이 다른 거잖아요. 저기 도문 지역은 지린성이고 여기 동강은 랴오닝성이었으니까 엄청 멀리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지역의 의류 공장에서 일하다가 딸기 농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들이 하나의 고정된 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과 수위에 따라서 다른 현장으로 계속적으로 옮길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딸기 수확철 보통 12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이게 딸기의 농번기라고 네. 할 수 있겠죠. 이 시기에는 농장에 손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중국 내 의류 공장이나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

0: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강제 노동의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1: 그죠. 가라면 가고, 네. 하라면 하고, 네. 오라면 다시 이동해야 되는
0: 맞습니다.
1: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 주민분들은 얼마를 받고 또 받는 대로 그 손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가 그 손 안에 들어가는 걸까요?
0: 그 딸기를 따본 입장에서는 딸기가 정말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일이긴 하거든요.
1: 아, 그래요?
0: 왜냐면 따면 딸수록 그 하나하나가 가치가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시장 가서 딸기를 사면 정말 비싸잖아요.
1: 그렇죠. 딸기 가격이 다른 과일에 비해서는 네. 비싸요.
0: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왜 딸기 선택했냐. 이게 특용 작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도 누님도 많고 저도 이제 대학까지 나왔는데 그 딸기 때문에 다 가르쳤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중국 농장주가 북한 노동자 1인당 월 3,500위안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노동자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건데요. 북한 관리자 명의의 중국 은행 계좌로 입금된 뒤 생활비와 이른바 충성자금 등이 공제되고 일부만 노동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됐다라고 합니다.
1: 네.
0: 이 보도를 보면 노동자가 실제로 받은 돈이 1,500위안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그동안 뭐 70-80%가 떼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3분의 1 정도는 들어간 거인데 그래서 이 수치가 모두 현장에서 똑같이 적용됐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보면 노동자 임금 중 상당 부분이 북한 당국이나 관리 조직에 흘러들어간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도 볼 수 있죠.
1: 참 부조리한 부분도 많고요. 이게 저희가 이렇게 뭐 임금에 대해서 얘기는 하긴 했지만
0: 네.
1: 임금뿐만이 아니라 노동을 하는 환경 또 이루 말할 수 없이 저희 뭐 이전 회차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북한 노동자들이 환경을 거부하거나 뭐 어떤 그 자신의 선택권이 하나조차 없는 이렇게 조성이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0: 그러니까 이게 국가 주도의 파업이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갑이 국가인 거죠.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개인의 자유로운 취업이라기보다는 조직적 선발, 통제 요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해외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특권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가족과 본인의 신분이 국가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 이동의 자유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감시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딸기 농장도 당연히 숙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먹고 자고 네. 그리고 딸기 딸 때 옮기고 주로 옮겨가고 그리고 끝나면 바로 올라와서 그 포장 작업을 하고 옮기는 작업도 하고 그 끝나면 딱 어디 공간에서 북한 당국이 얘기하는 어떤 그 강연회 이런 것도 다 들을 수밖에 없는 사상 강연회 이런 것도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네. 하는 거죠. 당연히 뭐 휴대전화 사용이라든지 이동, 외출, 대화 상대까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노동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당연히 어렵죠. 자유롭게 신고하기도 어렵습니다. 신고했다가 북한으로 송환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도 당연히 큽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일하는 것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거부권이 거의 없는 상태, 아예 말할 수 없는 기회조차 없는 그런 상태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 근데 이 딸기라는 게 딸기 그대로 먹어도 너무 맛있지만
0: 네.
1: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저희가 케이크나 빵이나 뭐 과자나 다양하게 또 사용이 되잖아요.
0: 네.
1: 그만큼 유통망이 상당하다는 걸 텐데 이게 북한 주민들의 그 노동력에 있어서의 대북 제재랑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이게 이른바 이제 공급망 문제 이런 것 같은데요.
1: 네.
0: 그 한국의 뉴스를 잠깐 보시자면 그 딸기 농장이 딸기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보니까 해외에서 싼 딸기를 사와서 제과점들이
1: 네.
0: 거기 이제 케이크에 싼 딸기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게 생산된 한국의 제품은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딸기는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잖아요.

0: 생과일로 팔리기도 하지만 케이크, 빵, 잼, 음료수, 아이스크림, 디저트 재료 정말 폭넓게 사용합니다. 중국산 딸기, 딸기 가공품. 이 중국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식품 제조와 유통망으로 들어갈 가능성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게 어디에서 생산되는지를 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공급망이 정말 복잡하다는 점인데 소비자가 빵집에서 딸기를 살 때 그 딸기가 어느 농장에서 생산되는지 네. 알기는 어렵습니다. 딸기 뭐 냉동 딸기나 딸기 퓨레, 뭐 잼, 시럽 이거 다 가공 단계를 거치면 원산지와 생산 과정은 더욱더 불투명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제과점, 뭐 카페, 식품 회사, 대형마트의 공급망으로 들어갈 가능성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 생크림 올라져 있는 그 딸기가 북한 노동자가 생산하는
1: 네.
0: 강제 노동에 따라서 생산된 그 제품일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판단하기에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1: 이미 뭐 먹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 북한에서 재배하고 유통된 딸기들을.
0: 당연하죠.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강제 노동이라는 걸 문제를 계속 취재하고 들여다보면서
1: 네.
0: 수산물을 먹기가 좀 이상해졌어요. 어떻게 먹을 수가 없어요.
1: 아.
0: 이게 그 마트에서 하면 아 이게 북한 노동자분들이 가공에 손질해서 만든 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1: 네.
0: 그 문제가 좀 계속 아 이게 좀 마음이 이렇게 좀 힘든 그런 적도 많았습니다.
1: 이게 그래도 저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로 알고 바로 보고 또 정확히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바라봐야 될까요?
0: 그러니까 이게 우리와 멀리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인정부터 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딸기, 수산물, 의류, 가공식품처럼 일상적인 상품을 통해 가공 노동의 결과물이 세계 시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케이크 한 조각, 빵 하나, 냉동 과일 제품 하나가 어떤 공급망을 거쳤는지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이 크다.
1: 네.
0: 그러니까 기업은 원료 공급망을 점검해야 되고 정부는 북한 노동자 사용 가능성인 상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된다. 여기에 언론, 시민사회, 그리고 일반 국민들, 이 현장 정보를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혹은 내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한 가지 거죠. 북한 노동자들이 만든 딸기가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기 전에 우리는 그 딸기가 어떤 손을 거쳐 하는지 물어야 된다. 값싼 상품 뒤에 감춰진 강제 노동을 외면하지 않는 것. 이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지키는 첫걸음이다라는 생각입니다.
1: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걸음걸음을 바로 알고 또 바로 기도하면서 복음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알아야 할 것을 바로 알고 진실을 외면치 않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함께할게요.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어느 교회 멋진 올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느 신사가 그 성당 앞을 지났는데 그 큰 이제 웅장한 성당이에요. 올겐 소리가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이프 오르간 그 연주가 엉망이야 엉망. 음도 안 맞고 화음도 안 맞고 너무 엉망이라서 이 신사가 안타까워가지고 그 교회로 들어갔어요. 성당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웅장한 그 성당의 강당에 어마어마한 파이프 오르간이 쫙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한 노인이 앉아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 노인은 그 성당을 관리하는 분이었어요. 이제 이 신사가 다가가서 선생님 제가 한번 연주하고 싶은데 저에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이보시오 이거 아무나 연주하는 거 아니오. 이 파이프 오르간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파이프 오르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연주하고 있는 이 곡은 그 유명한 멘델스존의 유명한 작품이라고.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오. 하고 거절을 합니다. 이 신사는 계속 부탁을 하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저한테 연주할 기회를 주세요. 아주 간곡하게 얘기하니까 그 노인이 할 수 없이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사가 딱 앉아가지고 파이프 오르간을 쫙 그 멘델스존 곡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이 노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진 연주였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노인이 묻습니다. 이보시오. 당신 누구시오? 예. 제가 이 곡을 작곡한 멘델스존입니다.

0: 그랬더니 노인의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주인이 오르간이 주인을 만나니까, 이 곡이 주인을 만나니까 온 세상이 환해지고 모든 음이 다 살아나는구려. 주인을 만나니까 온 세상이 환해지고 음이 다 살아나는구려. 여러분, 주인을 똑바로 만나면, 주인을 똑바로 만나면 만날수록 온 세상이 환해지게 되는 거예요. 주인을 똑바로 만나면 모든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멋진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예? 예. 마귀가 망쳐놓은 내 인생, 내가 나를 엉망으로 쑥대밭으로 만들어놓은 내 인생 멈추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 그랬어요. 나를 오늘 이 시대 여기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 목숨 바치신 그 주님, 주인을 똑바로 만나면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연주하도록 하실 때,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내가 주님께 내 몸과 마음과 생애를 드릴 때 내 인생은 환히 빛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라고요.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쭈그러들고 있습니까? 왜 인생에 꼬이고 왜 인생에 뒤죽박죽이 됩니까? 내가 나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나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망친 인생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창세전부터 향한 계획이 있다. 복된 계획, 사랑의 계획, 내가 그걸 이루겠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내 주인이 누군지 똑바로 알고 주인을 만나고 그 주님께 나를 드릴 때, 주님 품에 안길수록, 주님께 내 생애를 바칠수록, 헌신할수록 내 인생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서울과 제주가 20도, 신의주와 광주, 목포가 19도, 평양과 개성, 대전과 부산, 여수가 18도로 보이고요. 청진과 춘천, 강릉, 포항이 17도, 함흥과 대구가 16도, 강계가 12도, 해산이 12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개성과 대전, 광주가 31도, 평양과 신의주, 춘천이 30도로 보이고요. 강계 29도, 함흥 28도, 해산과 여수, 목포가 27도, 강릉과 포항이 26도, 부산과 제주가 25도, 청진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대체로 하늘이 유지되겠는데요. 서해북부는 어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머무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의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시간 가운데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회복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시편 116편 8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둠과 사망에서 건지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새 찬송가 모두 29장 성도여 다 함께 통합찬송가 새 찬송가 모두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온 사랑의 교회 김은수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 하루를 열게 하신 주님께서 새 하루에 걸맞는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구석구석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북한 땅에서 같은 주님을 모시고 섬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정말 찬송이 넘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순종이 열매를 맺는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0: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순종이 열매를 맺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순종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였을 때에 순종함으로 많은 고기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찢어진 그물을 통해서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쩌면 기적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성경을 통하여서는 끊임없이 순종의 모습과 순종을 통한 기적 그리고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순종이 어떤 것이며, 또한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순종은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순종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것도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정의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믿음의 정의가 조금씩은 다른 것 같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 들어가야 될 핵심적 두 가지의 요소는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둘째는 그 말씀에 따른 순종되어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해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폭풍우가 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와라, 와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을 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순종은 반드시 말씀이 선행되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임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에 정의를 내린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스스로 내리는 정의, 그리고 그 정의를 붙잡고 그 삶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울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좋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린 것, 이건 하나님께 영광된 거야 라고 스스로 정의를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16장 26절 27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의 가장 끝장 끝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러니 복음의 진수의 결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잠언서 8장 3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할렐루야. 한번 따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여러분, 주님에게 듣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

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골을 넣는 것이 성경의 문입니다. 또한 문설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른 것이 문설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가며 들어가며 골을 넣는 그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 삶, 바로 그들이 복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인들이요,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강조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60억 개의 세포를 움직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에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도 주님 말씀하여 달라고, 길을 가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순종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의 명령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져, 여러분 베드로는 그물 던지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물 던지는 거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항아리에 부어넣어, 그리고 이 물을 연인에게 갖다 줘, 여러분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그 쉬운 일을 언제 해야 되느냐? 가장 어려운 시기에 주님이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갑자기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 나 그건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나는 못해요 라고 얘기할 때에 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물 던지는 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물을 떠다 주는 것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못하게 한다는 고백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가장 쉬운 것을 어쩌면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키는 일들이 가장 어려울 때 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역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우리가 능력이 없었을 때와 능력이 있었을 때, 그리고 주님에게 순종할 때와 순종하지 않을 때의 모습을 비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사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이에요. 간략하게 27절을 기록했는데요. 그의 딸의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함에. 그런데 2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이스라엘 족속의 노역을 시켰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27절과 28절은 시간적 갭이 있습니다. 시간적 텀이 있는데 27절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고 28절에는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은 것은 분명 다른 걸 아시죠? 여러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을 내쫓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그러니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을 내쫓으려고 하는 순종되어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종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의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의 능력이 없으니까 어쩌면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이상하죠. 분명히 순종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했는데 안 될 때에는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왜 안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셔야 돼요. 어쩌면 자기의 능력의 한계치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해졌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안 됐는데 어느 순간에는 강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에 안 돼요 안 돼요, 첫 술에 배가 안 불러져요,

0: 맨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그 가난한 족속을 노역을 시키고 그리고 쫓아내지 아니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힘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그런데 힘이 생기니까 자기의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뭘 내쫓아 일시키자. 우리 종 필요하잖아. 종으로 부려먹으면 되지. 그리고 쫓아내지 마. 뭐 같이 더불어 사는 거지. 뭐 그거 해야 돼. 자기의 능력이 생기니까 불순종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걸까요? 어쩌면 쫓아낼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려 하지만 쫓아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끊임없이 쫓아내려 할 때에 강성해지는 삶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강성함의 은혜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짐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그 쉬운 일들을 어쩌면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나는 못해요 라고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1: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 성복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순종이 열매를 맺는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9-0000번, 서울전화 02-940-0000번, 여의도 순복음 성복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379장, 새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통합 찬송가 379장, 새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 시작하셨지요. 말씀 통해 새 힘 얻는 시간 되기 바라면서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2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모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로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 떼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9장 45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의 연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연수는 합격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시편 119편 71절과 7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지요. 특별히 의의 고난으로 인한 연수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빛나는 과정으로 우리의 신앙이 정금이 되는 지름길이 됩니다. 고통을 견딘 만큼 강해지고 고난을 이긴 만큼 깊어지기 때문이지요. 14번 두드려 맞으면 14K가 되고 18번 두드려 맞으면 18K가 되고 24번 맞으면 순금이 됩니다. 고난이 힘겹지만 주님에 대한 기쁨과 기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하루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메스터 코랄이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함정,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삶을 연구해보면 오늘날 믿음 좋은 크리스천들도 흉내내기 힘들 정도로 매우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것은 그들의 경건한 모습이 아닌 불순한 의도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도덕주의에 빠져서 바리새인들을 무시합니다. 영국의 크리스천 칼럼니스트 패트릭 마빌로그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 함정에 빠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질 때 나오는 7가지 증상입니다.

사람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매일 죄를 자백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경건의 연단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알고 더욱 겸손하게 살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며 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가 지신 십자가를 정동교회 찬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강찬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시간은 광주 선운지하차도 옆에 위치한 선운교회 서헌주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을 본문으로 짐승의 수 666의 의미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요한계시록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세상

왜 핍박을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해를 품은 여자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낳는데요.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일곱 머리인 붉은 용이 아이를 해하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를 요한계시록은 옛뱀, 사탄, 마귀라고 하는데요.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 영적 배경을 요한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붉은 용 일곱 머리를 사탄이라고 하는데 붉은 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붉은색은 전쟁과 살육 그리고 로마의 상징색이기도 했습니다. 일곱 머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는데요.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은 그 당시에 로마에서 사용되던 화폐이기도 했습니다. 한 여인이 일곱 언덕에 앉아있는 형상이 로마의 동전 화폐였는데요. 그 동전이 지금도 발견되고 상태가 좋은 것은 경매에서 1천만 원 이상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사단을 붉은 용에 비유했는가? 또 일곱 머리라고 말하는가? 붉은색 일곱 머리는 그 당시에 로마를 상징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 배후에는 마귀 사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긴 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어린 양의 피,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사단을 이겼다라는 것은 그 당시 배경으로 말하면 로마 황제가 카이사르 퀴리오스,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라고 강요할 때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예수스 퀴리오스, 예수가 주이다.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피,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나의 죄를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입니다. 증언하는 말씀은 내가 가진 신앙 체험이나 개인 간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구원자이고 다른 이름은 없다는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증언하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그 배경에는 사탄이 있다. 이게 12장인데요. 13장은 그러면 사단이 교회를 어떻게 괴롭히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단의 대리자로 두 짐승이 등장하는데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 당시 바다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는 혼돈, 암흑이 바다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면 짐승이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올라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일곱 머리는 그 당시 로마 지도를 보면 일곱 개의 언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로 불려졌습니다.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그 짐승에 있다는 것은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의 아들, 구세주라고 부르도록 백성들에게 강요를 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용의 특징은 자신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은 로마 황제 경배를 거절하면서 핍박을 당했고 때로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풀면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로마 황제를 주로 섬겼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 세상은 황제를 주로 고백하고 많은 사람이 로마의 체제에 순응하면서 따라가는데요. 여기서 어린 양의 생명책을 말하는 건 경제적 손해가 있고 핍박이 있어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승리한다. 즉 짐승의 표는 가이사르 퀴리오스, 로마 황제가 주다고 고백하는데요. 어린 양의 이름은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은 짐승을 따르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 제국,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 황제를 비유한다고 하면 그 뒤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 그리고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본문을 보면은요,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다. 용처럼 말을 한다. 믿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미혹하는가에 대한 고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다는 건 그들이 어린 양 구원자처럼 행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한다는 건 사람을 꾀고 미혹하고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용은 사단을 의미하고 사단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데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더라. 요한이 말하는 바다에서 나오는 첫째 짐승은 로마 제국, 로마 황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은 로마 황제를 우상화하는데 협력하고 도와주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 충성을 하면서 로마로부터 경제적 여러 가지 혜택을 기대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또 지방 지도자들이 로마에 충성하면서 출세할 기회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로마의 아부하는 관료들, 세력들이 있었고 그건 일제강점기의 친일 세력과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들을 때 가장 궁금해했던 게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 또 멸망의 수 666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666의 의미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표를 가지지 못하면 매매를 못하겠다. 경제적인 활동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666이라는 표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말합니다.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사람의 수이다. 그의 수가 666이니라. 이해하려고 하면 그 당시 문화와 배경 속으로 가야 합니다.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습니다. 문자를 숫자 값으로 계산하는 게마트리아 문화가 있었습니다. 고대 벽화에서 이런 낙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나는 숫자가 545인 그녀를 사랑한다. 그녀의 이름을 숫자로 계산하면 545이다. 그녀를 사랑하는데 그녀 이름을 적으면 부끄러우니까 숫자를 적고 누군가가 사랑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요한은 666을 받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게 짐승의 수이다. 그 짐승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번역한 많은 사본들도 있습니다. 원본과 사본이 다르게 기록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요한은 666을 말했는데 어떤 사본을 보니까 666이 아니라 616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처음에는 이것을 오역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많은 자료들이 발굴이 되면서 616의 의미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읽는 청자들이, 수신자들이 히브리권이면 666을 썼는데 로마권으로 가는 서신에서 616이 사용되었다. 좀 자세히 이해하려고 하면 사도 바울을 보면 됩니다. 유대권 내에서는 그의 이름이 사울인데 이방인의 문화 속에서는 바울로 불리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그가 이방 로마의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된 것은 로마식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666이 그 당시에 누구 이름이었는가? 히브리권에서는 666인데 또 라틴어 문화권에서는 616인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가 바로 네로입니다. 히브리권에서는 네로 황제가 네론 카이사르입니다. 그 숫자를 계산을 하면 666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라틴어 문화권에서는 네론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가 아니라 네로 카이사리로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네론 카이사리에서 네로 카이사르, N자가 하나 빠지는 겁니다. 이 N자가 그 당시 게마트리아에서 50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면은 네론 카이사르가 666인데 라틴어 문화권으로 가다 보면 N이 빠지게 되고 이 숫자 50이 빠지니까 666이 아니라 616으로 청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숫자를 다르게 의도적으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666이 그 당시에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암호였다. 학자들이 밝혀낸 것입니다. 네로는 누구였는가? 자신을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네로가 다스리던 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황제 숭배를 거절하였고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네로라는 이름을 직접 666이라는 숫자로 표현을 했고 그 숫자가 짐승의 숫자이고 총명한 자는 그 숫자를 세어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네로가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에 응하면 안 된다. 그것은 666 짐승의 표이다. 네로에게 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666은 멸망의 수이고 그것은 짐승의 수이니까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666이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때 많은 분들이 컴퓨터 칩에 숫자가 666이라고 했습니다. 손이나 이마에 그 숫자를 새기면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새기면은 안 된다? 그것은 666 표이다. 이런 말을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 근거는 성경 안에서 보면 매우 빈약합니다. 계시록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그는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 666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신격화를 의미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면 안 된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신격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됨을 약화시키는 세력, 그 세력이 666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 독특한 한국형 계시록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경이 전해지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요한 계시록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계시록이 쓰여진 배경, 상징과 의미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료도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때 계시록을 알기를 원하는 수많은 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김백문이 쓴 책이 기독교 근본 원리입니다. 기독교 근본 원리는 한국에서 등장한 계시록 계열의 신학 서적입니다. 여기서 그는 새 시대 구원자를 말하고

구원은 한국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의 타락, 새로운 구원, 동방의 특별한 역할, 또 타락한 세계, 참 부모의 출현을 통한 구원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했던 주장들을 신흥 종교 세력들이 그대로 답습합니다. 한국형 이단 교리의 원조가 김백문의 기독교 근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통교회도 창조, 타락, 구속과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이 있습니다. 이단은 회복을 말하지만 그 중심에 예수를 약화시키고 다른 특정한 이름을 넣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명자, 약속의 목자, 재림주, 참부모, 새 구원자, 이긴자, 이런 이름들이 새 시대의 구원을 말하는 이름들입니다. 창조, 타락, 회복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신격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고 초대교회에서 이마에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666의 영적 체계는 동일합니다. 신흥 종교들을 보면 계시록의 배경과 의미를 모르니까 그걸 비밀 예언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예수 중심의 구원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 중심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666이었다고 하면 오늘날은 예수를 약화시키고 그 자리에 자신들의 이름을 넣는 모든 종교적인 가르침들, 세력들, 그게 666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66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마는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손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시의 교회는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경제적 손해가 있었습니다. 매매를 못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이 많은 제약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회적 불이익이 있었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순교를 했습니다. 666표를 이마나 손에 받지 말라는 것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666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 너는 누구를 주로 인정하면서 살 것인가 신앙 고백에 대한 결단의 이야기였습니다. 666 숫자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네로 황제를 가리킨다고 하면 그 네로 황제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가? 예수 구원을 약화시키고 그 자리에 내가 주이다, 가이사르 퀴리오스, 황제를 신격화하는 가르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666은 예수를 약화시키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모든 세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666표를 받지 말라는 것은 예수 외에 구원에 이르는 다른 이름이 없다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예수만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한 주이고

0: 구원자라는 고백입니다. 666은 그 당시 네로 황제를 암시하는 숫자이지만 본질은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가 핍박하는 사회 속에서 너는 누구를 주로 고백하면서 사랑할래?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경제생활 어렵고 박해를 받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당했고 생명을 잃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신실함으로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면 안 돼. 예수가 주라는 비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자. 로마에는 우리가 시민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시민권이 있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가 기록되어 있어. 이 고백을, 이 도전을 생명을 걸고 전했던 겁니다.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야. 예수가 주이고 구원자라는 그 메시지를 666 안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중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고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긴 자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서 이긴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가벼워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구원하기 위한 희생이었고 사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실함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선운지하차도 옆에 위치한 선운교회 서헌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8611-6667번 선운교회로 전화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앞에 중앙교회 신연파 목사님입니다.
1: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며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전쟁이 그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존중하고 창조하신 만물을 아끼고 잘 가꿀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대를 이어가며 믿음의 전통을 잘 지켜가는 신앙의 가정들이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브라질 아마존강은 세계 최대의 하구를 가졌습니다. 7만 평방킬로미터나 되기 때문에 양쪽 언덕은 잘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처음 이 하구에 가본 사람들은 강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 바다 한복판에 있는 줄로 착각하기 쉽다고 합니다. 대서양에서 폭풍 때문에 오래 표류한 배 한 척이 식수를 구하기 위해 겨우 이 하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해도상으로는 분명 아마존 하구에 도착할 때가 됐는데도 여전히 언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 다른 배 한 척이 내려오고 있었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식수를 구하고 있는데 아마존강은 도대체 어느 쪽입니까? 그러자 그 배에서는 이런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당신들은 맑은 물 한복판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물통을 내려 뜨기만 하십시오. 라고 말이죠. 이 이야기 속 배가 이미 맑은 물 한복판에 있었듯이 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는 이미 은혜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성취됐기에 우리는 이미 구원이라는 맑은 물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은혜를 구한다면 지금 물통을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지요. 이미 넘치도록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물통을 내리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귀한 선물인데요.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며 은혜를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임스 심프슨. 그는 세계 최초로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매우 영리해서 14살의 나이에 대학에 입학해 의학을 공부하고 29살의 나이에 에딘버러 대학의 산과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외과 수술을 받는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러던 중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말씀에서 큰 영감을 받습니다. 의학적으로 갈빗뼈를 꺼내는 것은 매우 큰 수술인데 아담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도 못한 듯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탄성을 바랬다는 말씀을 보면서 수술용 마취제 개발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847년 11월 클로로포름이라는 무거운 액체를 실험하게 됐고 이것을 마취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현대의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이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그가 훗날 에딘버러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한 학생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교수님의 인생에 있어 가장 가치 있는 발견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의 가장 가치 있는 발견은 나 자신이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죄인 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으며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은 그 위대한 발견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매일 매 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찬양이 있는 마을 듣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곡, 동일한 가사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이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그런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고백과도 같은 찬송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준비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지요. 이런 못난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놀랍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못난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함께 부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도 세 곡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먼저 아카펠라 찬송입니다. 안산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들으시겠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피아노 선율과 보컬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찬양입니다. 한부영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끝으로 의정부 기독연합합창단의 성가곡 들으실게요. 성령의 힘으로.

미국에서는 해마다 미식축구를 하다가 20여 명이 사망하고 30여 만 명이 부상을 당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희생자의 40%는 15에서 19살의 청소년들이라고 하는데요. 미식축구는 워낙 격렬한 몸싸움을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튼튼한 헬멧과 여러 가지 부상 방지용 장비를 갖춘 채 경기에 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비는 몸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상대 선수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줄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이 만든 방비도구란 하찮은 겁니다. 율법이나 도덕이라는 으리으리한 장비도 우리 인간을 죄에서 건져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고행을 하고 선한 의지를 갖고 있어도 죄에서는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독생자 예수를 통한 구원의 길 뿐이지요. 때로는 세상의 방법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외형만 그럴 뿐 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는 잠시 덮어두거나 임시 방편으로 처리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죄 앞에서 인간은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생명을 원한다면 오직 하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내가 기억하는 또 한 가지가 있으니 나 그것을 기억하며 희망을 붙든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다함이 없고 그분의 자애로운 사랑은 마르는 법이 없다. 그 사랑은 아침마다 다시 새롭게 창조된다. 주의 신실하심이 어찌 그리도 크신지. 예레미야애가 3장 21, 22절. 어떤 상처는 다른 상처들보다 치유하기가 어렵고 또 어떤

걱정은 지속적으로 불쑥불쑥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힘을 내십시오. 결코 다함이 없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며 희망을 꼭 붙드십시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시간을 보낼 때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사랑과 자비를 새로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을 내어드리십시오. 새로운 생각들에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서 만나주실 겁니다. 주님, 의심과 시련, 염려의 때에 저를 위해 항상 사랑과 자비를 새로이 공급해 주시고 매일 아침 함께하고 계심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제 마음 깊이 말씀해 주십시오. 저를 향하신 끝없는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나머지 빠져나오려 발버둥을 쳤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도리어 몸이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절망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철학자가 그 모습을 보고 조심해서 걸었어야지 라며 훈계하고 지나가 버렸고, 도덕학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의지를 굳게 먹고 헤쳐나오라 라고 소리칠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가슴까지 늪이 차올라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던 그 순간, 뭇에 서 있던 한 농부가 단단한 밧줄을 던져 나그네를 아무 조건 없이 바깥으로 끌어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던 죽음의 자리에서 오직 위로부터 내려온 밧줄 덕분에 마침내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우리가 믿는 참된 구원의 신비도 이와 닮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구원은 내가 가진 지식이나 노력 혹은 대단한 선행으로 스스로를 증명해내는 성과가 아닌데요. 죄와 절망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라는 사랑의 밧줄을 던져 값없이 건져주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지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과 삶의 무게로 낙심되고 있다면 나를 향해 내밀어진 주님의 손을 믿음으로 꼭 붙잡아 보면 어떨까요? 나의 어떠한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구원을, 그 감격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닝 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7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해외 나가서 기차를 잘못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일본에서 아찔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도쿄에서 근교 도시로 간 기차를 타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잘못한 걸 아는 순간 기차 문이 닫히고 그냥 출발해 버린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완전 반대 방향이면 어쩌지 하고 눈앞이 캄캄해질 때쯤 일본인 여학생이 한국말로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 청년이 차장님에게 열심히 통역해준 덕분에 따로 비용을 내지 않고도 또 무사히 환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승역까지 갈 때 마음이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그리고 다음 기차를 탈 때까지 플랫폼에서 같이 기다려주기까지 하더라고요. 참 친절하죠? 기차를 타고 생각해보니 이 청년이 베푼 친절이 꼭 복음을 전하는 일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기차에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안내해주는 일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인생이라는 기차 안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목적지로 잘 갈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러려면요. 이 청년처럼 다정한 마음도 필요하겠지만 어디서 언제 내려서 또 어떤 기차로 몇 시에 갈아타야 되는지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겠지요. 오늘 아침 낯선 땅에서 길잡이가 되어준 그 청년을 떠올리면서 다니엘서 13장 3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오늘도 복음의 가이드가 되는 복된 날 되시길 응원하면서 모닝프레이즈 출발하겠습니다.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찬양입니다. Every time I feel the spirit.

네, 옹기장의 찬양 메들리까지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일본에서 잘못된 기차를 탄 이야기 하면서 모닝브레이즈 문을 열었는데요. 그때 그 일본인 청년이 마냥 다정한데 착한데 정작 기차 정보를 잘 모르고 잘못 또 알려줬다면 저는 다시 길을 헤맸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비슷하겠죠? 우리가 전하는 자가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따뜻한 위로를 넘어서 예수님이라는 정확한 방향을 짚어줄 때 진리의 힘이 더 나타나겠죠? 오늘 하루 길을 잃고 서성이는 누군가에게 다정하고 똑똑한 길잡이가 되는 날 되시길 응원합니다. 바리톤 홍성선의 내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그리고 박신학 화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아들의 반란으로 고통 가운데 있던 다윗은 시편 27편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하여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관용제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소프라노 황은경의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찬송과 이어졌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세상이 팍팍하고 어둡다 하지만 묵묵히 제자리에서 주변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다정한 분들이 참 많죠. 오늘 하루 거창한 일은 아니더라도 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따뜻한 길잡이가 되어주면 어떨까요? 밤하늘에 조용히 빛나는 별처럼 말입니다. 줄리어드 트리오의 연주 찬양 함께하면서 모닝프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요셉 목사님께서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화목과 회복의 테이블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가 자라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좀 단순하게 우리들로 생각하게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눕니다. 묻겠습니다.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예요? 에서 야곱이 있거든요. 야곱이 에서를 가해하고 에서는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에서가 야곱을 가해하고 야곱이 피해자였을까요? 야곱도 그러니까 에서의 입장에서 지금 야곱이 용서를 빌러 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를 잘 보면 한 사람이 완전한 가해자도 한 사람이 완전한 피해자도 아니에요.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왔다 갔다 해요. 혹시 지금 내 안에 힘들게 하고 있는 그 관계 속에 나 스스로 자기 중심적으로 나는 용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못하는 이유가 그쪽에서 용서를 구하지 않아서가 아닐까요? 화해는 우리가 두 가지를 다 겸비해서 함께 품고 있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화해는 용서와 회개가 같이 화학작용을 해야만 가능한 축복입니다. 화해, reconciliation, 관계의 회복은 이 화해와 회복의 테이블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길은 용서라고 하는 영적인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요소와 회개라고 하는 또 한 가지 영적인 요소가 같이 결합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야곱도 용서해야 됐고요. 야곱이 회개해야 됐습니다. 에서도 용서해야 됐고 에서도 마음속에 회개했어야 가능한 화해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용서라는 것과 화해라는 걸 먼저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용서는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용서는 일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못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용서를 못한다고 말하는 경우에 저쪽에서 용서를 받을 만한 짓을 안 했기 때문에 용서를 못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주로 죄송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남편을 용서하고 싶으신데 용서 못하시겠죠. 용서 받을 만한 짓을 해야지. 그렇지만 용서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본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용서는 일방적이에요. 상대방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무관하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용서의 관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관점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일방적으로 결정하시고 일방적으로 진행하신 것이 용서예요. 용서는 일방적이에요. 근데 화해는 쌍방적일 수밖에 없어요. 화해는 서로가 같이 그 화해의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 당사

여자 두 사람이 서로에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포커스가 어디냐면 이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는 그 피해자, 내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받은 사람의 내적 치유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되는데요. 화해는 관계와 신체와 정서의 모든 총체적인 회복을 화해는 이루게 됩니다. 용서는 그냥 상처받은 사람이 의지만 가지면 용서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화해는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과 용서를 빌어야 되는 사람이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요. 특별히 회개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용서할 때 겁을 먹으시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를 할 수가 없지 또 그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용서는 위험이 없습니다. 용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받은 용서를 잠시 뒤에 용서를 더 정의를 내리겠지만 그리고 그 용서를 할 때 그 대상자와 만나지 않아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계속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는 위험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용서는 우리 상처받은 사람의 자유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용서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셨고 모두가 다 용서하라고 하시지만 화해는 항상 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호의 신뢰와 그 안에 밀접한 친밀감이 재건되지 않으면 화해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해와 용서를 헷갈려합니다. 화해가 없어도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포커스하고 싶은 건 뭐냐면 화해가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창세기 32장과 33장을 다 보시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해의 풀스텝에는 야곱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회개는 무엇이었냐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가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기 야곱의 스탠스를 보시면 야곱의 마음을 보면 야곱이 여기서 자기 변명을 하거나 하나님 에서가 저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또 나를 또 상해하려고 옵니다라고 하고 있지 않고요. 저는 야곱의 회개의 마음이 여기서 보입니다. 형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한 응징으로 형이 자기에게 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올라가면 사실 안 만나도 될 것 같거든요. 안 만나는 게 더 지혜로울 것 같아요. 물론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면 안 만나기가 쉽지는 않으시겠죠. 가까이 있는 가족이라면 힘들겠죠. 근데 지금 이미 거리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내 상처 입힌 그 사람을 안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야곱도 충분히 그런 생각 속에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화해의 이 테이블로 야곱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먼저 first move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저는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삼촌 집에 있던 야곱을 삼촌 집에서 물론 거기도 뭐 어려움이 많았죠. 삼촌이 자기를 맨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이용하고 매니플레이트하고 있는 그 삼촌과 살면서 그래도 야곱은 돈도 벌고 아내도 생기고 자식도 생겼잖아요. 거기서 그냥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이 편안할 때 그곳이 그래도 자기의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그 상처받은 거로부터 형으로부터의 그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야곱을 하나님이 먼저 가라고 등 밀어주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제 마음속에 편안함이 있습니다. 어떤 편안함이 있냐면 화해까지는 안 가도 괜찮아. 내가 용서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이 그렇게 지금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만족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린 그래요. 더 상처받고 싶지 않고 더 긁어부스러움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상종을 안 할 거야. 관계하지 않을 거야. 그냥 오히려 잘 됐어. 가까이 안 와도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원수를 외나무다니에 만날 수 있도록 야곱의 등을 밀고 있는 하나님이 보이고요.
야곱이 하나님을 순종해서 형을 만나러 가는 길까지 발걸음을 뛰긴 했지만 형이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는 다시 한번

두려움이 싹 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곱의 회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화해가 두렵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세상이 말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도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상처를 엄청나게 입고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형들이 팔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이집트까지 보내놓고 거기서도 또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었던 요셉이 마지막으로 형들과 아버지까지 만나게 되는 상황을 요셉이 연출할 수 있었을까요? 그릴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형들은 총리 대신으로 있는 요셉의 얼굴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까지 생겼는데 그 관계를 하나님이 오케스트레이트한 그 관계를 요셉은 그 안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나에게 엄청난 아픔이고 나에게 엄청난 악이지만 이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선은요, 맹렬하고 강렬한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또 상처받을 위험과 아픔을 앞에 놓고도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이 등 밀어주실 때 우리는 과연 야곱처럼 안 가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고 또 두렵지만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킨 그 화해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이 끝까지 가기 위해서 그 앞에 놓인 두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야곱의 회개는 이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야곱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 순종하고 싶지만 하나님 두려워요. 저는 형이 나를 치러 오는 거 알고 있어요. 형에게 또 상처받을 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 두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야곱의 회개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아니 한 평생 동안 자기는 형이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이 문제였고요. 팥죽 한 그릇에 형의 그 삶의 모습이 참 부끄러워서 자기가 장자의 직분도 아랑곳하지 않은 형의 모습이 잘못됐다고 자기는 알고 있었고요. 심지어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아버지가 스스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형한테 하나님 뜻 아닌 형에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자기 마음대로 형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할 때 어머니랑 합쳐서 그 장자의 축복권을 속여서 뺏어간 것도 정당화했던 야곱이 아닙니까? 형 만나기 전에 화해가 일어나기 전에 야곱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였냐면 한 평생 자기가 씨름하고 있는 존재가 형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형이로 알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 잘 들어보세요. 지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대상이 여러분들의 씨름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음이 힘들게 하는 그 존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힘든 사람이 아니라고요. 제대로 복음이, 제대로 말씀이, 제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내가 진짜 싸우고 있는 거는 그 대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에요. 야곱 뒤에 나타나서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습. 야곱은 지금 두렵고 떨리고 있잖아요. 용기 주는 하나님, 따뜻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격려해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가기 전에 자기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더니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씨름꾼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밤에 화해를 이루기 전에, 화해가 형과 일어나기 전에 밤새도록 자기 삶 중에서 그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는데 하나님하고 엄청나게 씨름하게 돼요. 화해의 기적은요, 영적으로 내가 나와 싸우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걸 발견할 때 일어나요. 왜 나는 하나님과 씨름할까요? 야곱은 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을까요?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싸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밤새도록 싸워도 잘 꺾지 못하는 야곱이었어요. 근데 65년 동안 제가 씨름하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내 자기 중심성,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나의 그 끊임없는 나의 자기 중심성이 계속 한 평생이
하나님은 저랑 씨름하고

0: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에서라는 아픔을 통해서, 아버지라는 아픔을 통해서, 삼촌, 외삼촌 라반이라는 아픔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자기 중심성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다른 아픔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했지만 결국은 나는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화해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관계 뒤에 있는 하나님과 내 자기 중심성의 씨름이거든요. 야곱은 하나님과의 주도권 싸움이었던 것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수술을 받아들입니다. 자기 안에 항상 제일 의존했던 힘, 환도뼈.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 이 두 가지는 야곱이 야곱 되도록 했던 것이거든요. 야곱다워요. 하나님이 와서 야곱처럼 씨름하면서 야곱의 정체성과 야곱의 힘을 둘 다 다 바꾸어 주세요. 환도뼈를 치시고 이름을 바꾸세요. 지금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용서까지는 갔는지 모르겠지만 화해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나의 나 중심성인 나의 야곱성이 안 없어졌고요. 내 아직도 내 힘을 믿고 있어요. 내가 나를 보호하는 능력, 내가 나를 지키는 힘, 내 아이디어, 내 생각, 내 고집,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나를 가장 지킬 수 있고 나를 가장 보호할 수 있는 거야. 거기에서 야곱이 백기를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붙잡아요. 환도뼈는 부러졌어요. 자기 힘은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그 붙잡은 하나님이 넌 야곱이 아니야. 이제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은 이제 형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 33장이 그 말씀이잖아요. 3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두려워요. 형이 자기를 죽일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야곱은 이제 죽었다 싶고 가는데 자기 눈을 들어보니까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형이 이제 보이는 거. 이거는 이제 들었던 이야기만이 아니요. 이제는 자기한테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이제는 맞다뜨릴 수밖에 없어요. 안 만날 수 없어요. 형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에게 두려움이 존속하고 있을까요? 2절 말씀 우리한테 보여줘요. 그가 오는 거를 보고, 1절 말씀 하반부에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정에게 맡기고 여정들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이렇게 나름대로 야곱은 지금 또 대비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자기 형이 두렵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밖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더 중요하고 가장 힘든 존재였지만 그 하나님에게 내가 승복했기 때문에 이제는 축복의 삶을 살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긴 했지만 형 앞에 두려움은 두려움의 반응들을 줍니다. 32장 앞부분에 나왔던 그런데 약간 달라져요. 32장에도 팀들을 둘로 나누기도 하고 막 형한테 선물을 보내려고 떼들을 여러 개 보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여기의 모습은 세 팀으로 나누되 자기가 맨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엔 야곱이 맨 앞에 가서 형을 만납니다. 그동안에 지금 힘든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든 피했을지 모르겠어요. 뭐 말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친절하기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예의만 갖췄다든지 어떤 방식으로 이 힘든 관계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뤄왔는지 모르지만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이 꿈꾸는 화해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마지막 리스테이킹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앞에 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는 모습이 있어요.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고 에서에게 가까이 가서 이제 에서에게 이 회개와 용서가 결합되는 관계를 통해서 화해를 이루려고 하는데 전혀 예기치 않은 반응이 나오죠. 33장 4절에 보세요. 여기 다섯 개의 동사가 나와요. 달려가고요. 에서가 맞이하고요. 안고요. 목을 어긋 맞추고요. 입을 맞추고 웁니다. 화해의 기적은 철저히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에서의 마음과 야곱의 마음을 같이 만져주신 하나님이 여기 극적인 드라마틱한 회복의 길을 주십니다. 성경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은 용서입니다. 하나님 먼저 용서하십니다. 용서는 first move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값을 모두 탕감받은 죄인이 다른 사람,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이 자신에게 입힌 상처를 그 예수님의 보혈로 탕감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을 위한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믿는 사람들. 용서를 하나님께 경험한 사람만 상처 입은, 상처 받은 사람이 상처 입힌 사람을 성경적으로 에피아이미라고 하는, 에피아이미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용서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용서는 회개와 만나야 화해가 일어납니다. 회개는 상처를 입힌 당사자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겸손한 접근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구나 라고 인정할 때 가능한 것이죠. 궁극적으로 화해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적대적인 감정과 자세를 버리고 상처 입힌 자와 상처 받은 자가 용서와 회개를 함께함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 십자가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한 몸으로 둘을 하나로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시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성경적인 공식은 이 공식이 화해를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화해는 일방적이지 않고 화해는 하나만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화해는 용서와 회개가 함께 내 마음속에 공존하고 또 다른 대상도 그 마음속에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요소가 공존할 때 우리는 화해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리 용서의 책을 보시면 용서만 다룹니다. 회개는 이 책에서 다루고 있지 않고요. 근데 용서와 화해를 구별하는데 이 테이블을 통해서 구별하는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잡게 된 이 개념입니다. 용서하는 사람들, 용서로 시작되는 이 화해의 journey는, 여정은 먼저 화해의 테이블에 앉아 있게 될 때에 그 화해의 테이블이 우리가 축복이 되는데요. 전에도 제가 몇 번 설명드린 것 같지만 우리 히블 커플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이 화해의 테이블은 하나님과 용서를 통해서, 용서와 회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먼저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화해의 테이블에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관계가 깨어진 화해의 테이블로, 그 테이블로 깨어진 사람을 초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부터 하나님과 먼저 화해의 테이블에 앉아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신, 화해하게 되신 여러분과 제가 그 테이블로 지금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사람을 초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원수된 저희를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만들고 기다려주셨다가 우리를 감싸주신 예수님이 그 팔을 지금도 벌려서 우리를 놓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화해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만이 지금 있는 그 관계도 화해의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화해의 기적을 체험한 그 사람들은 자기 아픈 관계도 화해라는 기적까지 실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수원 원천침례교회 김요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게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